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염진 지역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격 인상 연계를 강력히 요청해 주셔서 행사 기간을 며칠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연계 입간 구복액 한 곽에 498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며 5월 1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네, 이번 치료 기회 꼭 잡으시고 할인가 한 곽에 428원과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마지막 대규모 증정 행사를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이제 우리 이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내가 그 우대 활동에 참가하지 못해서 나는 지금 와서 참가하려고 하는데 어쩌겠는가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11일부터는 진짜로 가격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며칠만 428원대 본래 가격대로 하는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연기 입간 구복액 같은 약은 좀 만나기도 드뭅니다. 국약 비준번호가 똑똑하고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 약이라는 말씀 계속 내내 드렸는데 그 원인인 즉 이런 약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약물성 간 중독하고 스트레스로 오는 간이 손상이 많습니다. 우리 림상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간이

0: 독소가 쌓이면서 간경락이 막히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에 혈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딱 암에 올라갔다거나 이 비초에서 간경화라든가 간 섬유변이 시작되면은 이게 간이 문제 생겼구나 하고 치료하는데 그때는 다 약물이 들어갑니다. 딘디라든가 심한 소염제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말하면 좌매라면은 잘 내려올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간이나 콩팥이도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약에서는 먼저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에다 충분한 혈액을 공급해주고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이런 치료를 병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치료상에서 약물이 그리 마땅치 않습니다.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증상에서 보면 약물성 간중독이 많은 원인도 여기입니다. 치료하느라고 했는데 도로 간이 상하는 걸 볼 수 있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집에 남편도 뭔가 소변을 잘 뭐 보지 못하고 그냥 본다는 게 똑똑똑 오랫동안 본다.
0: 네.
2: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전혀 비대했다고 합디다.
0: 네.
2: 그래서 약을 먹기는 무슨 시중에서 파는 약을 무슨 그 약방에 파는 거 편리한 것도 먹기는 싸다 많이 먹었댔습니다. 이게 잘 낫지 않다고 이랬대다.
0: 네.
2: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 있고 왜 그러서는 뭔가 선생님과 물어 안 먹고 싸다 먹었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뭔가 엄청 효과도 빠르고 효과 나는 게 빨리 알립니다.
0: 알겠죠?
2: 네. 요즘에는 어서는 덥다 넘어 먹으니까 나 소변을 시원하게 본다 하고 여러 번 자수를 못한 것도 그것도 많이 나왔었다 이랬대다.
0: 네.
2: 요새는 저녁에만 자꾸 깨나던 게 요새는 한두 번밖에 일어나 놓지 않는다고 이런다.
0: 예.
2: 그리고 냄새 나고 뭔가 거품을 맡은 게 그렇게 많이 없어졌다 이랬대다.
0: 예.
2: 그리고 또 무슨 증상인가 좀 간이 좀 나쁩니다. 그래놓거나 물써 눈이 벌거벌거 그에 피지고 그냥 까까라고 퍽퍽하다고 그냥 이랬대다. 근데 그게 지금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웃어준다.
2: 예.
0: 그리고
2: 그리고 콩밭이도 허한 짓을 내게 뭐 계속 그냥 소리 난다면서 네. 자리 못해서 좀 엄밤을 애를 먹습니다. 둘러날라 네. 거리면서 이렇게 된 게 그것도 계속 소리 나는 것도 덜 난다고 이랬대다.
0: 예.
2: 그래서 직접 약을 먹어보니까 저거 정말 확실히 좋은 약이고 예. 먹어보니까 안전하고 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약이라고 이랬대다. 저절로는.
0: 예.
2: 그래서 효과 좋을 때 계속 더 먹겠다며 이랬면서 오늘 더 배달 받으라고 이랬대다. 그래서 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이 다행히 우리 그 요즘이지만 원래 가격대로 하는 일을 할 때 있습니다. 예. 뒷따로 며칠만입니다. 예.
2: 네.
0: 예.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2: 예,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성적으로 우리 이런 간을 치료하는 데서 치료하느라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이 오색영지로 되어 있는 연기관 구복액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약이 확실히 효과가 잘 납니다. 그 효과를 잘 보는 데는 이런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간 게 주요 원인이고 그 다음 약을 만드는 제약기술 이게 또 중요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동생이 지금 이번에 병원에가 검사를 하니까 예, 간경화 복수 시터랍니다. 그래서 내 이 약을 쓰고서 나는 예,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서 지금 쓰기 시작했었는데 어서는 예, 석 달을 썼습니다. 내 동생이 예, 남동생이. 예. 석 달 썼는데 이 몸이가 자꾸 붓기고 예, 맥이 없고 밥이 맛이 없고 예, 그래서 증상이 지금 이 몸이 붓긴 게 내린답니다. 요거 네. 좋다 됩니까? 그리고 네. 이 맥이 너무 없었어요. 남장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술을 자꾸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답니다. 무슨 약이나 다 쓰던데 아이들이던데 이 약 쓴 게 지금 효과 그렇게 좋다 됩니까?
0: 그리고 자꾸 이 어찌든 하는 분들이 이 애수가들은 그 술 떼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공작상에서 또 여러 이런 관계가 있고 술자리가 있고 이런 분들 피할 수 없는 분들 술을 꼭 이 연기강구복약을 쓰시기 바랍니다.
3: 야, 영 좋다, 잼까. 그래, 네. 이제 들으려가, 우대 영 좋습니다, 예.
0: 네.
3: 우대 좋을 때, 오늘 지금 배달 받자. 나도 배달 받고, 우리 동생도 배달 받다. 그랬잖아, 드린다.
0: 영이 7만원입니다. 이, 우대 할 때.
3: 그렇습니까?
0: 아, 네. 11일부터는 오릅니다.
3: 아, 오늘부터는 받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이 제약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옛날처럼 영지 그대로 달아 먹었다 하면은 흡수되는 그 프로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영지는 좀 먹기 바쁩니다. 너무 떡고 써서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중약재를 이어서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로 700돌톤이라는 아주 작은 원자로 원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네, 제가 지금 밑간고복을 먹고 있는데 여러 면으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제가 또돌이 달더니 우지런증하고 머리 아프던 증상이 해결되고 영역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네.
4: 그리고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놀라던 증상도 나쁘게 소변이 잦아서 영원히 밤 못 자고 고생했는데 이 작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잘 잘까 아침에만 좀 지납니다.
0: 예.
4: 그리고 이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영 밥도 못 먹고 자꾸 맥이 없어 그랬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납니다.
0: 예.
4: 그리고 간이 안 좋아 그런지 눈이 부연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많이 맑아지고 그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4: 개인 약 먹어보니까 예, 비십오 싫어진 약이고 어제는 비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흡수가 빠르고 안목성이 있고 효과가 좋아서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시름 넣고 쓸 수 있다 말은 맞습니다.
4: 예. 그래, 저기 약이 하도 했다 좋으니까 얘 계속 쓰려고 하고 얘 이제 방송 들어보니까 나 저기 약간 시기 오르기 전에 마지막 할 때라니까 얘 약이 좀 있긴 있는데 둘이 좀 더 싸놓자 오늘 배달 받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예, 예, 진짜로 며칠 안에 남았습니다. 예, 배달 전화하십시오.
1: 네.
0: 예,
4: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예. 연기강 구복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소개드렸습니다. 타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텔레비라든가 이러면서 확실히 그 림상 그 효과가 증명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연기강 구복약을 쓰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효과를 본다는 말이 맞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5: 나도 연기관 고박약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0: 예.
5: 어째 혈압도 소리가 안다. 그래가지고 많이 혈압이 높았다. 답답하다 이만한. 맨날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지. 홀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 그러니 꿈도 많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어쨌든 효과를 못 보다가 연기관 고박약을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혈압도들이 잘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안 나고 지금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나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또 나빠가고 맨날 숨이 차지 숨이 올라가고 심장 통증이 정말 바빴습니다. 가슴이 심심하지 답답하지 조금만 때부터 화가 자꾸 나지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을 넣어서 효과를 받고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됐는데 부모님과 좋습니다. 몸이 나빠서 밥도 잘 못 먹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밥을 잘 먹은 맥이 나 간도 난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간도 나쁜 사람입니다. 간도 도와줬지. 이 약으로 예난 여러 가지 면역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0: 그렇군.
5: 장기적으로 좀 더 써보려고 값도 오른다니 할까 해서

0: 열깎아 나갔다 더 나오는다.
1: 예. 좀 싸놓고, 예, 푸짐히 싸놓고 쭉 써보쇼. 숨이 차던 것은 다 해결됩니다. 예. 숨이 차는 원인은 주로 관상동맥이 벌써 5, 60% 막혔다 할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예, 심지어 어떤 사람 세수해도 숨이 찬다 이럴 때는 그만 한 70% 막힌 거 말한다. 이런 병원에서 지지하러 열어 하는데 증상 들어보면은 상당히 아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숨이 차다는 것부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약을 꾸준히 쓰면은 숨이 차던 것부터 낮아집니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숨이 차서 못 자겠다. 숨이 차서 못 자겠다. 숨이 차서 반드시 눕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냥 혈압약 쓰는 분들 보면은 기본상 다 이런 소리 나오죠. 예. 무슨 원인인가? 신지 최씨입니다. 숨이 차다는 건 우리 폐하고 심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폐심병을 겸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로 심장이 원인이 더 많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우리 언니 지금 예, 간경화 걸려서 병원에서 전화하고 나왔는데 그냥 미술 걷고 밥도 마셨고 맥이 없어요. 예, 그냥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써봤는데 정말 좋다 말입니다. 난 작년부터 네.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언니를 이거 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 이미 어서는 5달 잡수었습니다. 네. 근데 잡수고 나니까 그렇게 미술 걷고 밥이 맛이 없던 게 입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네. 누워서 맘날 거서 얘 맥이 없다던 게 걔도 밥을 잡수니까 정신이 나고 그 다음에 요미 또 신기하게 또 예, 눈도 부위에 댄스복이 용 나빴는데 야 눈이 잘 배운다며 용 좋아한다.
1: 그것도 말할 거 없습니다. 강이 좋아지면 눈이 맑아집니다.
3: 예, 그리고서 예, 밤에 꿈이 많고 잠도 못 쉬던 게 걔도 저는 예, 한 5시간은 잔답니다. 미네 못 자던 게 네. 그래, 예. 그러니까 너무 정신 나서 영 좋아한다. 야 이리 좋은 이야기 세상에 있는가 미소리. 그거는 영지를 예, 서시사에 거 싸먹었는데 하나도 효과 없더랍니다. 근데 네. 이거는 5가지 영지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것만 효과 좋다며.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 어느 10일까지 한가. 그러니까 나
1: 예,
3: 예. 예. 그래서 우리 언니 이야기 있긴 있지만 또 값이 오르니까 이거 어느 오래 갔어야 될까. 예. 오늘이 예. 우리 언니 그 열 가구 배달받고 나도 얘 계속 먹길래 해서 언니가 둘이 다 오늘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열 가게 열두 가구 드립니다. 예, 본래 가격대로. 예.
3: 예, 예.
1: 예, 이번 우대활동 이용해서 좀 싸놓고 오래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약은 소설 한 편 없습니다.
3: 예, 영 좋습니다. 어디나 다른 예. 약을 아예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1: 보통 시중에 영진 의에 다대배한 예. 영진입니다. 효과가 예, 별로입니다. 예.
3: 또 먹어 아예 알입니다. 이건 예.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예. 받으려 합니다.
1: 네, 네.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숨이 차다. 이런 사람들 정말 늙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방치해두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다 신지체실로 오는 숨이 차는 거죠. 예. 이전에는 뭐 줄뛰기를 300개 해도 이렇고 뭐 수시장이랑 싱싱 갔다 왔다 해도 이렇던데 지금 조금만 그 시장 보러 가느라고 걸어도 숨이 차서는 예. 앉아 쉬어야 되고 이런 분들. 숨이 차다는 거는 대부분 폐하고 심장, 특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60% 이상 막히면서 신지체실입니다. 관심병이라는 게 그겁니다. 관상동맥이 벌써 50% 이상 막히고 이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딱 심장 부위가 아파야 되고 병원에 가서 심장이 문제 생겼다 딱 진단을 안 받아도 벌써 내 옛날과 다르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예, 다신지 최시로 말하죠.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이 정도로 막히고 절박이고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이 온다. 이걸 말합니다.
2: 네.
1: 이런 분들, 경상적으로 이런 분들 우리 연기강구복약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 여정에 함께 해준 소중한 인연 누구에게나 있겠죠?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들으며 오랜 시간 함께해온 소중한 인연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요는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연변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한동해 작사 렴종승 작곡의 우리 연변 좋아라를 보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함께 흥겨움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말로 다 표현 못한 마음, 친구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있죠.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친구의 노래, 이 노래 안에 그런 따뜻한 추억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친구의 노래 들으시죠.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함께 감상하면 좋은 가요죠.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아리랑을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함께라는 말이 주는 힘, 서로의 곁이 되어주는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을 르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황제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봉스빵이 우대 활동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봉스빵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한다 할 때는 약과로 따지게 되면 두 과 가게 됩니다. 그래서 6세트를 더 드리니까 12세트 되죠. 12세트라는 거는 24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8달 잡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친구 12번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또 장례 통하고 또 청림미로방 다 드립니다. 이런 그 풍수골과병 이것이가 완전히 치료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모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 발전하게 되면 마지막에 탄환도 올 수도 있고 중풍 반신불수 이게 다 마모근부터 시작되는 게죠. 예, 골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의각도에서는 뭘 인해서 압박되는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런 풍, 한, 습 예, 이것을 우리 독소랍니다. 이런 독소가 체내에 끼면서 이 오장육부를 연결해 놓는 이런 혈관 신경 끝작을 다 막아 놓습니다. 이러면 혈액 순환도 안 되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혈액 순환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겉보기에는 뭐 동맥경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더 깊게 생각해서 이게 동맥경화라는 게 왜서 생기는가? 네, 간단하게 우리 뭐 아스피린 먹으면 되는 문제 아닙니다. 아스피린 본신은 오래 쓰게 되면 혈관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침 놓으면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침 나서 침 뺄 때면 이 아스피린이라는 소약을 쓰기 쓴 사람들일수록 자꾸 혈관이 터집니다. 자꾸 피 납니다. 그런데 그런 소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예, 이런 분들일수록 피해 납니다. 예, 제가 뭐 침어서는 이 몇십 년 동안 놓으면서 뭐 제가 딱 혈관 대고 찌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혈관이 너무 한 말로만 놓고 말하게 되면 추이하다 그 뜻입니다. 쉽게 터지고 그렇습니다.

0: 그냥 오줌에 떡 맞힌 것처럼 비아출혈 생겨서 멍든 것처럼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게 다 거기 그 아스피린 쓴 원인이죠. 그래서는 혈관이 굳어지는 것이 뭔가 한길린에서 굳어지는 겁니다. 제일 첫째 한기입니다. 한기 쑥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도랑물이라고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럼 도랑물이 어떨 때 얼어드는가? 겨울처럼 얼어드는 게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해결했을 때 어찌는가? 그 얼어든 얼음을 겨울철 이것을 개변하여 우설이 자꾸 쇠때 꽂아가지고 얼음 끄겠다. 쓸데없습니다. 얼음 끈다는 게 뭔가? 기시로는 이런 아스피리람 이런 그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이런 약을 쓰는 게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것은 뭔가? 이 겨울철을 여름철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는가? 한기를 빼내는 게 아닙니다. 한기를 나가게 하자면 일단 안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풍습방위가 잘 됐다는 게 뭔가? 풍습방 번신은 이런 깊은 곳에 한기를 내보낼 수 있는 쌍우셀링방 이처방이 들어갔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풍수빵 쓰고 있습니다. 저는 풍수빵 여러 달 써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네.
2: 이 풍수빵 쓰기 전에는 정말 난 풍수 꼴깔로 영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며 여러 가지 약을 먹었더니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그런데 네.
2: 선생님 광고를 듣고서 그 풍수빵 먹은 게 선생님 침도 기라고 하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0: 난
2: 정말 서한테없이 요추구, 견주구, 경추구, 요잼판 추추구 다 나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까 똥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수레를 밀고 당기던 게 지금은 수레를 밀어도 있어서 보조석을 밀지 그래. 그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걸었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예, 지금은 술이 없어도 걸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 어서 늙으니까 좀 버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많이 좋아진 게
2: 예, 그래서 이번에 풍수빵 활동에 참가하자고 됩니다.
0: 네, 이번에 우대 활동 엄청 좋습니다. 6세트 사도 6세트를 더 드리고 여기면 참가하면 한 8달 잡술 수 있는 량이지 않습니까? 2880018번 전화 치세요.
2: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난 오늘 선생님께 좋은 소식 알려드리나 봐요.
0: 아, 예.
3: 원래 나는 이 풍수병으로 앓고 있던 환자입니다.
0: 예.
3: 한 7, 8년 이런 시간이 된 것 같는데,
0: 네.
3: 주설마다 부서나고, 심지어 손가락 맞은 애 똥 불어나서 행주나 그네도 이제 짝이 바쁘고, 정말 참을 지른 더욱더 할 수 없었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냥 또 없어. 옷을 입을 때도 견주염이 있어서 바로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심지어 나는 이제 제 손골도 오버 못 줬습니다. 발이 돌아가지 못해서.
0: 그렇습니다. 심한 사람도
3: 그렇게 정말 아들 보기 되게 미안했단 말이다. 엄살 피우는 것 같단 말이다.
0: 예.
3: 그리고 항상 뒷잔들에는 참으로 깨주는 것 같고 가슴이 조여지고 막 차고 이랬다 입이 마르고 무슨 오라이까 뱀비도 오고 별난 일이 다 생깁니다.
0: 예.
3: 그런데 요새 이 약을 쓰고 나니까 예. 정말 그런 손가락 붙은 것도 저 점점 부서난 것도
0: 네.
3: 나사지고 예. 그 고개 나사지니까 약 소화도 잘 되고 무슨 가슴이 답답하고 심률이 거르지 않던 것도 예.
0: 네.
3: 많이 나사지고 예.
0: 네.
3: 또 특히나 예. 선생님 친구를 했더만 더고 나는 견조임이 또 나사지고 해서 예. 옷을 입기 바쁘던 게 영 좋아졌단 말입니다.
0: 네.
3: 그 이 친구료법도 정말 그게 훨씬 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
0: 친구 바릅니다. 예.
3: 예, 예. 저 밥 잘 먹으니 또 정신하고, 예. 정말 걸어 다니기도 좋고, 지금 날이 좋지, 야, 병이 좀 나갔지 하니까, 밖으로 나가면 어찌 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난 정말 이 기회를,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먹어서 낫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선전하기 싶어서 내놔.
0: 아, 고맙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게죠.
3: 예. 예,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하여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활동에 좀 참가하겠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내 같은 병 앓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여기 이 활동에 참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 예.
3: 예, 영 좋습니다.
0: 예.
3: 수고하십시오.
0: 네.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우리 이 마목 이것을 해결해 주자면 일단 그 경락, 신경이, 혈관 여기 맺힌 풍한습을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뽑아낸 것마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골수가 모자라는 거 빨리 보충해 줘야 되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육식방약을 쓴 환자입니다.
0: 네.
4: 저는 풍수관절도 있고 팔이 내리 아프고 양쪽 어깨 아프고 허리 다리 아팠습니다. 그동안 친구도 많이 해보고 댄스에 나오는 광고약도 많이 썼습니다.
0: 네.
4: 그래도 잘 낫지 않고 해서 선생님이 풍수방약을 설명하시는 것 듣고서 인증 사서 썼는데 인증 효과를 알립니다.
0: 네.
4: 그리고 이 약 쓰면서 선생님 찾아가 친구를 하니까 인증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4: 선생님 친구는 어찌나 잘 놓는지 딱딱 아픈 부위에다 놓고 혀를 찾아 나오니까 효과를 인증 봤습니다.
0: 네.
4: 그리고 이게 위에 위 그냥 단단한 게만으로 단단한 게 컸습니다.
0: 네.
4: 그리고 배꼽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려가면 쪼개로 내려가면 또 거기 밀어서 단단하고
0: 네.
4: 이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친구를 하니까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맞습니다. 그게 다 한 길린에서 그런 게입니다.
4: 예. 예, 침 맞으니까나 우선 이거 맞은 지 우선 여러 달 됐는데 다 다리하고 이 배에 뜬뜬한 것도 한 번도 재발 안 하고 이게 저거나 일레밥 밥 못 먹더니 요즘 밥도 영잘 먹습니다.
0: 네.
4: 예. 예. 선생님 정말 환자들 위해서 약도 위도 상하지 않고 온 몸을 다 조정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을 갖다 주니까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래서 마목이란 게 오래가게 되면 마지막 가서는 이런 잔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죠. 그래서 우리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 다 반신을 못 쓰거나 다 그 잔폐가 옮기죠. 그래서 제일 첫감 시작은 뭔가 손발이 마목이 오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 그런가? 이 손발이라는 거는 일단 제일 끝에는 약한 혈관이 많이 집중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손발은 심장과 제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것이 피를 공급해 주자면 심장도 맥이 좋거니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혈관에 가는데 신경 가는데 거기에 한기람이 끼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그 한기람 꼈다 할 때 그것이 피를 근본상 공급 못합니다. 거기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수술 받았다. 수술 받은 즉시로 이런 분들은 피를 많이 흘렸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가 모자라면 자연적으로 심장 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서 일단 여기 매 웨이링센이란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웨이링센은 주약이 콤파치하고 방광경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웨이링센은 띠다 손상. 우리 그 허리라함이 있겠거나 요추 뼈라함이 끊어지고 예, 조금 잘못해서 삐뚤해가지고서 넘어져가지고서 자꾸 무슨 뼈가 끊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기실은 이것이가 다 예, 오늘 아침에도 그런 환자분이 전화 왔는데 이분은 장기적으로 요독증 환자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환자고 이래 그래서 이 그 두석이라함이 거기에 의거해서 살고 있죠. 예. 그러면 곰팡이가 좀 공작 못한다 할 때는 신주구 성수의 이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뼈를 관할한다. 그러면 그저 그 두석해서 이런 곰팡이를 통해 가지고서리 거기에 피를 그저 깨끗하게 한다. 이것보다도 예, 제일 무서운 게 뭔가 뼈가 다 잘못되는 겁니다. 조금만 넘어진 게 그저 구구토 화이스 왔죠. 이 구구토 화이스가 엄청 이게 위험합니다. 어제 위험하다는가. 생활을 자립 못합니다. 자립 못한 이름은 나죠. 예, 옆에 또 돌봐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거는 끝이 나는 게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영감 놓치끼리 둘이서 이렇게 그 집에 그 어머님이가 구토 활수학과나이 아

0: 아버님이 계속 뭐 대소변도 받아내고 이러미 이러면 약간 그렇죠. 대소변도 받아내고 이랬는데 그 아버님이 또 중풍이 또 왔을까나 나는 좀 돌보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어머님을 직접 그 양로원에 보냈죠. 양로원에 보냈거나 뭐 일주일 단위 돼서 상세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뼈를 정말 잘 다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방이 좋다는 게 뭡니까? 이 풍한습기를 빼내는 처방을 딸러 놓고 그 다음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을 딸러 놨습니다. 깨면 이래입니다. 선생님 무슨 그거 왜 딸러 놓는가? 간대 버무려 놓고 나오면 아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는 병 치료할 때 버무려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오장육부가 공작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을 보충해줘야 이게 과학적이죠. 이거는 황제내경에서 나온 겁니다. 지우리우주 거기에 통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그 풍한습을 없애는 이 처방은 가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 원래량대로 계속 잡수면 됩니다. 근데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은 내가 능히 가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대 버무려 놓게 되면 한 대 가량하면 이건 잘못된 게죠. 그러면 서로 흡수하기 바쁩니다. 예, 그래서 약이란 게 처방이 약재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꼭 그 과학적으로 배합이 돼야 되고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면서 배합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 이 숙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우슬, 지우로 전공 들어가고, 또, 여전자 들어가고, 인양호, 또 거지, 지쉐텅, 지쉐텅은 피도 많이 보충해주죠. 그 다음에 구쇠부 들어가고, 초라이프즈. 초라이프즈는 주약의 비위를 많이 도와줍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예, 예. 저는 지금 부수받고 있고, 뭐, 있습니다. 어젠가에, 먹기 시작한 거는 이 무릎이 해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승계도 올라가기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물고기 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네, 계속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좀 뭔가, 이 허리도 그렇게 여기만 덧붙여서 갖고, 그렇게 해 아프고, 이랬는데, 그 다음 부수는 내가 힘 맞고, 그냥 이 부수방 어쩌네, 뭐든지 아파야 된다. 이래 먹고 나가 이런 풍수함들이 하나하나 없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먹으니까 제가 눈도 이거 먹은 다음부터 눈도 지금 잘 비우는 감 들더란 말입니다.
0: 눈이 밝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가은 도와준 약재만 해도 16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글쎄요. 그 다음 처음에는 뭐 이상하다 했는데 이 약 먹으면 뭐 쓰러요. 그렇다면 더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화도 안 되고 이랬는데 그냥 이거 먹으면서부터 제가 소화 잘 되고 밥맛이 되고 할까 이 약을 먹어서 그렇게 했나 해서 그다음에 먹고 한 게 지금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뭔가 또 이전에도 그렇게 흐물도 올라오고 하던 게 이런 것도 또 없어지고 밥맛도 돌아서고 하니까 그렇게 증후가 잘 되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뭔가 어쩌네 오래 먹고 나니까 약이 조금 있는지 혹시 또 언제 또 뭐가 그 활동 있는지 해서 물어보고
0: 0018번 전화 치세요.
2: 0018번에 알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럼 첫 시작은 뭔가 손발이 마모기 온 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팔다리가 무거워나고 네 그리고 또 아파나고 또 어떤 때는 이 바늘로 자꾸 찍어놓는 것 같고 이게 벌써 경락이 막혀가지고서리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가 자꾸 나는 게 아닙니다. 이랬다가는 또 괜찮아지고 할까나 많은 분들이 홀씨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런 신호를 딱 받았다 할 때는 벌써 중심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서리 그다음 더 나아가서 뭔가 이 얼굴이 막 마모기 오고 손, 다리, 발, 그다음에 팔다리 여기 다 마모기 오는 게죠. 촌말한 게 생깁니다. 여기 마모겠다, 저짝이 마모겠다, 이렇죠. 이러면 뭐 설명하는가? 우리 경락이가 통하지 않으면서 이 신경 혈관이 이미 압박됐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뭐가 같은가 하면, 로화된 이런 전기선 있지 않습니까? 전기선이가 자꾸 이렇게 호화, 약간은 불빛이 막 나오는 것처럼 스스하해가지고서 이 전기가 막 이렇게 촤나는 것처럼 합쇠라 막 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0: 게임은 우리 당황한 상태를 가는 제일 마지막 길이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먹이란 거는 제일 쉽게 홀시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병의 증세를 자꾸 막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약간 홀시할 수 있고 근원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뭐 움직이면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근육 조직이 화해스가 오거나 개선 관절 이런 혈관이 잘 통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 혈액 속을 통해 가지고 관절에다 영양가를 보충해줘야 되겠는데 영양가 보충이 안 되고 이런 연골이 다 다스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중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덩칭 마중 무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뭔가 덩칭 약간 아프다는 거는 너무 심한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저한테 자꾸 전화 와가지고 이랍니다. 아, 나 이게 사척이 아파납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프다는 거는 이미 거기면 신경 전달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가 마한 개입니다. 망한 건 뭐냐? 벌써 해면 디딘 같고 이게 다 망한 게죠. 무란 건 뭔가 감각이 없다고 뜻입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반신 못 쓰는 게 그자고 막 고소받더라더니 감각을 모릅니다. 예, 침 쭉 찔러도 아픈 줄 모르죠. 우리 그 식물인 된 사람들을 보세요. 몽땅 그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지요. 그다음 마하다 못해 어서 마지막에 무까지. 지나갔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당황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면 어쩌는가? 제일 첫감의 본론부터 우리 들어갑시다. 일단 거기에 통하는 혈관, 신경, 어쨌든 신경이 뭐 자극해야 뭐 아픈 것도 알고 감각도 알고 이런 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경 그짝에 뭐 있겠는가? 그런 풍한습. 예, 이런 것들이 끼므로서 전기가 합쇄되거나, 예, 왕초 같은 데로 막 전달하거나, 이것이 다 잘못된 게죠. 예? 걸음걸음 당해 병력 못 잡거나, 자꾸 남의 집 가서 문 두드리거나, 이게 다 전달이 잘못된 게죠.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자면 어쨌든가, 제일 먼저 약조가, 무슨 약조가 들어가야 되는가, 창우, 좌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우, 더우라는 약재, 이거는 우리 명문 혈흘로 들어가는 유일한 약재입니다. 명문혈이란 게 우리 동맥에 있습니다. 이 뚜마이, 뚜마이란 게 기술은 척추를 말합니다. 이 척추를 함부로 그거 다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자꾸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해봤자 그게 회복되는 확률이 엄청 미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함부로 다치지 말고 그래서 동맥으로 들어가는 처방 꼭 이 우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토 들어가서 뭐 하는가? 우리 농촌집에 장기적으로 지부 이렇게 비화도 가지고 서리. 그 다음에 불쇠로 들어가 살자면 어떻습니까? 안에 풍한습이란 게 꽉 들어찼죠. 그래서 창문 열고 그 냄새를 빼면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예. 꼭 부스께 내려가서 불을 떼줘야 되죠. 이 불을 떼주는 것이 우토입니다. 예, 우토가 부스게 작용한다 이 뜻이죠. 그런데 불을 살굴 때 불이 너무 미약할 때 나무를 막 던지게 되면 예, 오히려 불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골과병 치료할 때 깐슨 도와준다는데 깐이란 게 나무목재입니다. 깐만 도와줘 쓸데없습니다. 일단 불을 많이 살궈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깐 도와준 약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안이부터 뜨뜻해 나면서 한기 몽땅 나오죠. 그 다음 골수를 보충해 준 약이 들어갈까나 이런 골과병들이 해결될 수 있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갱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 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 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 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균경은 공정하게 마작패를 뽑아 방을 정하기로 제안했다. 그는 홍중투장과 백판투장을 준비하고 뽑은 패는 절대 후회할 수 없다고 규칙을 정했다. 강청재가 먼저 패를 뽑아 홍중을 내놓고 왕아 씨는 조마조마하여 패를 뽑아 백판을 내놓았다. 매서는 긴장하며 패를 뽑고 손으로 꼼꼼히 문지른 뒤 천천히 뒤집는데 그 패 역시 백판이었다. 결국 매서와 왕아 씨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처음 기대했던 긴장감은 모두 사라지고 게임판은 조용해졌다. 네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아 씨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내일 아침 일찍 상해로 돌아가자고 결정했다.

각자 정해진 방으로 돌아갔다. 이웃방에 놓인 오래되고 낡은 큰 침대 옆에서는 왕아씨와 매서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왕아씨는 이번 시골 여행에 아버가 함께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아버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다. 아버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언제나 배려 깊다는 것이다. 매서는 끝까지 말없이 듣고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자기 생각으로는 강 총재가 훨씬 더 품격 있고 멋져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매서의 말에 놀란 듯 그를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매서는 조심스럽게 강 총재와 아내 사이가 괜찮은 사이인지 물어봤다. 왕아 씨는 강 총재 아내가 정말 미인이고 성격도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정말 잘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매서의 의견을 물어봤다. 매서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정말 마음이 깊고 세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사업할 때도 자신이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잡아주고 일어나려고 하면 외투를 입혀주는 등 정말 배려가 가득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매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런 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친절일 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도 그냥 평범한 상인.

이고 평범한 상의 남자라면서 비교하면 강청재가 훨씬 더 진심으로 친절하고 쉬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중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틀 후에 네 사람은 다시 상해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짧았던 시골 여행은 아쉽게도 끝나게 되었다. 이야기는 할머니와 배채로 넘어간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빗으로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배채는 10여 년 동안 영화 설명서를 모아왔는데 아부가 본 바로는 큰 상자 여러 개에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양이 매우 많았다. 배채는 부모님이 대광명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중학교 동창이며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연애를 했다고 덧붙였다. 배채는 아버지가 옆에 앉은 어머니의 영화 설명서를 빌리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영화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러 온 것처럼 눈빛을 주고받았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때 상해의 젊은이들은 영화 속 인물을 따라 하는 것이 큰 유행이었다. 남자들은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버, 프랑스 배우 장 라필립, 미국 배우 그레고리 페크를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등불 소매가 달린 흰 셔츠를 입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여자들은 오드리 헵번 스타일로 머리를 펌하고 눈썹을 다듬고 밝은 색의 7부 바지나 9부 바지에 신발을 신는 것이 유행했다. 수간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은 수간의 집에 모여 레코드를 듣고 춤을 추고 자주 국회 극장에 가서 왕자 복수기, 백만 파운드, 로마의 휴일 등의 유명 영화들을 관람했다. 밤 공연이 끝난 십자로는 마치 하나의 무대처럼 변했고 젊은이들은 3355 모여 영화표를 사고 팔며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즐겼다. 수가는 영화 속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영화가 가진 마법 같은 매력에 대해 아버에게 털어놓았다. 아버는 수간이 그렇게 자주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수간은 그저 웃기만 했다. 당시 시중에는 빨간 신발, 백지, 흰 밤, 자전거 훔치는 사람 등의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빨강과 검정 영화표를 구하려면 밤새도록 줄을 서야 했다. 영화표는 한 사람당 두 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고 줄은 아주 길게 이어졌다. 아버와 배채의 아버지도 줄을 섰고 아버의 사촌 형제와 수간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와서 기다렸다. 서천형은 당시 아주 희귀했던 미니 반도체 라디오를 들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명로 화원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이어진 록색 잎사귀 담벼락은 1959년에 개봉한 상해 코미디 영화 오늘은 휴일의 마지막 장면 촬영지다. 이 영화는 착한 경찰이 연인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놓치지만 결국 훌륭한 인품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 행복하게 이어지는 이야기다. 아버는 그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리며 잠시 옛 추억에 잠기게 되었다.

아래층에서 공역 소리가 들려오자 아버는 추억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아버의 어머니는 거실 큰 소파에 앉아 양말을 짜고 있고 옆에는 청춘의 노래라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밖에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우산을 수리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래층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아버의 어머니는 책을 읽다가 사랑의 고민이라는 문장을 보고 아버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버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고요한 집안에는 양말을 짜는 바늘끼리 부딪히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아버는 책의 내용을 방 안으로 읽는 소리가 점점 싫어져서 결국 책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상의 사람들은 사랑해요 라는 말을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해서 보통 좋아해 라는 간단한 말로 대체했다. 아버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어머니의 여동생을 만났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며 손에는 꾸러미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제 리발소 이야기로 넘어간다. 우편 배달부가 호생이 보낸 엽서를 배달해 오고 리발소 이사장은 향앙 사진이 찍힌 엽서를 거울 앞에 꽂아놓고 마치 향앙과 직접 연락이 있는 것처럼 자랑했다. 손님들은 향앙 풍경 사진을 보면서 감탄했다. 시간이 지나 이 엽서는 결국 소모에게 전달되었다. 소모는 말없이 우체국에 가서 2푼짜리 엽서를 산다. 그리고 호생이 남긴 아파트 주소에 따라 감사 인사와 시간이 있으면 꼭 찾아와 달라는 내용의 짧은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소모가 일생에서 쓴 유일한 편지가 되었다. 그날 소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3층 다락방 문 밖에서 저녁 음식을 만들고 석탄로 불을 닫고 있었다. 석탄로를 닫는다는 것은 불을 약하게 만들고 연통을 막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저녁 음식은 샐러리 볶음 두부와 간장조림 무 두 가지로 매우 간단했다. 그 시절에는 밤에 시장에 돌을 놓아 자리를 표시해두고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서 채소를 파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소모가 학교를 피하고 도망쳐온 것을 알고 꾸짖었다. 소모는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형님 누나들은 성적이 모두 좋은데 왜 소모만 그렇게 못하느냐고 나무람했다. 어머니는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기술자가 되거나 공장장이 되어 사무실에서 편하게 차를 마시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모를 다독였다. 밖에는 따스한 햇빛이 검은 기와 지붕 전체에 내리쬐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주변에는 면직공장, 담배공장, 약품공장, 칫솔공장, 기계공장, 철강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이 밤낮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메추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주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폐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0: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고 주당의 서기이며 주당이 통전삽 지도조조 조장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6일 2026년 주당이 통전삽 지도조조 제2차 전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초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석,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학습선전관찰 사업방안,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 시범단위 건설 육성에 관한 연변주 실시방법, 연변주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융합지 4개구역 건설 지침, 2026년 연변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 화쿠 수립 로우니 및 발전 촉진 실천활동 실시방안, 연변주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 실시 세치 시행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국가립법의 방식으로 당의 민족사업에서 거둔 중대리론과 실천성과를 국가의지로 전환시켜 실시대 당의 민족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 준거를 제공했습니다. 전주각현시와 부문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다잡는 것과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거나 습근병 총석의 중요 사상 학습 관찰하는 것을 긴밀히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 독특한 법률 좌표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며 내재화 심화 전화의 힘을 기울여 부업에 따라 민족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인도하여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학습을 정성껏 조직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각급 당위 당조, 리론학습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의 필수 과목으로 삼고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수업 교양 체계에 융합시키며 당원 간부 강습과 청소년 교양 교수를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어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더 깊이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선전과 해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에 심입하여 대상식 수요 특정식 소통식 선전 강의를 하며 대중이 즐겨 듣고 보기 좋아하고 알기 쉬운 신매체 제품들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천문만호에 알려지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주동을 해야 합니다. 실시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관철 시행을 둘러싸고 독찰시도 검사를 하며 목록화 정돈시정 기재를 만들어 학습선전관철의 유형식 포괄에서 효과적 포괄로 전환되게 추동해야 합니다. 우리 조 관련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

0: 인권의 입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참답게 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의 제도 기제를 건전히하고 완선하여 우리 주민족 사회의 달을 부업이 있고 근거할 규범이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후가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백구역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기층으로 부어도 나가게 주도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변강 민족지역 7위 토대를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이며 더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 공간호상융합, 문화호상융합, 경제호상융합, 사회호상융합, 심리호상융합 다섯 가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적화하고 대중이 사백구역 7위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 여러 민족 대중이 각 민족의 혈맥이 서로 융합되고 신념이 서로 같으며 문화가 서로 통하고 경제가 서로 의존하며 정감이 더해진다는 고도의 동질감을 증강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원화 투입 기제를 내봐야 합니다. 사백구역 진지 건설과 활동 전개, 인원 양성 등 사업을 유력하게 보장해 재반 임무를 다잡는 사람이 있고 실행할 수가 있으며 실효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혁신적 실천, 특색 있는 방법과 생산 경험을 계통적으로 발굴하고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시범 본보기를 층차별로 육성하여 호상융합식 사백구역 건설의 표준화, 규범화, 브랜드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단계는 인생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성장기로서 정성어린 인도와 육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은 확고 수립 논의 및 발전 촉진 실천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아이들의 언어로 주한민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것은 우리 주 청소년들을 대상하여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심화하는 혁신적 조치이자 청소년들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분에서는 활동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 단련을 두드러지게 하며 인재 육성 효과를 강화하여 이 활동을 진정으로 우리 주 청소년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의 특색 브랜드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구품질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신생 역량을 육성해야 합니다. 온도가 있는 확고 수립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연변의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의 역사적 사실과 생동한 실천을 깊이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생동한 언어로 오대징 국토수복기념관, 연길 변무덕 판공서, 예터 등 장소 배후의 이야기를 진솔한 감정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 들려주어 모든 붉은 넥타이 해설원이 주한민족 공동체 이야기에 합격된 해설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인재 육성 플랫폼을 만들고 현급 기초 양성과 주급 골간 양성을 말씀드려 전개하며 전문 해설원, 아나운서와 사회자, 아동 교양 전문가를 초청을 하여 지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해설 기교를 장악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분위기는 선전 기세를 조성을 하고 주내 여러 유형 매체의 자원을 통과하여 우수 해설원의 풍채와 활동 성과를 널리 선전함으로써 전 사회가 청소년의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에 함께 주목을 돌리고 함께 참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가 회의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석인 호가복은 6일 연길에서 교통은행 당위 부석이고 행장인 장보강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의 조정부를 대표해 장보강 일행을 환영하면서 교통은행에서 단연간 연변을 지지하고 도움을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은행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첫 전국성 국유 조식제 상업은행인 교통은행은 단연간 특색 우세가 있는 세계 1

0: 전류 운행 집단을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보편 혜택성 금융, 무역 금융, 과학기술 금융, 재부 금융 4대 특색 분야를 깊이 있게 다뤘으며 실물 경제 봉사와 금융 혁신 추동, 금융 위험 예방 통제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면서 국유 대형 금융기구의 바닥짐 역할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우대 정책이 밀집되고 자원 천품이 좋으며 산업 특색이 뚜렷한 연변은 투자 흥업의 복지이자 금융사업의 옥토입니다. 현재 전주 상하는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춰 지역 특점과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립각해 중의약, 녹색식품, 인삼, 문화관광 4대 우세 산업을 흥하게 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5대 신흥산업을 육성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주의 힘을 모아 연길공항 이전 건설 공사와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등 중대 기초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향촌진흥, 변경촌 건설,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 등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며 연변 도약 초월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다그쳐 추동하고 있습니다. 교통은행은 연변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서 쌍방의 협력 전망은 넓으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통은행이 국유 대형은행의 우세를 계속 발휘하고 쌍방의 좋은 협력 추세를 이어가는 토대에서 연변 수요에 초점을 두고 교통은행의 장점을 발휘하며 금융 모식을 꾸준히 혁신하고 더 많은 혁신적 업무와 금융자원을 낙착시키는 동시에 중대 대상 건설 추진과 대외무역 발전 지지, 상업 관광 문화체육 융합 발전 촉진, 도시 갱신 가속화, 향촌 전면 지능 조력 등 면에서 실무 협력을 심화해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에 보다 튼실한 금융 지지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계속해 금융 생태를 최적화하고 상시와 연결 기재를 건전히 하면서 연변에서의 교통은행 경영 발전에 보다 량질의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상생 발전하는 새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장보강은 교통은행에 대한 주당위 주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변행에서 인상이 깊었다면서 연변의 짙은 발전 분위기와 강력한 발전 추세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은행은 연변의 발전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금융신용대출 지원 강도를 높이며 보다 량질의 금융봉사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 당위석이고 행장인 류홍도,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추는 연변 꽃길 여행 문화 관광 주제를 둘러싸고 독특한 민속 변경 생태 자원의 의탁에 전역의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과학기술 빛과 그림자 민족순회 여행 변경 관광 등 다원화된 특색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전주 각 큰 풍경구의 경영 모식이 새로워지고 활동의 번갈아 상연돼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과 완선된 봉사 보장으로 연효 문화관광 융합 구품질 발전의 답안제를 냈습니다. 연결해서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수상시장, 서시장의 열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내 통소연주, 농강무, 춘향전 등 무형문화재 및 고전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막걸리 시음, 쌀떡 만들기 등 민속체험이 동반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연휴 기간 누계로 연 13만 2,300명 관광객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3.82% 증가했습니다. 연결 불화통화 강발의 무인기 빛과 그림자 쇼는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연변 가문단에서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서 틱톡 주제 생방송을 하면서 불군의 변강비천회 등 고전 공목을 공연했습니다. 연변대학 주변의 주간 장터 야간 공연 모식을 열고 홍색 무용 영산홍을 무대에 올렸으며 하루 평균 연 10만 명 이상의 여객 흐름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왕성효입니다. 찰떡 만들기와 종이 등록 만들기를 체험을 했고 조선족 민속도 많이 요해하게 되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연결 주민 왕립리입니다.
2: 롱로라제가
1: 조선족 민족 복

0: 직후 진달래 꽃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연말에서 잘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5.1절 연휴 첫날이 매우 즐거운 시작으로 됐습니다. 도라시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56개 민족원의 한가족, 꽃차 순회, 민족 공주와 발해 왕자의 소통 등 특색 잃은 새 놀이법을 내놓았고 우루계로 관광객 연 5만 3,100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72% 증가했습니다. 도라시 북산 삼림공원은 연휴 동안에 문예 공연, 체육 경기, 건강 운동, 선시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중성 조선족 생태촌의 푸른기와 민가를 운치 있게 배치돼 있었고 장고루, 원고루는 옛 정취가 다분하여 친자간의 견학과 민속 촬영의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도나주민 왕효락입니다. 도나에서 이번에 조직하는 5.1절 유원 활동은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각종 DIY 수공예, 예시 퀴즈 맞추기, 그리고 도나의 부분적 문화창의 제품들이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줬습니다. 관광객 의동입니다. 오늘 특별히 육정산의 조화민족은 한가족 육정산에 즐겁게 모여 주제 활동에 참가하러 왔는데 우리 여러 민족 특색의 혼례에 순회 전시 모두 매우 분위기가 있습니다. 풍경구에서 특별히 정성을 들였는데요. 고른 이 복장들이 여러 민족의 특색을 비교적 잘 보여줬습니다. 가까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소통을 하면서 색다른 민속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훈촌 변경 문화관광 열기가 뜨거웠고 방천 풍경구 룡호각의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경관이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조선족 무형문화재 가무 전시 공연을 내놓았습니다. 동방제일촌 방천촌의 민속 여행 촬영은 인기가 다분했습니다. 오대징 국토수복기념관은 홍색 현악이 인기 장소로 됐습니다. 훈춘시 발해 고지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발해 문화, 민속 특색, 역외 풍경을 융합하고 음악 축제 등 300여 차례의 공연 활동을 내놓아 몰입식 문화체험을 구축했으며 의계로 관광객 연 7만 2,400명을 접대 동기 대비 40.58% 증가했고 수입 188만 2,4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66.14% 증가했습니다. 흥룡관 관광객 왕박입니다. 저는 할빈에서 왔습니다. 방금 용호가게 다녀왔는데 중국 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나요? 기회가 되면은요 올해 10월에 한 번 더 오렵니다. 용호 관광객 이춘영입니다. 친구가 예전에 와본 적이 있어서 용호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것을 추천했기에 연휴에 아내와 함께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 도시에 오면은요 마음으로 느끼고 미식을 맛보며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요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행의 진정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문 동산구 국문, 86호 경계비, 일광산, 백년불악은 관광객들로 붐비었고 331 국도 변경 자가운전 관광으로서는 풍광이 수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꽃신 순회 전시, 대중문의 공연을 펼쳐 주민과 관광객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현시의 민속문화, 변경풍광, 생태의 레저, 홍색결악 등 여러 경영모식에 용합되어 문화관광 제품은 공급이 충족하고 활동 내용이 풍부했으며 봉사 보장이 잘 되어 변강 연변의 인문 저력과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성은년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관광객 연 331만 3천여 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3.5% 증가하고 관광 소비 22억 1,400만 원을 실현하여 동기 대비 8.44% 증가했습니다.
1: 연변조 삼림초원 방화진화 지휘부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5월 5일 봄철 화재 위험 높은 시기 삼림방화 안전 제시를 발표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사상 인식을 높이고 현재 화재 위험 형세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불씨 관리를 엄격히 하고 야외 불사용 금지령을 엄수해야 합니다. 순찰 당직을 강화하고 기층 방어망을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응급 대비 근무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고 위험

0: 대피 및 자고조 상식을 보급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지고 직무 태만과 책임 회피 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고 엄격히 추궁해야 합니다.
1: 5월 4일 연결시 점인건강체육중심은 예년 5.1절 연휴 분위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곳에서 휴가 시간을 이용해서 곧 다가올 고중입시 체육시험을 위해 땀덩이를 쏟고 있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5: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5: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만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오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기한이 5일절 좌우로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5월 10일까지 우대활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요 시간을 바짝 잘 파악하시고 제때 이용하시게 되며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퍼센트를 적게 써도 높게 주는 이런 우대활동이 진행되면서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는 15각에 15각 결국 세신이로는 10각에 10각을 주면서 그게 홍광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눈병치료약품은 12각에 12각을 주면서 안부치료이기가 따라가는데요. 이번에 특히 홍광치료이기라는 것은 특수한 치료이기입니다. 지금 새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와 다각도로서 치료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이기들도 나타나고 치료 방법도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전에는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거기를 직접 수술칼로 가르고 그 안에 거부 집어내고 이렇게 했지만 해도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우수한 방법이 생기면서 전자칼로 떼내는 이런 방법들인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수한 치료 방법 가운데서 홍광치료이기라는 이런 새로운 그 전자치료이기가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광치료이기는 쓰기도 편리하고 비교적 그 쓰는 범위가 광범합니다. 만약에 어디 콩팥에 문제가 생긴다면 콩팥 그 부위에다 딱 광선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소외되는 600 내지 700 남이 그 안에 속하는 홍광이 딱 거기에

0: 세포를 통해서 침투가 되게 되며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어느 부위 세포 대사가 정상으로 되지 못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다면 그 부위에 대고 이 형광을 딱 비추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가시광선안에 속하는데 흡수할 수 있는 광선, 이 제품 자체는 최악의 세균성 염증과 무균성 염증 모두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리더실에 가게 되면 형광치료기를 이용해서 주약에 우리 여러 개 기관을 물리치료를 해주게 되었는데 이 형광치료기는 기실에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하버드대학의 이학부 주임인 딴마의 이사가 이 제품을 연구에 발명 성공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제품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지광치료기라는 게 그러니까 지광치료기가 많이 보편적으로서 어디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지어 어디에 우리 노인방 같은 게 생겨도 그 피부에 어느 뭐 짐 같은 게 생겨도 지광료법으로 그거 찍어다 그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광치료료법을 초과하는 바로 광학치료기, 형광치료기가 더 보편적으로서 지광치료기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균성 염증이라 하게 되면 콩팥에 염증이 생겼거나 폐에 염증이 생겼거나 이럴 때게 되면 항균소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균소를 쓰게 되면 바로 간에 부담이 가고 부작용이 큰데 이 제품 자체는 뭐 항균소를 쓸 필요 없이 이거 딱 조이게 되면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확실하고 그런다면은 그 어디 상처 자국도 없고 이렇게 우수한 치료기가 발명되었는데요. 그 외에 무균성 염증이라면 관절통으로 나타나는 관절염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죠. 네. 이 관절염은 직접적으로서 뭐 항균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균성 염증인데 이걸 치료하는데 바로 형광치료기를 쓰게 되면 과성형에 거의 4,980만에 해당하는 이 1억기를 하나만 딱 안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이거 제시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위 아프고, 예, 속이 그냥 더불어 가면 소화 안 되고, 오늘 하루 가도 돼, 배가 아픈가 하면 몰랐습니다.
0: 예.
2: 그래 놓으니까 밥은 머리에 사람 먹었고 했는데, 예, 이게 세시미를 쓰고서, 예, 위 아프지 않고 소화 잘 되니, 예, 밥 맛이 당기고, 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2: 예, 결국 이게 콩팥이 좋지 않고 또 이게 방광염에 여덟염이 있어나가지고 예, 소변 볼 때는 아프고 이게 뭔가 소리도 소변이 나오고 재채기에도 소변이 질끔질끔 나오고 그래 놓으니까 예, 외출하면 예, 이 실수할까 봐 외출하기나 연거를 했습니다.
0: 그렇죠. 콩팥이 하니까 예. 그럴 수밖에요. 예.
2: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시미로 먹은 다음 또 야,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니까 예, 지금 시료 놓고 외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죠.
2: 와서 보니 예, 효과 영 빠릅니다. 이야기가 영 예. 좋습니다. 지금 그래 예, 이그 천이방사 지금 문의하자는데 우리 언니가 예, 장인에게 내경세워 하는데 어제 지금도 혈압이 파동이 심하지 심리도 예, 어쨌든 또 영 빨리 뛰고 또 계속 어제 안전하서나 하품을 다 그 하면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천이방사를 쓰면 어떻게 했는가 하고 질문해달라 그럽니다.
0: 아, 잘 문의하셨는데요. 언니분이 이미 뇌졸중 위험에 지금 정도에서 새롭게 또 노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어 있고 그런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 있어서는 천이박사 그리고 그 외 40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천이박사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쓰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느 부분에 지금 어긋나는 이런 대사가 진행된다면 그걸 신호 전달해서 규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반신 제대로 못 쓰거나 이랬다면 그걸 바로 이 세포 내 신호를 그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 부분에 바로 지금 이게 장숙이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데 중코웬의 이런 처방으로 속하게

0: 돼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첫째, 2차로서 체포해 오는 걸 막아주게 돼 있고, 이 두 번째는 중풍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데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황차 이번에 좀 량을 조절해서 싸게 되면 여기에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건 딱 그게 다 모든 조절 그 공동이 있게 돼 있으니까 심장에 혹은 뇌에 특히 콤파체 이렇게 콤파체 좋아야 심장이 좋아지게 되는데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천합니다.
1: 아, 그럼 이 오늘 배달받아 예 쓰겠다는 그럽게다.
0: 예. 예.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번입니다.
1: 501-7766.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게 이제 갱생 후부터 혈압이 온정화되고 항상 그래놓으니 머리가 아프고 어제는 찢어져 납니다. 기억력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심장도 이런 여러 가지 약 먹었는데 큰 호도 못 받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처리 박사 듣고 뭐 그런데 야, 머리 아프지 않고 어젠지 아이 납니다.
0: 그럼요.
3: 예, 기운이 좋아지고 아 그렇게 심장에 후두떨김에 식은땀 나던 게 조금 왜 떨림증은 없고 식은땀으로도 완전 아이 납니다. 난
0: 어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래 내가 이게 서신을 물어봅시다. 우리 형님이 이게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왜 기름진 음식 좀 먹으면 설사리 좀 자주 합니다.
0: 예.
3: 예. 그래 거기다 아 전리세 비대 고생한데 이 서신으로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문의한데 어떻습니까?
0: 어 이제 말씀한 그 형님이 몇 가지 그 증상 자체는 이 세신일화가 너무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한테는 이 제품이 전립선의 문제가 전립선 거기에다가 딱 이거 비추게 되면 자기절로 전립선이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전립선이 위축되고 정상으로서 콤팥 공능이 유지되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에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전립선의 문제가 있거나 콤팥의 문제가 있거나 여성 남성 포함해서 이 제품이 지금 대량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노벨상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이 이번에 따라가니까 최신 일화를 구복하시면서 홍광치료기를 쓰게

0: 두 가지 좋은 중약제 전로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분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번에 우리한테 좋으니까 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이번에 받아 쓰, 좀 쓰라고 합니다. 그래, 예.
0: 예, 501-776번에 전화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는 명소방에서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눈이 항상 까까나고요. 바람 맞으면 또 눈물 납니다. 그게 이런 사람만 좋아서 읽었으니까.
0: 예.
3: 그리고 물체가 뿌옇게 보이고, 예. 그것도 좋고, 예. 그 다음 물체가 두 개, 어떤 데 두 개 더 보인단 말이에요.
0: 예.
3: 이것만 좀, 그리 또, 저도 변호사에서 물체가 이, 핸드폰을 보면 남들이 반하다는 내년에는 심리하게 보이더라고요.
0: 계속 뿌옇죠.
3: 예, 예. 이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럼요.
3: 이렇게 보면. 예. 이게 사람, 먼저 사람 잘 못 봅니다. 한 10m 밖에 사람인데, 요 앞에 딱 와야 보이죠. 아, 이게 잘 못 알아보죠.
0: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 예, 많이 예. 떨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지 눈작은 많이 써봤으면 이제는 뭐, 이 강민 뭐, 그 봐야 돼서 좋다는 건 다 생긴 효과가 크게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명서봤으니까 좀 약간 효과 봅니다.
0: 명서방은 알아줍니다. 눈병치료에서 예, 그래, 긍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3: 예, 예. 또 이번에 활동하네요. 12화 싸고 예, 하나 물어보고는 선이 박사 저희 누나가 예, 갑상선에 류가 있다, 종류가 있답니다. 이런 사람 쓰면 어떻습니까?
0: 그거 포함해서 좋습니다. 이게 심지어 여기 설명된 데 이야기하면 항종양 이런 효과도 보고 항암 효과에서 많은 보조적인 치료 효과도 보게 되어 있다. 이런 설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에 류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심장 功能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이 제품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홍광 치료 이기가 그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에다 그거 딱 비추게 되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질 겁니다. 이번에 이게 기회입니다. 천일 박사 쓰면서 이번에 홍광 치료 이기가 따라가니까 이 두 가지 결합하면 기본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호전이 올 수 있을 겁니다.
3: 예, 그럼 천희 박사와 이제 그 명수방 주문하겠습니다.
0: 예, 건강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녀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 천희 박사를 얻은 한 반년 썼습니다. 왜 썼는가 하게 되면 한 3년 전에 예, 부인 한번 왔었습니다. 받았습니다.
0: 아, 예.
4: 예, 그 후부터는 자꾸만 예, 해답이가 미네, 저기 온정하게 되고,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러워서, 예, 곧장 못하고, 그리고 이 반신이 이쪽 한쪽 팔에하고 한쪽 다리에, 미네, 소위, 저래서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저리다 하고, 그 다음 밤에 뭐 이게, 마모기 막 오고, 자꾸만 예, 그리고 이게 손발이 너무 차갑, 냉해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차갑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0: 얼음장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4: 예, 예 얼음장 같아서 두꺼운, 그 야마도 두꺼운 거 신고, 옷도 두꺼운 거 입는 것도 쓸데 없습니다. 그리고 밤잠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임 박사 갔다가 지금 한 반년 얻은 구두 있었는데, 예. 지금 혈압 조절은 뭐 완전히 잘 됩니다 지금.
0: 이렇습니다.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천일 박사를 써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지금 손발이 잠깐만 마음 이렇게 저려나고 차갑던 것도 지금 말 오나오나 나고 이런 증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저는.
0: 음양 조절하고 서의적으로 말하면 순환장애 신경말초 부분까지 피가 갔다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콩팥이 예. 양이 부족해서 직접 심장에 영향 주는 겁니다.
4: 그리고 잠이나 못 자면서 이렇게 그래던 것도 잠도 지금 잘 자고 지금 어제 아침에 하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한 반시간씩 활동도 하고
0: 그러면 됩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예. 예,
4: 지금 잘 좋아졌습니다.
0: 예.
4: 예, 그래 이런 좋은 약에 이렇게 써서 효과가 잘 볼지게 좀 한 꾸준히 약 더 써서 올해 더 쓰려고요. 오늘 저 뭐입니까 15가지 더 배달 받기시다 선생님.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성 책이 10일까지 진행되는데 특수한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만 하신다면 이제 노인분이 다시 2차 3차로 중풍에 오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게 또 그 홍광치료의가 좋은 이가 따라가는가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없고 콩팥의 문제가 없고 혈압의 문제가 없고 새로운 중풍에 오는 걸 막아주는 데는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이기까지 좋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거에 세신 1호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전열선염이 너무 심해서 한날 밤에 소변을 한 4번 본다. 그러니까 밤이 다 쉬지
1: 잘수
3: 못한다.
1: 없죠. 하루 종일
3: 예,
1: 네댓 번 일어나고 나면 잠을 잘수 없죠.
3: 그러니까 밤이 자지 못할까. 또 매일이 없고요. 그리고 아래 다리도 매기 없고 다리도 저리고 왜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못 쉬거나 매기 없고 예 식사도 잘 못하고 그래 됐습니다.
1: 네.
3: 근데 이 세심히로를 쓴다면에 어두노 한날밤에 두 번밖에 일어나이 남다.
1: 네.
3: 그래 놓거나 예살것 같단다.
1: 네.
3: 정신하고 예 그리고 이 다리도 매기 난단다. 이 무릎 관절이 항상 기어 올라오고
1: 예.
3: 그렇던 게 그것도 일 없어지고 와, 영 신기하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소리에 이게 이렇게 콩팥이 좋아지니까 예 담낭이 있어서 항상 담낭이하고 달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이 잡사도 예이 담낭이 좋아졌답니다.
1: 아,
3: 그러니까
1: 그렇죠.
3: 이도 예
1: 예.
3: 수이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도 영 좋습니다. 예
1: 예.
3: 그래서 이번에 그 세신 일화로 어쨌든 남자들이 한번 걸리면 잘 말아야 듣습니다.
1: 그렇죠.
3: 낫긴 나사도. 그래서 이분이 그 열과고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겐다. 우리
1: 그렇게
3: 할도
1: 하세요.
3: 이거.
1: 예. 이분이 우달도에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이, 저기, 천이 박사를 지금 쓰고 있지만, 쥐약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이래면서 썼는데, 야, 이 약 정말 명약이겠다.
1: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으니까
4: 예,
1: 비교가 되지
4: 노벨상
1: 않죠.
4: 하면 정말 나온다. 이 경우
1: 예.
4: 단계가. 예, 어쨌든 이 머리가 저 심한 이점과 그 정신이 해결되면서 경력이 좌초되라고 합니다. 이래, 잠이 들어서, 아, 약을, 저기, 나을까 벌써 약을 단적으로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저기, 이게, 내 물건이 점과 이래, 목적지 갔다가는, 고달에 가면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가면서도, 공항에 걸어도 알는데 이렇게 영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도 못하더라고 합니다. 이래서 내 이거,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또 이야기 여러분들 쓰기가 이 밤에 좋대. 썼는데 안개가 쓴게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세심히로는 집사람과, 야, 소변이 어찌 빈번한지, 그대로, 뭐, 아, 40분, 반시간 약간 넘으면 소변이, 그러면 잘수 없다고 합니다. 낮에는 눈을 뜨다 나가는 게, 낮, 잠을 전하기는 못 잔다고 합니다. 잠 들수 없다고 합니다.
1: 그럼.
4: 그런데, 이 세심히로 쓰고서, 아, 귀에서 직접 소리나게 나지, 허리 아프다지, 아, 이래서 썼는데, 야, 정말, 벌써, 두달 됐거니 이 소변 차수가 완전히 쪼그라만 그래가니 어느 시기 너도 따서인데 지금 기관상 해결 받았다는
1: 예.
4: 그래서 이 약이 어쨌든 이두 알이 다 명약인데 이거 논현에 들어가서 이거 이 약은 어떤 장기적으로 좀 극복해 쓰여 있나만
1: 그렇죠.
4: 예이그 대장이 정말 간다치 한다 이 예서 우리 이번에 이 활동에서 지금 두 알이 다 빼라봤다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분이 전열선의 남자들이 저녁에 잠자기 힘들어지고 소변 차수가 작고 이렇다 하게 되면 전열선의 문제는 홍강치료기가 해결합니다. 제가
4: 네.
1: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홍강치료기가 위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남성들이 전열선은 따로 뭐큰 병원의 리더실에 찾아가서 돈만 내고 할 필요가 없이 이번에 선물로 주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쓰면서 약을 세신으로 드시고 하게 되면 남성들은 어지간한 건강의 이상은 여기에서 거의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히 세신이라는 이게 포함된 성분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쓰면서 드시면서 홍강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완매한 새로운 청춘 이또 처방이 쭈꾸미 원사의 처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건데 열심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잘 알았습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천이박사 이두 가지 제품 자체는 쭈꾸미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쭈꾸미이라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오. 보통 이학계통에서 자연과학에서는 제일 첨단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0: 이런 그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세신 1호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건파 공능이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뭐 여러 개 기관이 다 그 공능이 저하되고 여러 개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심장의 문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를 많이 직접적으로 영향받게 되는데, 기신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건파체 문제가 생깁니다. 오랜 그 만성 질병, 완고성 질병, 오랜 질병, 이런 건 기신은 건파체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건파체 하게 되면 뭐 물론 건파치 직접 하는 역할 자체는 신주골, 신주수, 건파치도 카이처의 귀까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골격에 문제가 생기고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귀가 슬들리고 건파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황차 건파치 문제가 생기게 되면 1분에 건파치에 들어오는 혈액이랑이 두근, 1분에 두근 능야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혈액이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데 지금 심장 공능의 약화는 누가 부르게 되어 있는가? 콤파치 약화가 심장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고, 심장 공능의 약화가 뇌혈관을 부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녹혈증, 녹혈증은 그러니까 뭐 녹혈증이라는 건 사슴이 핀데, 사슴이 피면 혈압이 오르면 어떻게 하겠는가? 문제없습니다. 이쪽에 제왕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나흘 복용하고 세신이로 하루 복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건파 문제, 오진간은 소화계통의 문제, 호흡계통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간과 건파체의 영향을 받는 게 항상 두려워지고 있는데요. 간과 건파체를 도와주는 성분이 전녹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장진 지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녹근. 사슴이 전반은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처방에 이 사슴이 전반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슴이 피가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을 항상 보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되는가, 다른 처방에서 쓸 수 없는 특수 처방이 바로 그러니까 중코웬의 처방 세신 1호에 여기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치료이기도 좋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우리는 가끔 몸에 흉터를 내기도 하는데요. 흉터를 볼 때면 그 속에 담긴 추억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네, 먼저 송향욱의 아름다운 흉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흉터 송량목. 사람마다 크거나 작거나 흉터 하나씩은 지니고 산다. 흉터는 내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내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리움의 표징이기도 하다. 내 몸에도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긴 흉터가 있다. 그 흉터에는 내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출산의 고통을 동반했던 그날의 일이 무성 영화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결혼을 하자 천성적으로 섬약한 체질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유산과 조산의 아픔을 겪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자식과의 인연이 닿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엄마가 될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인지 아이는 나한테 오지 않았다.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임산부들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했다. 유산의 아픔을 자꾸 겪다 보니 나는 심신이 무척 지쳐 있었고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으며 더욱이 남편 보기 너무 미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남편은 힘든 내 마음을 보듬어줬고 살뜰히 위로해줬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내 마음에 한 줄기 햇살이 되어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우리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또 한 차례 류산의 아픔을 겪은 나는 몸이 회복되기 바쁘게 여기저기 수소문 내 용한 의사 선생님을 찾았다. 수소문 끝에 엄마가 되려는 간절한 염원을 안고 잔뜩 희망에 부풀어 남편과 함께 부인과에 무척이나 용하다는 의사를 찾았다. 나를 자세히 진찰해 보던 의사는 수란관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서 배침을 맞는 동시에 뜸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거라고 덧붙였다. 겁이 더럭 났다. 어릴 적부터 약이라면 죽으라고 먹기 싫어했고 담이 작아서 근육주사나 점적주사를 맞는다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나였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는 결심을 내리고 치료에 나섰다. 솥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튿날부터 나는 치료에 달라붙었다. 헌데 치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위 부위로부터 시작해서 배꼽 아래까지 한 뽐이나 되는 긴 침을 수십 대 맞아야 했다. 침이 살을 들어가면 마치 내 오장을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다. 극심한 통증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런데 침을 꽂을 때의 아픔도 컸지만 침을 꽂은 대로 한 시간이나 버텨야 하는 그 고통도 여간 말이 아니었다. 침자리도 아프고 뒷잔 등이 쑤셔났으며 진땀까지 빠질빠질 났다.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고 옆에 환자분과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애꿎은 시계만 눈이 빠지게 쳐다봤다. 침을 빼고 나면 온몸은 땀벌창이 되었고 힘이 다 빠진 내 몸은 녹초가 돼 있었다. 거의 한 달이란 긴 침구료법이 끝나기 바쁘게 이어 뜸교법이 시작됐다. 약속을 침혈이 위치한 살 위에 넣고 불을 붙이면 숙만의 특유한 향기가 진찰실에 진동한다. 허나 그것도 잠시 이어 살이 따가워오면서 이름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온다. 그 아픔은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다. 약속이 타들어 갈 때마다 나는 너무 아파서 몸부림쳤다. 백가죽이 타는 것 같았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체면이 아니면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뜸 일곱 장을 다 뜨고 나면 배꼽 주위는 벌겋게 됐고 여기저기 물집까지 생겼다. 물집을 터치워야 이튿날에 덜 뜨겁다기에 집에 돌아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바늘을 불에 소독해 하나하나 터치웠다. 물집을 다 터치우고 나면 상처 부위는 너무 아리고 아팠다.
뜸치료법은 침구료법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강렬한 욕망은 모든 고통을 인내하게 했다. 이래서 아마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미래에 태어날 예쁜 아기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나는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용케도 이겨냈다. 침구요법과 지옥같은 뜸료법

치료법이 끝난 후 나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쓰고 온 첨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임신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드디어 나는 임신을 했다. 전신만고 끝에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뻐서 서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에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과 무한한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냈다. 어느덧 열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새 생명과 만나는 날이 돌아왔다. 진통이 시작됐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은 순산하면 산후회복이 빠르고 아기 건강에도 더 좋지만 나의 체질 때문에 순산은 불가능하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식후여서 전신 마취를 못하고 국부 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긴장됐다. 너무 걱정하지 마오. 수술이 잘 될 거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요. 옆에 있던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그 손은 그렇듯 믿음직스러웠다. 수술대 위에 누웠다. 국부 마취여서인지 정신이 말쑥했다. 수술 의사들의 말소리도 들려오고 배를 가르는 스르륵 하는 칼소리도 들려오고 통증도 약간 몰려왔다. 의사 선생님의 손놀림에 배 안의 모든 내장을 다 훑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곧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입술을 꼭 깨물고 참고 또 참았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고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선물했다. 힘찬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난 복덩이는 다름 아닌 공주였다. 나는 사지를 바둥거리며 우는 아기를 보고 또 봤다.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로부터 나의 배에는 소중한 내 딸을 얻기 위한 아름다운 흉터가 생겼다. 배꼽 아래부터 지렁이처럼 길게 누워있는 흉터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지기 위해 모든 아픔, 고통과 싸워서 이긴 흔적이었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살아 숨쉬는 항만이었으며 떳떳하게 모든 곤란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삶의 기록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에도 20살의 예쁜 숙녀로 훌쩍 커버렸다. 그 흉터도 20년이란 긴 세월을 나와 아픔도 기쁨도 함께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줬으며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줬다. 20년 동안 딸의 뒷바라지를 훌륭하게 해왔으며 일편단심 변치 않고 남편의 애소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 내 배에 남겨진 흉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흉터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으리라. 어쩌면 흉측하게 보이는 그 흉터는 우리 가족을 이어준 행복의 끈이었고 나와 딸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끈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행복의 견증입니다. 이제 10년, 아니 20년 후면 내 머리에도 하얀 소리가 내려앉을 것이고 얼굴은 쪼글쪼글 주름살 투성이 할머니로 되겠지만 오직 나만의 아름다운 흉터는 계속해 내 몸에 남아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내 흉터에 긍정과 찬사를 보내고 싶고 위로와 격리를 보내고 싶다. 아름다운 흉터야말로 진정한 삶의 찬가일이라.

네, 그냥 보면은 흉측해 보이는 흉터지만은요,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끈이고 또 견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힘들지만은 아름다운 길을 걸어온 증명이고 위대한 어머니라는 훈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장춘의 창문에 깃든 이야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창문에 깃든 이야기, 최장춘. 창문은 건물의 눈동자다. 보통 사람을 마주하면 얼굴에서 가장 먼저 눈을 바라보던 집을 상대할 적에는 창문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 집의 양식과 색상은 어떠한지, 창문의 크기와 전체 벽면적의 비례는 맞는지 등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가옥 실내 구조 또는 생활 동선까지 짐작할 수가 있다. 창문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다. 지난 60년대 내가 어릴 적 살아온 집은 국가 방산이 관할하는 주택이어서 정기적으로 창틀에 뺑기칠을 해주고 추운 겨울에 대비해 창문 사이에 톱밥을 두툼히 넣어주었다. 하늘 땅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겨울철 송화 현상이 심해 유리창에는 새하얀 성의 꽃들이 피어났는데 때로는 폭수를 뒤집어 쓴 소나무 같고 때로는 물고기 비를 비슷했다. 그러다 아침 햇살이 펼쳐질 무렵에 갖가지 도원들이 하나둘씩 아쉽게 사라져버렸다. 그럴 때면 나는 즉각 그 빈자리에 버스랑 기차랑 그려놓으며 창문에 낀 서리와 뜬김이 되도록 오래 머물기를 바랐다. 보통 학교 창문은 살림집보다 훨씬 컸다. 햇살이 요리차를 두른 은구슬 마냥 쫘르르 쏟아져 들어올 쯤이면 교실 안의 분위기도 유난히 밝아진다. 넌없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사제 간의 질의문답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헌데 언제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간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면 벽 쪽에 기댄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서서 창문 쪽을 기웃거리는 바람에 드문드문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창문 요리 한 장 값이 엄청 비쌌다. 한 번은 곁에 앉은 친구가 새총을 갖고 장난을 하다 그날 창문 요리를 깨뜨려 선생님한테 혼쭐이 났다. 학교에 소문이 쫙 퍼져 배상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검토서까지 읽어야 했다. 그만큼 창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학교의 기쁨은 대단했다. 청소 당번들은 먼저 젖은 걸레로 창문을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냈으며 이어 종이를 똘똘 뭉쳐진 채 얼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성들여 닦는 것이 기본이었다. 한때는 창문에 종이를 붙이는 바람이 불기도 했었다. 종이를 가늘게 잘라서 가로세로 붙였기에 바깥의 풍경은 오리오리 찢어진 필름 조각처럼 보였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때 조귀먹쟁이 별명을 가진 갑부가 지금의 해방로 보행거리 가운데다 2층짜리 양옥을 지었는데 개딱지같이 낯다란 주변의 오막사리와 달리 오기가 번뜩거리는 커다란 창문을 보면서 행인들은 부러워할 대신에 이질감이 생겨 대부분 왼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런 이질감도 훗날 거리에 여기저기에 다층 주택이 육석 들어서면서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널찍한 베란다와 큼직한 창문의 유혹이 큰데나 전망이 좋아서 한간에서 창문에 대한 선망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아마 그때로부터 아파트 창문을 장식하는 바람이 분 것 같다. 층집에 입주할 때 창문 변두리 사각 프레임을 붙이고 울긋불긋한 화분통을 줄리러니 베레란 담 화려한 카텐을 쳐서 창문을 꾸미기도 했다. 요즘은 건축 자재가 다양한 데다 창문의 모양새도 옛날 월림 화랑의 품격을 본받아 더 다양해졌다. 어떤 집들에서는 멀쩡한 창틀 밑에 벽을 몽땅 치워버리고 쇼윈도를 방불케 하는 확 트인 톱창문을 만든다. 신형 알루미늄 소재 창틀에 유리를 두세 겹 끼워넣어 보호효과를 향상시키는 기능성 창문이 이미 보편화되었다. 게다가 길역 아파트 창가에는 야간 장식 조명을 설치하여 창문마다 일종 거리 풍경을 미화하는 예술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열린 창문과 닫힌 창문의 색상은 다르다. 창문을 많이 그린 화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은 다양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열린 창문은 하나같이 선이 선명을 하고 미래 지향적인 밝은 색상이 짙도록 우아했다. 반면 만화가들이 그린 닫힌 창문은 엉뚱하게 빗돌지 않으면 지나치게 정교하고 화려했다. 사회현상의 배후에 숨겨진 굴절된 진실을 암시해주는 화법이다. 희망으로 열린 창문에 비해 닫힌 창문은 정막을 헤쳐나오려는 이성과 성숙된 사색이 잔물결마냥 찰랑거린다. 창문은 심령을 대변하는 문화이자 또한 인격이기도 하다. 창문에 비끼는 그림자에서 한 인간의 됨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창문에 관한 재미있는 소설도 많다. 내가 읽은 창문이라는 단편 소설에서는 전신마비

환자 둘이 같은 병실에 누워있었는데 그들 사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적고 있다. 벽 쪽에 누운 환자는 하도 갑갑하여 창가에 누운 환자에게 수시로 바깥의 풍경을 물었고 창가의 환자는 아까운 숲속에 갖가지 새들이 날아다니었고 지금은 연인들이 정답게 손잡고 길을 거닌다고 생동하게 말해주었다. 창가의 환자가 죽은 후 벽 쪽에 누운 환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서둘러 창가로 자리를 옮겼고 그제서야 밖은 꽉 막힌 높다란 담장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곁에 환자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려고 거짓을 꾸며낸 이야기는 마치 밤새 그 담쟁이 그림을 창문가에 축혀 세워 한 생명을 구한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처럼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겼다. 몇 년 전 나는 장각의 천문동을 유람한 적이 있다. 그것은 조물주가 만들어낸 자연의 창문이었다. 높이가 130여 미터, 너비가 근 60미터인 신주를 놀려온 기적의 창턱에 다가서니 삼라만상이 프레임 속에 화폭처럼 뚜렷이 비껴왔다. 홀연 두보에 창문 너머 서쪽 산에 천년 눈이 쌓여있고 문 앞에는 먼 오나라 배가 정박해 있네라는 식구가 떠올랐다. 활짝 열린 공간을 타고 피어난 흰 안개가 혼돈 속의 기억을 더듬는 듯 가장자리를 맴돌며 떠날 줄을 몰랐다. 이보다 큰 창문이 또 어디 있으랴. 유람객들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나 왁작 떠들었지만 천문동은 묵묵부답이었다. 분명 뭔가 말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 통째로 굳어진 창문이 던진 의미는 너무 컸다. 대체 무슨 뜻일까? 한동안 해답이 궁해진 나한테 문득 이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더 큰 창문이 우리 몸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영감이 뇌리를 지었다. 아무렴 저녁 창가에 내려앉은 별무리는 마음이 토해낸 등잔불이요. 새벽 창문에 낀 찬이슬은 마음속 응어리가 부서진 자곡일지도 모르니까. 자고로 마음 다스리기를 첫자리에 놓은 건 창문에 묻은 때는 지우기 쉬워도 마음에 투영된 흠집은 지우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증삼이 하루 세 번 성찰한 구담은 마음의 탄기를 늦추지 않고 시시각각 경종을 울려 삶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평생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높은 차원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말이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신한 아침 공기를 피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마음의 창문을 깨끗이 닦는 명상이나 습관이 현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진정 마음속 창문이 투명해야 이 세상도 맑고 따뜻하게 비쳐든다는 것을 알아서다. 창문은 단지 집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자 세상과 소통을 하는 숨결이다. 아무리 화려한 창문이라도 그 너머의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름다운 풍경도 메마르기 마련이다. 반대로 작고 낡은 창문일지라도 맑은 눈빛과 따뜻한 가슴으로 닦아낸다면 그 안에는 언제나 봄날의 햇살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만 있어도 창문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사계절이 주는 아름다움,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사람들, 벤치에서 수다 떠는 사람들, 이렇듯 창문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하는 숨결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창문이라도 밖을 볼 수 없다면 창문의 존재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창문도 깨끗하게 닦아내어 아름다운 햇살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다음으로 김경희의 도전의 매력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도전의 매력, 김경희. 난 꽤 오랫동안 안일한 삶에 안주하고 도전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그런데 나이 60이 돼서야 슬슬 이런 삶이 따분해지며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슬슬 갈마들었으며 도전과 함께 내 삶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만나고 멋있게 살아가려면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은 새로움을 선사해준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무용교실과 노래교실에서 함께 송구영신활동을 했을 때였다. 무용교실에 다닌 지 몇 달 안 되는 나는 아직 회원들과 서먹서먹했다. 그래서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사회활동이 별로 없는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에 떠밀려서 용기를 내서 참가했다. 다채로운 공연 뒤에 흥성흥성한 노래에 맞춰 춤판을 벌였는데 그것이 최고봉이었다. 그날 노래방 기계는 멈출 줄 모르고 흥에 젖은 우리들을 위해 복무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위기에 취해서 모임을 즐겼다.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다. 우리는 종모가 다 될 무렵에야 점심을 먹었는데 술상이 무르익으면서 가족 이야기도 슬슬 흘러나왔다.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는 송여사는 남편이 출근할 때에도 퇴근할 때에도 문가에 서서 깍듯이 인사를 한다고 얘기했고 60대 후반쯤 되는 김여사는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위암약을 먹는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너무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슬며시 느꼈다. 그번에 송구영신 활동에 참가하고 나서 나는 낯선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됐다. 도전은 신심을 선사해 준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연변에 발을 붙이고 살아온 나는 한어 수준이 너무 낮았다. 이야기를 나누자면 쑥스럽고 말문이 꺽꺽 막혔다. 한어 때문에 난처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적당한 기회가 없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왔다. 그런데 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무 삶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았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한어 회화책을 읽기도 했으며 한어 잡지나 산문집을 보기 시작했다. 생각처럼 되지 않아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만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한어 공부를 했다. 아랫집 여자와 함께 매일 오후 3시면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어로 된 읽기 쉬운 책을 골라서 읽기도 했다. 독서를 할 때면 한 손에 연필을 들고 읽었다. 읽으면서 모르는 글자는 표기해뒀다가 사전을 찾아서 병음을 달고 뜻을 알아봤다.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글자들을 필기장에 적고 기억했다. 뿐만 아니라 메모지에 한자를 수십 개씩 적어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기억한 후에 버렸다. 책을 읽는 속도가 아직 많이 늦지만 장악한 한자의 량이 많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신심을 갖고 매일 견지했다. 내 생에 처음 한어 책을 완독했을 때 그 뿌듯함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시작이 반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진보한다는 것을 날에 따라 더욱 굳게 믿게 됐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책을 보니 일주일이면 한 책을 완독할 수 있었다. 일종 성취감이 밀물처럼 밀려오며 또 한 번 도전의 매력에 푹 빠졌다. 우리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결정권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며칠 전 딸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 딸보다 10살 이상인 선배가 입사할 때에는 당직실에 배치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비서로 채용되고 이어 공정사 시험에 합격됐단다. 그 선배는 모든 기회를 꼭 잡고 자기를 부단히 성장시킨 성공자이다. 나는 이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딸에게 참 훌륭한 분이 곁에 있으니 많이 따라 배우라고 채찍질을 해줬다. 더불어 나도 도전 앞에서 뒷걸음하지 않고 젊은이들처럼 용기 내어서 뛰어들고 싶은 욕심이 샘솟듯 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학생이다. 학생은 겁 없이 도전하는 가운데서 많이 배운다. 많이 도전해야 자기 부족점을 찾고 그 부족점을 미봉할 수 있다. 그 부족점을 미봉하는 과정이 성장이고 성숙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맛있고 멋있게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정년 퇴직한 후에 느낀 제일 큰 후회가 수십 년 동안 도전이 별로 없이 안일한 생활에 안주하며 살아온 것이다. 내가 좀 더 일찍 도전을 즐기며 보다 새로운 교수 방법을 탐구하며 수업했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재미있는 수업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는다. 나는 수십 년을 너무 소심하게 살아왔다. 새로운 환경에 내 몸을 던지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거부했다. 그러니 삶의 격정과 열정이 없고 생기와 활기가 없었다. 작은 공간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세 시대의 여생을 도전이 없이 허송세월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도전이 없으면 잡생각이 부르기나 한 듯 밀려오고 그런 잡생각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도전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지켜준다. 여생은 내 상황에 맞게 도전을

0: 하면서 도전 속에서 삶의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싶다.
1: 성별이나 나이 등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하는 사람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네, 무엇이 됐든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이렇게 도전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강현용.

0: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장약시험 예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주...
3: 거의도 36 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 가루로 된 게임 나에 그걸 두통 더 드리는데

옛날에 이게 그 400g짜리였습니다. 예. 근데 400g짜리를 지금 한 통이면 두 구이니까 1000g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400g짜리 다섯 통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백초금골첩 10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매일 생방송실에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다 오리알 한 박스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바다 오리알이 얼마나 영양가가 좋다는 걸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거나 혹시 예, 문의를 잘 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큰 글씨로 이복하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바로 그 옆에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또 수궁전을 했다거나 환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리내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똑똑히 확인하신 다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지금 5월 1일에 저희한테 활용분인데 이분이 예, 저희한테 전화와서 그런 약을 지금 사셨는데 그날에 7128원에 사셨습니다. 예. 근데 5월 5일 어제 전화 저한테 온 게 이분이 예, 변비가 형심한 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이제 먹은 지 이게까나 딱 네 날밖에 안 되는데 어쩌면 변비가 일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란 변비가 빨리 나사지는 게 알립되다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4월 24일 날 저희 중인외과 3에 오셔서 약을 선택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날이 오신 걸 보니까 얼굴이 아주 붉어 있어요.

했으면은 혈압이 내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대만 그분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 이 약만 드시면서 지금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예, 5월 4일 날 5월 3일 날입니다. 예. 그날이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열흘도 아이 드셨는데 혈압이 조절이 돼서 120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그리고 얼굴이 빨갛지 않고 이 고라니 거서

0: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가야 되죠.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당귀 또 우슬이라든가 황기 예. 담남성이라든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줘가지고 찬 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정맥곡장 치료의 치료사경이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선이 2년 넘었었습니다.
0: 예.
3: 거의. 네, 우리 엄마의 혈압이 안 계속 먹었는 데서나 중풍이 걸려가지고 엄마 죽자고 고상했습니다.
0: 예.
3: 네, 모든 고상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거기 나가서 관성민기 있고 또 그다음에 당뇨 있고 어림지 나고 그다음에 심장병 있고 허리 잘못 쓰고 다리 잘못 쓰고 위 나빠 소화 잘못 시켜 밥을 못 먹고 전입 써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한 년만 샀을까요? 다 맞았어서 숱한 거.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
3: 네, 그래, 병원에 가서, 1년에 가서 다시 6번이 지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 그, 방송 광고 듣고, 선생님 말 듣고, 이거 예, 당나고 쓰기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그 다음 다섯 달 이렇게 타타타타 쓰면 시작한 게,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한 게, 아홉 달 될까, 혈압이 약이 굳게 되고, 예,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한 열 달 쓰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했습니다.
0: 그럴 수 있어요.
3: 지금은 얼마나 좋은데 예, 놀라다니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0: 네.
3: 계속 쌓아놓고 먹습니다. 예.
0: 예.
3: 그리고 우리 아빠는 그런 거를 좀 바로 먹고 침침하고 막 뒹굴까 봐 겁이 나서 뒤에서 따라다니는 게 지금 제대로 씁쓸해야 된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 모른다. 예.
0: 예. 회복이 잘 됐죠.
3: 예. 나도 예, 심장이 나쁘고 신경질이 많고 밥은 못 자고 밥 못 먹고 위 나빠 걸걸거리고 이래서 못 쓰게 긴결이 이래고 어림진하고 이랬는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 지금 팔에 있어서 지금 활동하는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닙니다.
0: 아 그런 병들이 원래 다 치료될 예. 수 있는 병이 약이제입니까?
3: 예, 예. 같은 나이보다는 예 같은 나이보다는 젊었다고 된 일입니다. 예.
0: 아.
3: 병 예. 예,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써도 되는가 하고, 아줌마 나도 이거 좀 써도 되는가 하고, 좀 선생님 물어봐달라 해서 내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거기 보시오. 그렇게 어쨌든 그런 병,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예. 모르지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병원이 전문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진단을 받은 후에 서약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또 중약을 선택하는 좋죠. 예. 예, 그분이 지금 배신병이라는데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눕니다. 예. 상초에 심장하고 폐가 있습니다. 예. 심장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고요. 폐라는 것은 호흡을 책임진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에는 환자 본신이 매우 바쁩니다. 예. 예, 숨이 많이 차면서 아주 바빠하죠. 예. 예, 이 배신병이라는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예,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지면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폐동맥의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에, 피가 또 심장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간다 해도 또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온다. 예. 에,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우심실 비대가 오면서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죠. 예. 그러면 심장은 전력을 다해가지고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에,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예.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배포인데 배포의 섬유변이 오면서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지고 그다음 동맥경화도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오는 걸 말한다. 예, 이런 걸 배신병이라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예,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에, 주요하게는 아, 홍경천하고 서홍화, 당귀하고 지룡, 소목이 심장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장기능을 높여주

0: 주고 또 심근 세포도 격할시켜준다. 예. 그러면서 심장을 치료해주고 또 환기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비경락에 들어가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유난하게 해주면서 성열도 풀어주고 예. 피음이 허약해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또 그 각혈하는 이런 증상이 그것도 해결해주고 염증도 없애준다. 예, 그리고 배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예, 숨이 찬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아주 맞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예. 잘 알았습니다.
0: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오랫동안 이 장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약은 좀만 맨발 선택한 덕에 좀만 지금은 행복하게 좀만 잘 살고 있습니다.
0: 예.
3: 건강하게. 저는 이렇게 노시산이 섬에 왔을 때는 그나마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 산 못 사고 기억이 안 되고 하던 게 아예 대차 두 번 오니까만 그 다음에는 반신을 지우지 꾸고 병원에서 나올 때는 막 부축해서 이렇게 뭔가 위생실도 다녔습니다. 반신을 지우지 꾸고 그 다음에 눈이 다 덮이고 거기다 얼굴 마비에 어느 장애에 태고 돌고 밥이나 먹자 뭐 삼키지 못해서 해가 뻣뻣한 매설이 반짝이 이렇게 뻣뻣한 매설이 길이 삼키지 못해가지고 자꾸 줄줄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약이나 무슨 입질하다 뭐 벌리서 입 벌리면 안에 태고 지내 떨어서 어떨 때는 막 내돌고서 약반 사고를 앞뒤에다 막 붙이고 이래고
0: 예.
3: 살다가 서리고서 많은 정말 약 쓰고 좋다는 건 다 쓰고 또 다른 병원 다른 병원 다 다니고 아이 친구 암만 해봤자 그래서 또 뭐 조금 치료되고 또 효도니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당이 듣고 소장약이라 하지 아이 고산지대 앙이랑 지구에서 이렇게 나온 약이라 하지 과학받을 15년 연구라고 특허를 받은 특효약이라 하고 아이 그런 뭔가 공농도치 따중풍 후유증의 신호시화병 치료한다니까 심장병에 모든 관심병 치료한다니까 아, 내 여약 쓰면 치료되겠다 해서 선택에 쓰기 시작한 게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하고 다리 가벼워지고 아이 좀더 기던 증상도 좋아지고 아이 눈이도 피던게든 지금은 너무 어디나 다 다닐 수 있고 예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남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길을 걸다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이 눈이 다도 피지 얼굴 마비 것이 와니까
0: 신심이 없지 않을까. 예.
3: 예. 야, 약은 맨발 선택, 이 약은 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 뚫어주고, 녹여주고, 아이, 통하게
0: 하자.
3: 예. 심장병으로서는 두제라는 사람인데, 검사수치 도달 못하고, 비뇨리 진해 심하고 해서, 이 두제도 못한다 해서, 두제도 못하고, 도타는 심장약은 다 써왔지만, 먹는 도중에 계속 반복이와 병원에 주원하고, 아이, 약을 떨구지 못하고 했는데, 이 약 쓰면 지금은 얼마 홀가분하게 마음대로 편하게 누워도 할 수도 있고, 옛날에 목이 딱 눌러나 숨 못 쉬게 해서는 바닥 딱 일어나 가슴 치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 집에 영감은 더는 암 때도 자다 잘못돼 사람이라 했는데, 이 약 우리 지금은 얼마 건강하게 보내겠어요.
0: 아, 그렇죠.
3: 아, 약은 정말 이게 보물, 아이 보물급이
0: 국가 보물급이 약입니다. 예.
3: 아이 거기 비밀 처방도 그러같이 우리 아이 중풍 환자들이 아이 그런 그 신경 활성 효소로 다 이리 그려가지고 신경 대생될 것이 있으니까
0: 맞습니다.
3: 신경이
0: 예.
3: 다 끊어지고 있어두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대 고맙다.
0: 그렇죠. 예.
3: 예, 정말 약을 써보면 너무 투표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0: 예.
3: 계속 활동할 때마다 싸서 쓰고 내가 좋으니까 우리 친척들도 모두 다 쓰고 효과 보는데 내 우리 저 뭐랄까 작은 오래비 천 이상 천아미가 또 이렇게 중풍이 와서 반신질질 굽고 총 개개 흘리고 말을 못한다 하더란 말입니다.
0: 아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게
3: 예,
0: 딱...
3: 우리 오래비 전화온 게 지금은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예. 얼마 좋아든지 어느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하고 이래서 우리 오래비 있다가 저리 내 이번에 활동이 좋다고 빨리 그러면 한국 갈 때 또 가족 들어가겠다고 예, 내보고 전화 왔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0: 그래 뭐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서리 얼마를 싸겠으니 그 연결을 예, 하십시오.
3: 우리 6가지 싸겠다.
0: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그래 예. 갈 때 보내겠다고.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당약 생략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4: 나는 예, 반평생으로 예, 정말 반평생으로 할 수, 이 혈압약, 혈압, 고혈압 환자 되는 거, 한 30, 40년 동안 혈압약 먹는 법에 가서 매일 그거 먹고, 혈압약도 한 가지니까, 소약을 두세 가지를 놓고서, 그래서 혈압도 돌아야겠어요. 인간 고생했습니다.
0: 예.
4: 그러다 이 약을, 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볼까, 이 약이 혈압도 돌아는데 그리 이용하면서 뭐 싸본 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혈압약, 이 지금 이, 당약 신혈방만 먹는데 혈압약 다 떼었습니다. 저희 아들 나도 딸방 먹는 건 혈압약 떼서 혈압 조절을 잘 됐겠죠.
0: 맞습니다. 그만한 정도입니다. 예.
4: 그렇게 말해서 이 수면에 혈압 조절, 저는 혈압약을 떼는 약이 어디 있을까? 이 약밖에 있는 것 때문에
0: 나는
4: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뒷골이 그렇게 아프니 뒷골이 아예 아프지. 저는 지금에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지금.
0: 예.
4: 그리고 나는 또 혈압도 혈압만 높은 게 아니라 신경이 세가고 내게 색이 있어서 이병이 발작한다 아무것도 1년에 몇 번씩 해서 이번에 이번 아야 아이들나 오늘 앞뒤고 아침에 어제면 앞뒤고 어지러운 증이 나지 뒷장등이 막고서 버튼을 저기를 눌러놓고서 그래서 가슴하고 뒷장등을 눌러놓고서 그렇게 아프던지 아파서 그래서 입원해서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입원했는데 이 약 먹는 다음에 지금은 여러 아프지 않게 무슨 입원하겠어요. 여러 신경 여색은 이런 색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입원하고 이것만 먹는 게도
0: 영골
4: 뒷골이 그게 아프고 어제는 지금 난 것도 이렇고 지금 영졌습니다. 그리고 난 또 관절이 나빠서 항상 우리 집에 5층 밖에 안 되는 게 이런 집이 되놓고 올라갈 때는 그래서 몇 번 쉬어서 올라가고 그랬던 게 지금 단꺼번에 올라가고 내 손으로 신경을 신기해서 내려다 보고 한참은 야 내 어떻게 올라갔는가 이렇게 가지
0: 그럴 수 있죠. 예.
4: 소가 이런 약은 냈으면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알지도 이 약 먹고 지금 여러 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바에도 예, 년세 있어서 이병 저병 많습니다. 신경이 색지고 내경색 내공도 몇 번 왔다 가지. 그래서 이 약 내 먹을 때 같이 잡신 게 여기 효과 좋다고 이번에 많이 사람들. 그래서 오늘 예 서른 년수가 받아 우리 계속 먹자 그래.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 예 2417979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 뭔가 장약의 심리방 어디서인지 오란다. 우리 집에 중풍 환자가 좀 다른 사람은 좀 심한 환자가 있는데 야 정말 세 번 된 건 이게 몇 입에서 나와도 그때 부딪힐 때 고 다른 약은 또 안 있었겠습니까? 숱한 약은 다 써도 효과 없어가지고 하루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는 장약이고 4,500m 이상이 되는 정말 이런 약이라지. 그러니까 우리 난 처음에 털 가져오면 무슨 거 처음 보는 감이. 그러니까 이 약은
0: 약터보잼가 약과의 예.
5: 이 약은 어디서 만든 건가 이거 첫째 본다. 예.
0: 그렇죠.
5: 그다음에 확실히 장약이 옳은가. 장약이 옳다면 이따가 한자근은 중어를 쓰고 한자근은 그러니까 나 서자를 어를 쓰고
0: 예. 맞습니다. 예.
5: 서장, 예. 그러니까 서약 이게 보니까 서장약이 이게 집단에서 딱 정말 예 장약이라고 딱 썼으니까 그 다음에 믿어야 되죠. 그렇지
0: 그렇지.
5: 않습니까?
0: 우리 이거는 장약 집단이라고 딱 쓰여 있고 예. 그리고 서장글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어로 또 쓰여 있고 이렇습니다.
5: 예, 그러니까 확실히 믿죠.
0: 예.
5: 그런 쪽이나 뭔가 장약 글이라며 그 서장이 글이라 없는 거 그걸 이렇게 서장약이라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우리 나는 과거 본다. 그 다음 무슨 거 보는가. 주치병을 봅니다. 이 주치병을 놓고 보면 뇌중풍 치료한다. 아니 그다음에 또 혈압을 조절하고 동맥경화를 치료하고 심근경색 그다음에 이게 심근경색이라기 이게 정말 사람의 목숨을 거둬 정말 10분 안에 뺏어가는 게 이제
0: 그렇습니다. 10분 아니고 4분 어간이 거서 이 구바이 하모 상세납니다.
5: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래서 당장 그렇게 쓰러지고 정말 죽음의 길을 몰아간 그런 병이 걸린 것도 치료한다고 그게 약하게 딱 써있는 그러니까 주치병님 내 병을 치료하는 그 병이가 그게 그렇게 있는가 아닌가 이거 본다 말입니다.
0: 선생님. 맞습니다. 그게 제일 예. 중요하죠 원래.
5: 예, 그래 내 심리혈관 지병이 치료하는 게 없다. 내 주변이 치료하는 게 그런 것이 없다. 그게 아무리 선전해도 그런 것 속에다면 이 효과 있겠습니까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예, 제가 야구에 우리 선전하는 것도 잘 됐지만 직접 한강 쏴서 딱 눈을 봐보서 그 다음에 있어요.
0: 거기 기본이 기본입니다, 손님. 예, 그거 보는 게.
5: 500m 이게는 예, 그 소홍나람이, 지룡이람이, 청구이람이, 이건 다 난황금이라고 다 이제 그게 대로에서 다 실력 선생님도 그렇게 강의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이 홍경천, 소홍화, 지룡, 요 청궁이 이 서상에서는 이걸 란황진이라고 합니다. 연황금. 예. 예.
5: 그러니까 이야기 글쎄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0: 예.

0: 어느 한 가지 약을 땀 한 가지 이렇게 이렇게 뒀다 저렇게 뒀다 하는 것보다 이거는 아니 난 한 종이 벌써 세 가지
1: 네 가지입니다. 광진이가 네 가지 들어갔어.
0: 예, 5,400m도 넘어지는 이런 홍경천이 들어가 홍경천 면역력이 엄청 높인다 난다.
1: 면역력도 높이거니와 이거는 이 산소 저장 산소로 특별히 많이 있겠거나 우리 온몸이 산생하게 하는 이런 작용하는 게입니다. 이게 홍경천이가 네. 1,400m에서 자란 게인데 어선 시간이 다 돼서
2: 네, 내일 맞이하십시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바액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고 주당의 서기이며 주당이 통전삽 지도조조 조장인 호가복에 주재하에 6일 2026년 주당이 통전삽 지도조조 제2차 전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초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석,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학습선전관찰 4방안,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 시범단위 건설 육성에 관한 연변주 실시 방법, 연변주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 융합지 409역 건설 지침, 2026년 연변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 화코 수립 로우니 및 발전 촉진 실천 활동 실시 방안, 연변주 종교 활동 장소 관리 방법 실시 세치 시행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국가립법의 방식으로 당의 민족사업에서 거둔 중대리론과 실천성과를 국가의지로 전환시켜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 준거를 제공했습니다. 전주각현시바 부문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다잡는 것과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 학습 관찰하는 것을 긴밀히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 독특한 법률 좌표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며 내재화, 심화, 전화의 힘을 기울여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인도하여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학습을 정성껏 조직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에 각급 당이 당조, 리론학습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의 필수 과목으로 삼고 대학교, 중수학교, 사상정치수업 교양 체계에 융합시키며 당원 간부, 강습과 청소년 교양 교수를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어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더 깊이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선전과 해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심입하여 대상식 수요 특정식 소통식 선전 강의를 하며 대중이 즐겨 듣고 보기 좋아하고 알기 쉬운 신매체 제품들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천문만호히 알려지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주동을 해야 합니다. 실시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관철 시행을 둘러싸고 독찰 시도 검사를 하며 목록화 정돈 시정 기재를 만들어 학습 선전 관철이 유형식 포괄에서 효과적 포괄로 전환되게 주동해야 합니다. 우리 조 관련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입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참답게 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의 제도 기재를 건전히 하고 완선하여 우리 주민족사회의 달을 부업이 있고 근갈 규범이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본 다음과지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백구역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기층으로 부어도 나가게 주동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변강 민족 지역 7위 도대를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이며 더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 공간호상융합, 문화호상융합, 경제호상융합, 사회호상융합, 심리호상융합 다섯 가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적화하고 대중이 사회구역 7위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 여러 민족 대중이 각 민족의 혈맥이 서로 융합되고 신념이 서로 같으며 문화가 서로 통하고 경제가 서로 의존하며 정감이 더해진다는 고도의 동질감을 증강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원화 투입 기제를 내와야 합니다. 사백구역 진지 건설과 활동 전개, 인원 양성 등 사업을 유력하게 보장해 재반 임무를 다잡는 사람이 있고 실행할 수가 있으며 실효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혁신적 실천, 특색 있는 방법과 생생한 경험을 계통적으로 발굴하고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시범 본보기를 층차별로 육성하여 호상융합식 사백구역 건설의 표준화, 규범화, 브랜드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단계는 인생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성장기로서 정성어린 인도와 육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은 확고 수립 논의 및 발전 촉진 실천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아이들의 언어로 주한민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것은 우리 주 청소년들을 대상하여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심화하는 혁신적 조치이자 청소년들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분에서는 활동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 단련을 두드러지게 하며 인재 육성 효과를 강화하여 이 활동을 진정으로 우리 주 청소년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의 특색 브랜드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신생 역량을 육성해야 합니다. 온도가 있는 확고 수립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연변의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의 역사적 사실과 생동한 실천을 깊이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생동한 언어로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연길 변무덕 판공서, 예터 등 장소 배후의 이야기를 진솔한 감정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 들려주어 모든 붉은 넥타이 해설원이 주한민족 공동체 이야기에 합격된 해설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인재 육성 플랫폼을 만들고 현급 기초 양성과 주급 골간 양성을 말씀드려 전개하며 전문 해설원, 아나운서와 사회자, 아동교양 전문가를 초청을 하여 지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해설 기교를 장악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분위기는 선전 기세를 조성을 하고 주내 여러 유형 매체의 자원을 통과하여 우수 해설원의 풍채와 활동 성과를 널리 선전함으로써 전 사회가 청소년의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에 함께 주목을 돌리고 함께 참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0: 책임자, 각 현지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가 회의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6일 연길에서 교통은행 당위 부서기이고 행장인 장보강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 조정부를 대표해 장보강 일행을 환영하면서 교통은행에서 다년간 연변을 지지하고 도움을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은행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첫 전국성 국유 조식제 상업은행인 교통은행은 단연간 특색 우세가 있는 세계 인류 은행 집단을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보편 혜택성 금융, 무역금융, 과학기술금융, 재부금융 4대 특색 분야를 깊이 있게 다뤘으며 실물경제봉사와 금융혁신추동, 금융위험예방통제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면서 국유 대형 금융기구의 바닥짐 역할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우대 정책이 밀집되고 자원 천품이 좋으며 산업 특색이 뚜렷한 연변은 투자 흥업의 복지이자 금융사업의 옥토입니다. 현재 전주 상하는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춰 지역 특점과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립각해 중리약, 녹색식품, 인삼, 문화관광 4대 우세 산업을 흥하게 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5대 신흥산업을 육성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주의 힘을 모아 연길공항 이전 건설 공사와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등 중대 기초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향촌진흥, 변경촌 건설,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 등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며 연변 도약 초월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다그쳐 추동하고 있습니다. 교통은행은 연변을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서 쌍방의 협력 전망은 넓으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통은행이 국유 대형은행의 우세를 계속 발휘하고 쌍방의 좋은 협력 추세를 이어가는 토대에서 연변 수요에 초점을 두고 교통은행의 장점을 발휘하며 금융 모식을 꾸준히 혁신하고 더 많은 혁신적 업무와 금융자원을 락착시키는 동시에 중대 대상 건설 추진과 대외무역 발전 지지, 상업 관광 문화체육 융합 발전 촉진, 도시 갱신 가속화, 향촌 전면 지능 조력 등 면에서 실무 협력을 심화해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에 보다 튼실한 금융 지지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조당위와 조정부에서는 계속해 금융 생태를 최적화하고 상시와 연결 기재를 건전히 하면서 연변에서의 교통은행 경영 발전에 보다 량질의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상생 발전하는 새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장보강은 교통은행에 대한 조당위 조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변행에서 인상이 깊었다면서 연변의 짙은 발전 분위기와 강력한 발전 추세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은행은 연변의 발전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금융신용대출 지원 강도를 높이며 보다 량질의 금융봉사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 당위 서기이고 행장인 류홍도,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5.1절 여류 기간 우리 조에서는 추는 연변 꽃길 여행 문화 관광 주제를 돌려싸고 독특한 민속 변경 생태 자원에 의탁해 전액의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과학기술 빛과 그림자 민족순회 여행 변경 관광 등 다원화된 특색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전주 각 큰 풍경구의 경영 모식이 새로워지고 활동이 번갈아 상연돼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과 완선된 봉사보장으로 연효 문화관광 융합 구품질 발전에 답안제를 냈습니다. 연길에서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수상시장, 서시장의 열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내 통서연주, 농악무, 춘향전 등 무형문화재 및 고전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막걸리 시음, 쌀떡 만들기 등 민속체험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휴 기간 누계로 연 13만 2,300명 관광객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3.82% 증가했습니다. 연길 불호합통화 강반의 무인기 빛과 그림자 쇼는 밤 하늘

0: 연배를 밝혔습니다. 연변 가문단에서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서 틱톡 주제 생방송을 하면서 불군의 변강 비천에 등 고전 곡목을 공연했습니다. 연변대학 주변의 주간 장터 야간 공연 모식을 열고 홍색 무용 영산홍을 무대에 올렸으며 하루 평균 연 10만 명 이상의 여객 흐름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왕성효입니다. 찰떡 만들기와 종이 등록 만들기를 체험을 했고 조선족 민속도 많이 요해하게 되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연결 주민 왕립리입니다. 조선족 민족 복식과 진달래꽃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연면에서 자란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5.1절 연휴 첫날이 매우 즐거운 시작으로 됐습니다. 도라시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56개 민족원의 한가족, 꽃차 순회, 민족 공주와 발해 왕자의 소통 등 특색 있는 새 놀이법을 내놓았고 우루계로 관광객 연 5만 3,100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72% 증가했습니다. 도라시 북산 삼림공원은 연휴 동안에 문예 공연, 체육 경기, 건강 운동, 전시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중성 조선족 생태촌의 푸른기와 민가를 운치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장고루, 원고루는 옛 정취가 다분하여 친자간의 견학과 민속 촬영의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도라주민 왕효락입니다. 도라에서 이번에 조직한 5.1절 유원 활동은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각종 DIY 수공예, 예식 퀴즈 맞추기, 그리고 도라의 부분적 문화창의 제품들이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관광객 의동입니다. 오늘 특별히 육정산의 조화민족은 한가족 육정산에 즐겁게 모여 주제 활동에 참가하러 왔는데 우리 여러 민족 특색의 혼례, 순회 전시 모두 매우 분위기가 있습니다. 풍경구에서 특별히 정성을 들였는데요. 고른 이 복장들이 여러 민족의 특색을 비교적 잘 보여줬습니다. 가까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소통을 하면서 색다른 민속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훈촌 변경 문화관광 열기가 뜨거웠고 방천 풍경구 룡호가 관광객 왕박입니다. 저는 할빈에서 왔습니다. 방금 용호 가게에 다녀왔는데 중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네요. 기회가 되면은요 올해 10월에 한 번 더 오렵니다. 요령 관광의 이춘영입니다. 친구가 예전에 와본 적이 있어서 용호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것을 추천했기에 연휴에 아내와 함께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 도시에 오면은요 마음으로 느끼고 미식을 맛보며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요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행이 진정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문 동산국 국문, 86호 경계비, 일광산, 백년불악은 관광객들로 붐비었고 331 국도 변경 자가운전 관광으로서는 풍광이 수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꽃신 순회 전시, 대중문의 공연을 펼쳐 주민과 관광객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현시의 민속문화, 변경풍광, 생태레저, 홍색결학 등 여러 경영모식에 용합되어 문화관광 제품은 공급이 충족하고 활동 내용이 풍부했으며 봉사 보장이 잘 되어 변강 연변의 인문저력과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성은년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관광객 연 331만 3천여 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3.5% 증가하고 관광 소비 22억 1,400만 원을 실현하여 동기 대비 8.44% 증가했습니다.
1: 연변조 삼림초원 방화진화 지휘부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5월 5일 봄철 화재 위험 높은 시기 삼림방화 안전 제시를 발표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사상 인식을 높이고 현재 화재 위험 형세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불씨 관리를 엄격히 하고 야외 불사용 금지령을 엄수해야 합니다. 순찰 당직을 강화하고 기층 방어망을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응급 대비 근무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고 위험 대피 및 자구조 상식을 보급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지고 직무 태만과 책임 회피 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고 엄격히 추궁해야 합니다.

0: 5월 4일 연길시 점인건강체육중심은 예년 5.1절 연휴 분위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곳에서 휴가 시간을 이용해서 곧 다가올 고중입시 체육시험을 위해 땀덩이를 쏟고 있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영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

연변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한동해 작사 렴종승 작곡의 우리 연변 좋아라를 보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함께 흥겨움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말로 다 표현 못한 마음, 친구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있죠.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친구의 노래, 이 노래 안에 그런 따뜻한 추억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친구의 노래 들으시죠.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함께 감상하면 좋은 가요죠.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아리랑을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함께라는 말이 주는 힘, 서로의 곁이 되어주는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을 르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대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개업 10주년 감사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상강중리관에서는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 지하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0: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5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인체라 할 때에는 면역 계통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병이 발생했더라도 스스로 회복도 가능합니다. 예, 때문에 건강하게 살려 한다 할 때에는 반드시 면역력을 중시하고 관리하고 키워야 됩니다. 예, 요즘은 우리 면역력 시대라고 하죠. 예, 우리 코로나를 겪은 후에는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역계통의 주요한 역할이가 바로 인체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방대한 작용도 하고 각종 오염물질이라든가 중금속 그리고 죽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인체 외부로 배출시키는 이런 정화작용도 합니다. 예, 그리고 훼손된 기관을 재생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재생작용도 있고 인체에 침입한 각종 항원을 기억했다가 다시 인체에 침범했을 때에는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는 이런 기억작용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어떤 분들은 면역계통이 약해서 한번 전염병이 발생한 다음에 이 항체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거 재차 이 코로나도 걸린 분들은 면역계통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0: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동충하초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2: 예, 이 동충하초 쓰니까 정말 이 약은 이 4,500m에서 자라는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풀로서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내게는 이 약이 정말 딱 맞는 약입니다.
1: 네. 예.
2: 나는 광고약을 숱한 거 쓰다가 이렇게 좋은 약 처음입니다.
1: 네. 예.
2: 그래서 지금 다른 먹던 약 다 재뿌리고 이거 한 가지만 쓰는데 효과가 야 나는 혈압이 계속 높아 그랬는데 그냥 저기 하루에 두 번씩 먹었는데 혈압이 지금 한 번 먹어도 정상이 되고 그리고 눈이 부성겨 배우지 않고 눈이 자꾸 어지간 피지고 했는데 그것도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서 위궤야 있어서 밥 못 먹었는데 지금 이거 먹으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 계속 소리 나던 게 그것도 호가 나지 아이 나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약이 정말 이 약은 특수한 약입니다. 이 약 계속 먹길래 해서 내 지금 오늘도 9각 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지금은 9각에 12각 또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 활동이 끝나면 다시 연장하지 않기 때문에 283-0666번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동청화초 바르보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건강은 이거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지럼증이나 병력이요. 그리고 심장도 두근두근 오는 손자오에 빡빡 문제를 다지 못하고. 네. 그리고 우리 소화도 살아야 되고. 전립선 기대가 있어가지고 소변도 살아야 나고. 무릎 관절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이 동성하도 쓰고. 지금 이게 뭔가,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우리 집에 노친도에 그 이 소화해야 되지 무릎 관절이 아프지 이래야 되는데 이 약하고 우리 둘이 같이 써가지고 중세 다 정확한 순간.

0: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활동 투성 치를 때 한 18곽 사가지고 계속 쓰다 그린다.
1: 예,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번 활동 이용하시면 된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현대병이라고 하는 각종 질병들을 내린다 할 때에는 고혈압이 있거나 또 아토피, 자꾸 과민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경성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이라든가 암 등 이런 모든 병들은 면역력이가 약화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면역력이 핵심은 바로 또 세포라고 하죠. 이 세포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따라서 신진대사의 활력과 병에 대해서 싸우는 힘이가 결정됩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3: 네, 저도 도청 화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원래는 너무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혈압, 고혈지에, 거기, 저기, 관절에, 저기, 그, 여러 가지 병들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특히 기관지, 심장을 해서, 밤에 자다가도 숨이 올라와서 병원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 도청화초 진단부터 그런 증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저기, 그거 갖고, 피부도 사람들 나가면 다 나로 좋아졌다, 지금까지.
1: 맞습니다.
3: 지금까지.
1: 예.
3: 1년 동안 먹으니까, 모든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한국에 내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게 용거도 매기고 죽겠다며 기럽니까. 도청 화초 먹어보라. 내 도청 화초를 딴 거 내 보냈습니다.
1: 네.
3: 나도 이거 먹고 좋으니까 니 먹으라고. 그래서 약이 지금 나도 그 활동할 때마다 그냥 쌌는데 이번에 또 싸다고 없어서
1: 예.
3: 그래 떠나드렸습니다.
1: 예. 네, 그래. 이번 활동이강이 아주 큰 예. 활동이기 때문에 이용하면 예. 좋습니다.
3: 예.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저도 이 동충하초 바르기는 먹은 지 한 1년 반 넘습니다.
1: 예.
4: 처음에는 내가 몸이 아프다 하는 게 그저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저 정말 찬바람만 떨어지면 겨울 동안 그저 계속 그렇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4: 이거 겨울 지나 그저 그러니까 저봄도 아예 겨우 좀 치울 텐데 이런 거 듣고서에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해가지고 별별이야 다음부터 병원에서 나오면서 어디 저 땡김에 좋다는 이산타비아도 무슨 내 그냥 그게 그저 겨울만 되면 발작하는데 무슨 쓸데 있겠는가 하면서 처음에 조금 썼습니다.
1: 네.
4: 그래서 딸치 썼는 것 같아요. 딸치 썼음. 한 달 먹으니까 조금씩 진행한교도 났고 어지럼증도 났고 머리가 좀 조금 덜 아픈 감이 나고 모든 게 이게 조금 몸이 편해지더란 말입니다.
1: 네.
4: 그래서 아 이게 아무리 내게 맞는 게겠다. 그래서 싸서 먹기 시작한 게 지금 그냥 먹는데 지금 어제는 이 그게 발작도 안 하거니와 지금 이 모든 게 장벽이 됩니다.
1: 예, 네, 몸이 많이 좋아졌죠.
4: 정말
1: 예?
4: 이게 동충하초 옛날부터 신승불론 처요 뭐에 해도 이게 진짜 인간을 살고는 구세주구나. 아 정말 이건 그냥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4: 정말 이게 고산에서 그 겨울에는 벌레 돼가지고 여름에는 또 하초되고 얼마나 신기한 게
1: 네.
4: 그래 와, 이게 이렇게 신기하게 내 사는 게 이렇게 유리하고 좋구나. 모든 게 다 지금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내 아무래도 이걸로 그냥 어서 먹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어서 몇십 년 동안 정말 그런 가늠바에 대해서 추방 맞으니 근심 걱정입니다.
1: 네.
4: 이 기울 또 나겠는가. 여름 한철이면 조금 났단 말입니다.
1: 네.
4: 그런 게 이거 먹기 시작해서 지금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4: 어디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난 길에서 이번 활동에도 이거 아무래도 내 더 먹어야 되겠다. 계속 끊지 말고.
1: 네.
4: 그래서 지금. 예, 말씀드리는 게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오래 쓰신 분들은 그저 하루에 한 봉지씩, 3g씩.
4: 예, 그렇게 해.
1: 예, 꾸준히 그래 견지하면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모든 질병을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그래,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수고하십시오.
2: 예.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청아서 쓰고 있습니다. 예. 혈압으로부터 온데 아픈 접수도 없어요. 혈압이 높아서 맨날 머리 어지럽고 머리에 소리 나고 그래서 머리 아프지. 그래서 꿈이 많으면 잠도 못 자지. 무슨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런 약을 써도 어때 혈압으로 저도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 약도 그렇게 써도 아이 낫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지금 혈압약이.
3: 예. 예. 예. 예. 좋아서 바라본 건 써보자. 이게 나 이게
0: 좋습니다.
3: 네. 그런 게 우선 먼저 좀 혈압이 좋아서 잘 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3: 혈압도 잘 돼. 예, 혈압도 잘 돼. 지금 예, 머리 아프지도 않고 예, 어지러움도 안 나고 잠도 잘 오고 이럴 테니까. 정말 예, 그리고 또 심장이 나빠 맞나? 심장이 두근거리지 숨이 차지 가슴이 침침한 어떤 심장은 통증이 심해서 이런 곤란스럽습니다. 그런 게 이 통증도 멎어졌지 지금 예, 심장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위도 좋아져갖고 밥을 잘 먹지 호흡도 질병도 있어서 그랬는데 호흡도 질병도 나아졌지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약을 예, 병이 많다나가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안 났던 게 지금 한 가지 약으로 예, 여러 가지 병을 이렇게 치료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은 예 4,500m 되는 좀 안전한 곤지에서 정말 겨울에 눈 쓰니까 벌레로 여름에 불로 달아는 이런 신기한 약제 그런지 정말 약도 효과도 빠르고 먹기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0: 네.
3: 이거 내가 직접 써보니까 정말 약은 신기한 약이 없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납니다. 또
0: 네.
3: 써본 사람 나한테 써본 사람은 정말 조금 모를 겁니다. 예.
0: 네.
3: 그래서 내내 우리 활동도 더 하나의 경제상으로도 없는 전략이 됩니까?
0: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나는 예, 그래서 이런 우리 활동도 또 자주 있겠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우리 활동 있을 때 조금
0: 예.
3: 약을 더 싸서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는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조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물질을 생성시켜서 로화하고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키워주는 최고의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 보면은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자양강장기 작용도 있고 예, 간을 보호해서 이 숙취해소라든가 혹은 피로를 풀어주는 이런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2: 네.
3: 그리고 혈압하고 혈당을 온정시키면서 당뇨병, 합병증 개선에서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악성종양을 또 억제하는 억제률도 예, 지금 우리 연구에서 발견한 데 의하면은 아주 좀 높습니다. 그리고 폐암하고 간암도 예방하면서 혈액순환도 개선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를 예, 완화시킵니다. 예, 지금 하는 분들을 보면은 예, 특별히 지금 70대 후반에 들어섰거나 혹은 80대 초반의 분들은 혈압약을 너무 오래 쓰다 보면은 이 내약성이 생겨서 잘 낫지 않습니다.
2: 네.
3: 예, 근데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같이 쓰신다 할 때에는 이 혈압을 온전히

0: 진정시켜주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폐를 보호하면서 깨끗하게 해주고 각종 호흡기 질환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염증성 질환, 오란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라든가 폐기종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심장을 보호하면서 강하게 하기 때문에 심장 혈액을 우리 심장 근육을 든든하게 해서 여러 가지 심장병에도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두 동춘하소를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이 동춘하소가 발효균균이 돼 그런지 영효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해발이 고산지대에서 사는 약재대 나가지고 소리 먹기도 편리하거냐, 효과도 영 좋습니다. 저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숨이 차면서 이래 됐습니다. 그런게 그게 지금 많은 해결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약도 많이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효과 없던 게 이 동춘하소로 먹은 다음에 효과가 특별하게 잘 알린다.
0: 네.
2: 그리고 다음은 못하고 소리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땡하면서 골이 자꾸만 아프면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난 거기다가 녹음까지 왔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울증이 오는 것을 생각하고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허망 생각하면 이래서 기억력이랑 없던 게 기억력이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0: 네.
2: 그리고 정신도 많이 맑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이렇게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마운데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지금 활동이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리고 우리 이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갱년기 종합증을 완화시켜주는 데서도 효과 좋습니다.
1: 네.
0: 지금 모두 50대에 들어서면은 갱년기 종합증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생겨서 어떤 분들은 어쩔 바를 몰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이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여러 가지 갱년기 종합증 증상에서 또 효과를 잘 봅니다. 그리고 부인병 치료에도 작용하면서 생리통이 있거나 만성두통이라든가 신경통도 개선하고 피부 미용하고 항로화 작용이 아주 뚜렷합니다. 아까도 환자분이 얘기하다시피 오래 쓰다 보면은 남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피부도 좋아지고 또 젊어지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1: 네.
0: 그리고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주로 큰 병을 한 후에 회복이라든가 허약한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데서도 아주 뚜렷한 작용이 있고 특별히 폐질환에는 특효입니다. 그리고 강정 효과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동충하초는 기관지를 정화해서 기침 가래를 먹게 하면서 강심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바로 폐하고 심장을 같이 좋게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체 물질 대사를 왕성하게 하면서 이 생체 반응을 높여줘서 기능을 바로 잡아주면서 우리 인체의 영양을 충족하게 해주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우리 인체 내의 음과 양을 보충해주면서 균형시켜주고 보강하는 데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래 드시다 보면은 몸이 많이 든든해집니다.
1: 네.
0: 그리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서 여러 가지 소모성 질병을 낫게 하는 데서도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가장 큰 효능이가 지금 면역력 강화죠.
1: 네.
0: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성분이 있어서 각종 질병을 예방도 하고 개선도 합니다. 지금 우리 오래 쓰면은 있던 병도 나사지거니와 쉽게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체력을 향상시켜서 감기라든가

0: 당시 만성 기침이 있거나 폐결핵 치료에서도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 지방산이라 할 때에는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피를 맑게 하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때문에 우리 냄새가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동맥경화라든가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동충하초에는 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의 발생하고 성장을 억제시켜주면서 증식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암작용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한다 할 때에는 동충하초의 효능에는 종양 억제율이가 지금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이런 효능이 있으면서 혈당 조절 작용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개선시켜줍니다. 우리 중노년에 보면은 이 고혈압하고 이 고혈당, 고혈지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으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고혈압이나 지금 고혈당은 혈지라든가 약을 써도 효과를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동충하초 발효 김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 당뇨라든가 혹은 고혈압, 고혈지 조절에서도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간이 손상을 막아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간염이라든가 간경화 등 이런 간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노화 방지에서 효과가 좋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분들이 갱년기 종합증 완화에도 효과를 줬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환자분들이 개선해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지금 우리 노년에 빈혈이 있거나 혹은 몸이 허약하거나 영양실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많은 칼륨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고혈압도 예방하고 조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서 칼륨이 부족하면은 나트륨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칼륨하고 칼슘은 또 다릅니다. 때문에 이 칼륨의 함량이 부족해서 심장 박동이 빨리 뛰거나 그리고 나트륨 배출 못해서 좀 자주 붓거나 몸이 붓거나 또 고혈압이가 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도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또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완전 자연 생물 제품으로서 몸이 특별히 좀 허약해진 중노년들이 보양에는 가장 리상적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서 심신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는 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천년 면역제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 노년에 보면은 심장 질환이 있다 할 때에는 좀 마음도 많이 불안하면서 또 불면증이 있거나 혹은 조울증이라든가 또 불안증 때문에 또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심장을 강화시키면서 마음까지 건강하게 해서 우리 중노년 분들이 심신 건강을 지켜주는 데서는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방경철 작곡의 명절놀이 보내드립니다. 명절의 즐거움과 화합의 분위기가 가득한 가요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연변, 경치 좋고 자연자원이 풍부한 연변입니다. 연변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최산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70년대 창작된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승순하오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보람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이 가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80년대에 창작된 속화 작사 안계린 작곡의 동동타령 보내드립니다. 많은 부부 가수들이 애창하고 있는 가요. 오늘은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수봉 작사 작곡의 내를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밝은 내를 기약해보며 마용주 우춘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70년대 창작된 한홍국 작사 허은식 작곡의 백산의 붉은 꽃 보내드립니다. 호망한 정서의 이 가요는 많은 남성 가수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뒤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성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시골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시골의 정서를 노래한 가요 전화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윤호 작사, 김봉호 작곡의 연변인민 모주석을 열애하네 준비했습니다. 안땅 장단으로 된 이가요에서 붉은 태양이 조국 변강을 비추는 한 폭의 화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 정리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시죠.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고향. 아무리 화려한 보물도 내 고향이 정연산과 물에 비할 수 없습니다. 대옥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바람 사랑 사랑 불어오면 사랑도 함께 피어나고 모든 게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서영근 작사 장서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은 날, 함께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산으로 떠나볼까요? 박장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산으로 가자, 양철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겨울은 길지만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낡은 것은 떨쳐내고 새로운 희망이 꽃망울 터지는 계절. 우리 모두 함께 웃어봅시다. 최관성 작사, 최동경 작곡의 새해만 꽃피는 봄을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반려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다음으로 갖고 온 사랑과 헌신을 담은 가요, 조례화 작사 강현종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보객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이제 앞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우대 활동은 특별히 약에서 약도도 드리고 또 이 지금 세계적으로 형체를 보면은 자재가 기발에서부터 다 올라갑니다. 이래서 우리 이 오색 천연용지는 재배가 아이되는 용지로서 점점 우리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런 그 추구가 높아지면서 아주 그 긴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약이 그 물량이가에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올절 우대 활동이가 좀 셉니다. 5곽에 4곽을 더 드리고 10곽에 12곽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문하시고 우대 활동 참가하시면 드리는 이 신노트라는 이런 첩이 있습니다. 반사고고약을 첩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압이 높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항상 답답하거나 특히 우리 관심병이 있으면서 뒷가슴이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어깨박죽하고 어깨박죽 그 중간으로 해서 자꾸 그 키우는 사람들 이게 딱 고가병뿐만 아닙니다. 관심병이 있는 사람들이 반사통이 뒷잔등이 키울 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위를 해서의 그리고 앞에 와서는 우리 가슴뼈 그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단중시라고 있는데 이게 심포징이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아픈 곳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근육이 뭉치거나 이런 걸 다 풀어주고 경각을 열어주는 발석고고약이기 때문에 이 두통 시들이는 발석고고약 잘 이 쓰시기 바랍니다. 증송하는 선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봐도 밖에 아닙니다.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부치문이 써보고 효과 좋으면 더 사셔도 되고 일단 이번 의대활동에 약도 약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발석고고 약도 두통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게 돼 있습니다. 그 앓게 된 질병 중에서 우리 현대 의학으로서 현대 기계 의학 그 기계 검사로서는 잘 검사해 내지 못하는 이런 경각 막힘이라든가 신경성이라든가 이런 기혈 부족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현대 의학에서 우리 진단이 아예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자꾸 마르는 사람들, 잠이 아예 온다는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다는 사람들, 특히 심줄문란이 생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사람들. 이렇게 숨이 찬다 할 때는 우리가 검사해보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거의 한 70%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네.
5: 나도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가 뭐 간열이 좀 센지 뭐 눈 위에 늘상 뿌옇게 보이고 깔깔하고 많이 건조하고 뭔가 건조하고 피 많이 됐습니다.
4: 네.
5: 그래서 지금 연기 강구하고 먹은 후부터는 좀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효과 빠릅니다. 이거 먹으니까 나.
4: 네.
5: 먹어서 한 20년째 먹으니까 벌써 예. 눈이 빤하게 보이고.
2: 네.
4: 네.
5: 그리고 피 있었던 것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4: 네.
5: 거기다 드문드문 소변이 또 자꾸 새고, 급하고 참기형 견디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변을 참을 수 있습니다.
4: 네.
5: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 그냥 항상 기운하고, 하루 남의 정신 살다시 뺏겼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도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4: 네.
5: 예, 거기다 또 소화도 안 돼서 그냥 이 배가 이렇게 그런 뭐 그냥 부딪하고 그러고 얘 조금 먹어도 변비 자꾸 생겼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변비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4: 네.
5: 그래도 뭔가 뭐 먹다 먹어보니까 계속 먹어보니까 정말 냄새 많은 약이 좀 좋습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4: 네.
5: 그리고 B20이라든 약이지 뭔가 뭔가 오래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이니까 내가 지금 계속 먹자고 그랬네. 이제 부작용 없었대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4: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잘 되고
5: 예.
4: 흡수가 잘 되는 약이기 때문에
5: 예.
4: 쓰게 되면 이런 효과 잘 본
5: 예.
4: 계속 쓰십시오.
5: 예, 계속 그 배달 오늘 배가 받아서 쓰겠습니다.
4: 네.
5: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은 항상 그 병원에 가서 좀 진단하고 치료해보자 해도 진단이 아예 나오고 그런데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두근 다거리고 눈이 쫓겨온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게 제일 바쁩니다. 조금 뭐 일을 해보자면 숨이부터 차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그 이 연기관 고복약을 쓰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0: 보니까 해마다 봄이 눈이 커서 피곤하고 눈 아래 눈 깜빡대지 그건 시스리 그래서 자꾸 내려온다 만다고 대낮에도 그래서 눈을 보고 굳이 뭐 작게 자더라도 일어나겠는데 일은 못 나겠습니다. 그 눈 떠야 일어나겠는데 작년부터 또 먹으니까 나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어리니까 때 이렇습니다. 이 봄에 이야기했던 간에 용서했습니다. 맥도 나지 피부도 좋아지지 제 감기에 아이옵니다. 이하고 뭐 감기에 걸리고 죽지고 그다음 혈압이 올라간다. 나 원래 혈압이 먹진 않고 이렇게 혈압약은 먹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리 민감함을 이렇게 신기해서 민감함이 마음이 좀 불참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혈압약 공지를 잘할까 약이 용도다 말입니다. 맥이나 밥을 잘 먹지 그래. 네, 이번에 우리 학생 아주 영성, 저렇게 써도 또 벌었었다, 좀 많이 주세요, 그만가.
1: 네, 맞습니다. 예,
0: 그래. 예, 그래, 네, 여러분, 우리 학생도 어쨌든 계산 계속 이해하고 계속 뭐 끌려서 이번에 또 싸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예, 하시죠.
0: 그, 거기다 싸놔도 됩니까?
1: 싸놔도 됩니다.
0: 예, 알았습니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진단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고 또 치료해도 이 약 먹으면 뭐 혈압약도 싹 끊고 세상에서 제일 최고 약이고 이런 과대선전이 들어간 약도 써봤는데 아예 혈압약을 뭐 끊는 것 같으라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예, 이전보다 혈압약을 더 가량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잡으름이 아여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전도 하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저도 영지 광고부에 쓰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역이 나갔어요. 겨울만 되면 그저 감기에 기침해서 그 병원에가 댄디 하야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감기 술이 걸리지 않습니까?
1: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3: 네, 이게 또 밤새 또 닫았으면 하겠더니 대수도 반대 무슨 그래가 잠을 잘 수 있어야죠. 예. 이거 먹은 다음에 많아야 한 번, 어쨌든 보지 않고, 예. 예. 이게 또, 화도 또 잘 됩니다. 화가 안 돼,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또 화도 잘 되고, 예. 제가 파동이 또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그런데, 혈압이 온정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도 좋고, 예. 그리고 예. 심하던 심한 변비도 있어서,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봤는데, 지금 그저, 딱 한 번씩 보니까, 예. 이것도 좋고. 예. 간이도 좋습니다. 항상 간이 안 좋아, 항상 내겠고, 그런데, 네. 간 수지도 정상이 되고, 그리고 또 허리가 아파서, 뭐, 무슨 거.
2: 네.
3: 돌아 누울 때마다 어쨌든 아파서 허리 아파, 이게 몸 움직이니까, 근데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낫고.
1: 네.
3: 네, 어쨌든 이게 한 가지 약으로 좀 여러 가지 병도 좋습니다. 이번에 활동하니까, 네. 이번에 열과 싸서 계속 실내에 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진단이 아예 나오고 나는 아대로 계속 아프고 치료해도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러던 분들 우리 연기강구복액을 추천드립니다. 예. 항상 이 발뒤축이라며 아픈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되더라도 발뒤축이 아프거나 누워 잘 때도 심지어 발뒤축이 아파서는 잠에서 깨나게 되고 장단지가 쥐어올라오고 다리가 뻣뻣하고 입은 마르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그 다음에 또 혈압은 혈압대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분들 보면 가슴은 답답하고 약을 쓰는데 효과 없다 이럴 때 우리 연기 깡구복액 선택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네.
4: 제가 연기 깡구복액을 오랜 시간 묵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4: 이게 위가 나빠서 잘 안 되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맥이 없어서 생각해보게 소가 잘 되니까 밥 잘 먹지 맥이 나고 호흡이 자꾸 저리고 아파서 밤을 자지 못했습니다.
1: 네.
4: 그랬는데 지금은 저기 살을 자스가 줄어들고 지금 텀텀이 많이 나서 준다. 밤 잘 잘까 다 피해 난다.
1: 네.
4: 그리고 혈압이 바람이 치네.

0: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 이하고 먹은 게 좀 정상이 되니까 여기 지럼증도 해결되고 머리 흐리고 불통하던 것도 많이 낫고 이렇게 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막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간이 안 좋아 그런지 눈이 부연에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좀 많이 맑아진 감이 나고 예. 우리 아빠 걷기 바쁜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네.
0: 예, 이 약 먹어보니까 예, 25kg 약이고 어제금지가 들어가고 구부변에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서 예, 지금 먹고 먹을 수 있어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또 방송 들어보니까 이 약값이 좀 오른답니다. 예.
1: 예. 5절까지만 이후대할게요.
0: 예, 그래서 또 약이 지금 조금 있는데 이제 약 다시 오른다니까 안 느끼기 위해서 저기 5절 우대할 때 정말 약을 좀 배달 받다고 보다니.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수고하세요.
2: 네,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연기 깡구복액을 보면은 그 선홍에다 똑똑히 박혔습니다. 심줄문란이 있고 이 신지라는 게 중에서 말하는 신지가 우리 서에서 말하면 심줄문란입니다. 심동과소 그다음에 그 쩌버 방찬 이런 많은 이런 심줄문란을 중에서는 신지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치도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거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깔깔할 때 쓰라고 똑똑히 밝힌 약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아, 죄송해요.
1: 높이 얘기를 하셔.
3: 네. 네,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2: 네. 라디오도 꺼주십시오. 네.
3: 기세니까
1: 얘기를 하셔.
3: 아, 그 뭐 깬지 잠이 들어갔는가 물어보네.
1: 아, 잠이 아이 들어갔고 천년 다섯 가지 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외에도 경고람이라든가 구기자랑가 들어가고 잠은 아이 들어갔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3: 네, 알았어.
1: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원래는 물어보는 보실 분들은 자기 증상부터 어떤 증상이 있다 하면 이야기하면 좋은데 너무 목소리가 낮아서 또 물어봤는데 일단 이 약은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동과속 심줄문란 있는 사람들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잠도 안 들어갔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주로 우리 몸이 마르는 사람들 입이 마른다, 기관지가 마른다, 코안이 마른다, 눈이 마른다, 피부 마른다. 이런 분들 특별히 효과를 빨리 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합니다.
1: 네.
4: 네, 몇 가지 답은 하겠는데. 심장 주자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심질석이 다수 생기는 체질이.
1: 예.
4: 심질석 빼도 또 생기, 또 생기. 이런 데 도움이 있겠습니까?
1: 아주 큰 치료 효과가 있죠. 그 주자르였던 거하고 신결석하고 환자번호는 비슷합니다. 피가 걸기 네. 때문에 그 결석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예, 진득진득하기 때문에 이 약을 잡으면 그것도 많이 작아집니다.
4: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오.
1: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귀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출,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길을 통하게 하고 항상 명

0: 정치 끝밑이 퇴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구,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동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나는 예순 백수한 쓰는 환자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고 예, 그 간 수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내가 예, 이번에 시병원에 입원해서 예, 그 아내가 둘 다 올라와 내려 가지 않아서 내가 도름 출원해서 그래서 병원약 써서 수정돼 선생님 간에 듣고 예, 이 약과 그 영지 그 약을 두 가지 같이 복용한 결과에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 그 당뇨도 재보니까 어떤 유기고 시킬것도 이제 된다 구청 응했대요.
3: 둘은 아주 좋습니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2: 예, 그래서 예,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야, 선생님 소원약을 아들에서 감사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이 약은.
3: 예, 이 약은 빼놓지 말고 계속 쓰십시오. 예. 이 약에 간선을 같이 도와주고 간선이 문제를 치료하는 30종이나 되는 약이 들어가나서 예. 이 노충룡이라든가 우리 백작 백출이라든가 다 간세포를 재생하는 약이 돼서 이 약을 해서 원래 한 날에 두 번인데 한 번 더 가량해서 세 번 쓰셔. 그게 낫습니다.
2: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3: 예. 네. 간이 나쁜 사람들 약은 많이 써도 아이 됩니다. 예.
2: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1: 그래요?
3: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순백시환입니다. 저희들 네.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시환에는 30종이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가 들어가서 30종의 약이 만들어진 비위를 위주로 비위하고 콩팥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물론 30종이 들어가면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다 잡아주고 그 기초의 기초인 비위하고 콩팥이 치료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30종이나 들어가면서 비위나 콩팥이 문제점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 효과가 확실합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우리 비장하고 위를 다 말합니다. 비장하고 위하면은 소장, 대장, 취장 이게 다 포함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네.
5: 나도 예, 순결시 안에 쓰고 있습니다. 난 어제 혈압도 들어가 사람들 혈압이 높았다 나가보고도 맥박도 높았다나 빨리 뗐다고도 늦게 때려내 그냥 골이 아프고 정신이 안 나쁜다고 무슨 세상인지 모르고 살았나고 그랬고 밤에 잠도 안 오지 꿈이 좀 안 해지지 꿈을 깨지 무슨 좋은 꿈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도 꿈을 끼고 나면 그래도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 이런 꿈 그냥 깼다 나릅니다. 그런 게 이게 무슨 백상을 쓰면서더니 이런 증상도 사라지고 예. 심장이 그렇게 심장이 붙이고 그랬던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낮낮 손이 차고 나오려고 이랬던데 그런 식으로 소화가 되어서 나는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 먹을 거예요. 소화되는 게 좀 많이 나아서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을 맥이 나지 관절도 그저 나빠갖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계속 뼈도 조금 많이 나아져서 지금 집안에 얘기하기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사병 차수다가 그것도 사병은 자주로 봤지. 그래 사병 차수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를 지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 약도 계속 쓰려고 여자수가 좀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4: 순백시환 쓰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잘 본다. 그리고 약을 쓰고 모두 효과 없다 하는데 이 약을 쓰고 어디를 효과 봐도 효과 본다. 30종이나 되는 중귀한 약재가 들어갔으니까 확실히 효과를 보는데 특별한 약이 맞습니다.
5: 예, 그래 효과가 좋습니다.
4: 계속 씁시다.
5: 예, 쓰겠습니다. 그냥 15가지 배달 받으려고
4: 예. 건강하십시오.
1: 그래요.
5: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비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이 끝도 밑도 없습니다.
1: 네?
4: 비위라는 거는 좀 우리 중에서 말하는 비위는 범위가 좀 광범합니다. 다 우리 서유에서 말하는 비장만 아닙니다. 비장이 부가

0: 위입니다. 오장육부에서의 오장에서 우리 비상이 오장에 들고 위가 부에 뜹니다. 그리고 그 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이지장부터 소장, 대장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말하는 비위는 취장거성 들어갑니다. 이시연이
1: 네.
0: 이래서 이 비위를 좋게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비위가 좋아지면은 콩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이 좋아지는 약 같이 있고 그 외 30종의 약이 쭉 보면은 오장육부의 평형을 잡아주죠. 그러나 무슨 약이나 중점이 있습니다. 이 약은 딱 어느 병에 첫째로 좋다 이거죠. 예. 그걸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비위가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비위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 건데는 소화만 아이 되면 이게 비위 문제인가 하지만 사실 우리 비장을 비롯해서 이 소화계통에는 많은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특히 장도에 제가 전번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적으로나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다 이릅니다.
1: 네.
0: 의학을 제일 먼저 창시한 분이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체의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장도가 건강해야 우리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위장도가 아이 건강합니다. 왜서 아이 건강한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갑니다. 우리 먹는 쌀, 고기, 이 쌀 보시오. 옛날에는 논밭을 바라다 보면은 저는 농사는 못 지어봤지만 지나가고 오고 보면 논밭에서 사람이 업돼서 김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돌피도 많이 자라 있고 풀도 있고 근데 지금은 논밭을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피라면 이런 거 볼 수도 없습니다. 돌피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 뜻인즉 풀을 없애는 농약, 비료 이런 쌀도 이런 거 먹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농약이 나오고 이러면서 과일이더니 채소도 다 이렇게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 쌀, 채소, 과일, 심지어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전엔 직지마다 한 마리씩 길러서 한 1년씩, 10달씩 돼야 이거 밭에서 이 우리 식용으로 가능했지 않습니까? 지금 넉 달을 초과해야 한답니다. 예. 그리고 벌써 몇 달이 되면은 거기에다 이렇게 주사처럼 왕봉장 같은 물약을 깨서 사료에다 먹인답니다. 뭔가 객소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빨리 자라는 객소.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도 보면 여기서 하들하들한 게 그 질기지 않습니다.
1: 네.
0: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객소가 들어간 거 우리 직접적으로 아이 먹어도 객소 들어간 약을 아이 먹어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객소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 달기, 닭도 그렇답니다. 달걀이라는 게 이게 달걀 한 이틀을 알아놨고는 한 날 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닭들은 양계장에서 자라면 한 날에 두 번 났습니다. 그래서 객소를 먹인다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보면은 소학교 학생들이 9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생리가 옵니다.
1: 네.
0: 많습니다.
1: 그렇죠.
0: 왜 그런가? 이게 객소가 먹으면서 달걀을 잘 낫게 하자면 여자 객소를 먹여야 된다 말입니다. 에스트로겐이
1: 네.
0: 스지수를 먹인다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많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위가 상대적으로 나빠지죠. 이렇기 때문에 순백세화는 꼭 필요한 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1절 이후 가격이 인상됩니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고 주당의 서기이며 주당이 통전삽 지도조조 조장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6일 2026년 주당이 통전삽 지도조조 제2차 전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석,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학습선전관찰 사업방안,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 시범단위 건설 육성에 관한 연변주 실시방법, 연변주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융합지 4개구역 건설 지침, 2026년 연변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 화쿠수립 로우니 및 발전촉진 실천활동 실시방안, 연변주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 실시 세치 시행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국가립법의 방식으로 당의 민족사업에서 거둔 중대리론과 실천성과를 국가의지로 전환시켜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 준거를 제공했습니다. 전주각현시와 부문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다잡는 것과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구나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 학습 관찰하는 것을 긴밀히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 독특한 법률 좌표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며 내재화 심화 전화의 힘을 기울여 부업에 따라 민족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인도하여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학습을 정성껏 조직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각급 당위 당조, 리론학습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의 필수 과목으로 삼고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수업 교양 체계에 융합시키며 당문 간부 강습과 청소년 교양 교수를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어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더 깊이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선전과 해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에 심입하여 대상식 수요 특정식 소통식 선전 강의를 하며 대중이 즐겨 듣고 보기 좋아하고 알기 쉬운 신매체 제품들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천문만호에 알려지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을 해야 합니다. 실시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관철 시행을 둘러싸고 독찰시도 검사를 하며 목록화 정돈시정 기재를 만들어 학습선전 관철의 유형식 포괄에서 효과적 포괄로 전환되게 추동해야 합니다. 우리 조 관련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입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참답게 하고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의 제도 기재를 건전해하고 완선하여 우리 주 민족 사업의 다를 부업이 있고 근갈 규범이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4개구역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기층으로 부어도 나가게 추동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변강 민족 지역 7위 토대를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이며 더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 공간 호상 융합, 문화 호상 융합, 경제 호상 융합, 사회 호상 융합, 심리 호상 융합 다섯 가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적화하고 대중이 4개구역 7위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 여러 민족 대중이 각 민족의 혈맥이 서로 융합되고 신념이 서로 같으며 문화가 서로 통하고 경제가 서로 의존하며 정감이 더해진다는 고도의 동질감을 증강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원화 투입 기제를 내봐야 합니다. 4개구역 진지 건설과 활동 전개, 인원 양성 등 사업을 유력하게 보장해 재반 임무를 다잡는 사람이 있고 실행할 수가 있으며 시료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혁신적 실천, 특색 있는 방법과 생생한 경험을 계통적으로 발굴하고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시범 본보기를 층차별로 육성하여 호상 융합식 409역 건설의 표준화, 규범화, 브랜드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단계는 인생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성장기로서 정성어린 인도와 육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은 확고수립 논의 및 발전 촉진 실천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아이들의 언어로 주한민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것은 우리 주 청소년들을 대상하여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수립 선전 교양을 심화하는 혁신적 조치이자 청소년들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지와 관련 부분에서는 활동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 단련을 두드러지게 하며 인재 육성 효과를 강화하여 이 활동을 진정으로 우리 주 청소년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의 특색 브랜드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신생 역량을 육성해야 합니다. 온도가 있는 확고 수립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연변의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의 역사적 사실과 생동한 실천을 깊이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생동한 언어로 오대징 국토수복기념관, 연길 변무덕 판공서, 예터 등 장소 배후의 이야기를 진솔한 감정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 들려줘 모든 붉은 넥타이 해설원이 조화민족 공동체 이야기에 합격된 해설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인재 육성 플랫폼을 만들고 현급 기초 양성과 주급 골간 양성을 말씀드려 전개하며 전문 해설원, 아나운서와 사회자, 아동교양 전문가를 초청을 하여 지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해설 기교를 장악하고 주한민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분위기는 선전 기세를 조성을 하고 주내 여러 유형 매체의 자원을 통과하여 우수 해설원의 풍채와 활동 성과를 널리 선전함으로써 전 사회가 청소년의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에 함께 주목을 돌리고 함께 참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가 회의 참가했습니다.
0: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조당이 서기인 호가복은 6일 연길에서 교통은행 당위 보석이고 행장인 장보광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 조정부를 대표해 장보광 일행을 환영하면서 교통은행에서 다년간 연변을 지지하고 도움을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은행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첫 전국성 국유 조식제 상업은행인 교통은행은 단연간 특색 우세가 있는 세계 인류 은행 집단을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보편 혜택성 금융, 무역금융, 과학기술금융, 재보금융 4대 특색 분야를 깊이 있게 다뤘으며 실물경제봉사와 금융혁신추동, 금융위험예방통제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면서 국유 대형 금융기구의 바닥짐 역할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우대 정책이 밀집되고 자원 천품이 좋으며 산업 특색이 뚜렷한 연변은 투자 흥업의 복지이자 금융사업의 옥토입니다. 현재 전주 상하는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춰 지역 특점과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립각해 중리약, 녹색식품, 인삼, 문화관광 4대 우세 산업을 흥하게 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5대 신흥산업을 육성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주의 힘을 모아

0: 연길공항 이전 건설 공사와 훈촌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등 중대 기초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향촌진흥, 변경촌 건설,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 등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며 연변 도약 초월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다그쳐 추동하고 있습니다. 교통은행은 연변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서 쌍방의 협력 전망은 넓으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통은행이 국유 대형은행의 우세를 계속 발휘하고 쌍방의 좋은 협력 추세를 이어가는 토대에서 연변 수요에 초점을 두고 교통은행의 장점을 발휘하며 금융 모식을 꾸준히 혁신하고 더 많은 혁신적 업무와 금융자원을 낙착시키는 동시에 중대 대상 건설 추진과 대외무역 발전 지지, 상업 관광 문화체육 융합 발전 촉진, 도시갱신 가속화, 향촌 전면지능 조력 등 면에서 실무협력을 심화해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에 보다 튼실한 금융지지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계속해 금융생태를 최적화하고 상시와 연결기제를 건전히 하면서 연변에서의 교통은행 경영발전에 보다 량질의 봉사보장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상생발전하는 새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장보강은 교통은행에 대한 주당위 주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변행에서 인상이 깊었다면서 연변의 짙은 발전 분위기와 강력한 발전 추세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은행은 연변의 발전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금융신용대출 지원 강도를 높이며 보다 량질의 금융봉사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 당위석이고 행장인 류홍도,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추는 연변 꽃길 여행 문화 관광 주제를 둘러싸고 독특한 민속 변경 생태 자원의 의탁에 전액의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곽기술 빛과 그림자 민족순회 여행 변경 관광 등 다원화된 특색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전주 각 큰 풍경구의 경영 모식이 새로워지고 활동이 번갈아 상연돼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과 완선된 봉사보장으로 연휴 문화관광 융합 구품질 발전에 답안지를 냈습니다. 연길에서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수상시장, 서시장의 열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내 통소연주, 농강무, 춘향전 등 무형문화재 및 고전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막걸리 시음, 쌀떡 만들기 등 민속체험이 동반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연휴 기간 누계로 연 13만 2,300명 관광객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3.82% 증가했습니다. 연길 불우합통화 강반의 무인기 빛과 그림자 쇼는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연변 가문단에서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서 틱톡 주제 생방송을 하면서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고전 공목을 공연했습니다. 연변대학 주변의 주간 장터 야간 공연 모식을 열고 홍색 무용 영산홍을 무대에 올렸으며 하루 평균 연 10만 명 이상의 여객 흐름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왕성희입니다. 찰떡 만들기와 종이 등록 만들기를 체험을 했고 조선족 민속도 많이 요해하게 되었나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연결 주민 왕립리입니다. 조선족 민족 복식과 진달래꽃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연면에서 자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5.1절 연휴 첫날이 매우 즐거운 시작으로 됐습니다. 도라시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56개 민족원의 한가족, 꽃차 순회, 민족 공주와 발해 왕자의 소통 등 특색 있는 새 놀이법을 내놓았고 우루계로 관광객 연 5만 3,100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72% 증가했습니다. 도라지 북산 삼림공원은 연휴 동안에 문예 공연, 체육 경기, 건강 운동, 전시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중성 조선족 생태촌의 푸른 기와 민가는 운치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장고루, 원고루는 옛 정취가 다분하여 친자 간의 견학과 민속 촬영이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도나 주민 왕효락입니다. 도나에서 이번에 조직한 5.1절 유원 활동은

0: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각종 DIY 수공예, 예시 퀴즈 맞추기, 그리고 도나의 부분적 문화창의 제품들이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관광객 의동입니다. 오늘 특별히 육정산의 조화민족은 한 가족 육정산에 즐겁게 모여 주제 활동에 참가하러 왔는데, 우리 여러 민족 특색의 혼례에 순회 전시 모두 매우 분위기가 있습니다. 풍경구에서 특별히 정성을 들였는데요. 고른 이 복장들이 여러 민족의 특색을 비교적 잘 보여줬습니다. 가까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소통을 하면서 색다른 민속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훈촌 변경 문화관광 열기가 뜨거웠고, 방천 풍경구 룡호각의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경관이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조선족 무형문화재 가무 전시 공연을 내놓았습니다. 동방제일촌 방천촌의 민속 여행 촬영은 인기가 다분했습니다. 오대징 국토수복기념관은 홍색 현악이 인기 장소로 됐습니다. 훈춘시 발해 고지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발해 문화, 민속 특색, 역외 풍경을 융합하고 음악 축제 등 300여 차례의 공연 활동을 내놓아 몰입식 문화 체험을 구축했으며, 의계로 관광객 연 7만 2,400명을 접대, 동기 대비 40.58% 증가했고, 수입 188만 2,4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66.14% 증가했습니다. 흥룡관 관광객 왕박입니다. 저는 할빈에서 왔습니다. 방금 용호가게 다녀왔는데 중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네요. 기회가 되면은요, 올해 10월에 한 번 더 오렵니다. 요령 관광객 이춘용입니다. 친구가 예전에 와본 적이 있어서 용호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것을 추천했기에 연휴에 아내와 함께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 도시에 오면은요, 마음으로 느끼고 미식을 맛보며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요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행이 진정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문 동산구 국문 86호 경계비 일광산 백년불악은 관광객들로 붐비었고, 331 국도 변경 자가운전 관광으로서는 풍광이 수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꽃신 순회 전시에 대중문의 공연을 펼쳐 주민과 관광객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현시의 민속문화, 변경풍과 생태의 레저, 홍색결악 등 여러 경영모식에 용합되어 문화관광 제품은 공급이 충족하고 활동 내용이 풍부했으며, 봉사 보장이 잘 되어 변강 연변의 인문저력과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성은연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관광객 연 331만 3천여 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3.5% 증가하고, 관광 소비 22억 1,400만 원을 실현하여 동기 대비 8.44% 증가했습니다.
1: 연변조 삼림초원 방화진화 지휘부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5월 5일 보험철 화재 위험 높은 시기 삼림방화 안전 제시를 발표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사상 인식을 높이고 현재 화재 위험 형세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불씨 관리를 엄격히 하고 야외 불 사용 금지령을 엄수해야 합니다. 순찰 당직을 강화하고 기층 방어망을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응급 대비 근무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고 위험 대피 및 자구조 상식을 보급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지고 직무 태만과 책임 회피 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고 엄격히 추궁해야 합니다.
0: 5월 4일 연결시 저민건강체육중심은 예년 5.1절 연휴 분위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곳에서 휴가 시간을 이용해서 곧 다가올 고중입시 체육시험을 위해 땀덩이를 쏟고 있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2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네, 남북이 통한 집이고요. 햇빛도 아주 잘 들어오고요. 네, 통풍이 잘 됩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그리고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화룡시 두도진에 있는 모명태 작업장에서 주방 이모 한 분을 모십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주 목재시장 남쪽 편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고요. 네, 길 옆이라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이고요. 이외에 연결시 소형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02-1552678-3177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네, 안녕하세요.
3: 용도인데.
1: 네.
3: 이 손잡이 트랙터를 한 대 팔려고.
1: 네, 손잡이 트랙터를요. 네.
3: 예.
1: 알겠습니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3: 예. 15.
1: 네. 그리고요?
3: 15.
1: 네.
3: 2682.
1: 2682.
3: 602.
1: 602번. 네, 연락번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불러드릴게요. 155-2682-6802번입니다. 그럼요. 다시 천천히 말씀 주세요.
3: 예. 155.
1: 네.
3: 6802.
1: 네.
3: 9342.
1: 아, 알겠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말씀 주셨네요.
3: 네.
1: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보시고요.
3: 예.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봉틀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스마트폰을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44430128번 13644430128번입니다. 네, 성인용 중고 손품금을 팔려고 하는데요. 지역은 룡정입니다. 연락번호 1594338901번 1594338901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병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구합니다. 네,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76-1443-6538번 176-1443-6538번입니다. 네, 뭐 가정집에서 89세 되는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고요. 네, 식사는 챙겨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오셔서 말동무만 해드리면 됩니다. 월급은 2,000원 드리고요. 네, 한 달에 나흘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이라면 70대 중반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18073-6890번 13180073 6890번입니다. 네, 간병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 남성분이 가정집 혹은 병원 그리고 양로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98-4303-3131번 198-4303-3131번입니다. 네, 연결시 해관 남쪽편에 있는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손잡이 뜨락도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입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1556802-9342번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56802-9342번입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지불 세리들이랍니다.
0: 네.
1: 예, 위치는 예, 하남 해관 남쪽에 있습니다.
0: 네.
1: 예, 6층이고요.
0: 네.
1: 면적은 65평방입니다.
0: 네.
1: 예, 안에는 이스기층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0: 네.
1: 명계전화, 예,
0: 네.
1: 요산바,
0: 네.
1: 433지우,
0: 네.
1: 예, 우리우 요산.
0: 5613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오늘도
0: 네,
2: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2: 예, 지구판 정보를 내려고 합니다.
0: 말씀 주세요.
2: 예, 위치는 대시쇼치이고요.
0: 네.
2: 3층입니다.
0: 네.
2: 면적은 61.28이고요.
0: 네. 여보세요? 네,
2: 네?
0: 신호가 좀안 좋습니다. 네, 남북이 통한 집이고요.
2: 예,
0: 네.
2: 남북집입니다.
0: 네.
2: 예, 전화번호는
0: 네.
2: 156-0050-9121번입니다.
0: 네. 네. 9121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예,
0: 네,
2: 감사합니다.
0: 참여 고맙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3: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더문 씨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 단칸방을 세워줍니다.
0: 네.
1: 단칸방이 치는 아침 수산시장 신흥광장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거주 가운데 우울한데.
0: 네.
1: 7층 집이 5층이고 면적은 한 20평방 정도 됩니다.
0: 네.
1: 예, 교통도 편리하고 거주 가운데 우울한데.
0: 네.
1: 그리고 중고가전제품들의 액정 편리비, 전자등 세탁기, 냉장고,
0: 네.
1: 냉동고, 한국 국부전기밥솥, 웨이버로, 매치절, 매치와, UNG 등등.
0: 네.
1: 그리고 그 중고 가구들도 있습니다. 옷장, 침대, 화장대.
0: 네.
1: 등등. 저, 작은 것도 있고요.
0: 그 네.
1: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위생실에 물 새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들, 주방 등, 저, 일체가 다 가능합니다.
0: 네.
1: 그 장애인들은 그 무료로 해드립니다.
0: 네.
1: 연계 전화는 요산알.
0: 네.
1: 2443.
0: 네.
1: 8797.
0: 8797번.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2: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촌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요.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0: 1384478 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의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내원 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5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좌우 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이외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위생실과 주방, 네, 물이 새는 곳, 선대기 어려운 것들을 네,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용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를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연 3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 총투표 수는 4만 표를 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및 종합연구 판단을 거쳐 최종 50개의 인터넷 인기 탐방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장백산, 설령 등 4개 단위는 조망 장서류, 연길 목포성 보쌈집 등 13개 단위는 특색 음식류, 연길 골프존 거시안 연변 도시골프장 등 4개 단위는 묘향문화공간류, 도나 륙정산 문화관광구 상륜지 등 3개 단위는 촬영 명소류, 화룡 삼산곡 풍경구 등 2개 단위는 산림 휴양류, 연길 화형회 온천호텔 등 5개 단위는 힐링류, 더문시 량수진 영화촌 백년 느릅나무 등 2개 단위는 정신위로류, 연결시 장인관 등 11개 단위는 문화류, 더문시 국문 통상구 풍경구 등 3개 단위는 변경류, 도나 혀끝의 바레호 야시장 등 3개 단위는 야간 명소류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정서 시나리오와 생활체험에 초점을 맞춰 10가지 류형을 설치했습니다. 연변주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에 맞추고 연길이라는 생활문화관광 브랜드와 깊이 있게 융합하며 문화관광산업을 표층적 관광에서 십니까?
1: 그래, 언제도 세게지.
0: 나 알겠습니다. 새 것인데 사용하지 않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아요?
1: 예, 사발, 사라, 대중소 다 있습니다.
0: 네, 밥사발, 그리고 접시. 네, 또 크고, 있습니까?
1: 접시 크고 작고.
0: 네, 크고 작은 접시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있나요? 그냥 밥사발과 접시입니까?
1: 네, 사발.
0: 네.
1: 그 사발과 사라이.
0: 네, 알겠습니다.
1: 그다음에 술, 아니, 네. 술잔, 유리거푸도 있고.
0: 술잔도 있어요?
1: 네, 유리거푸.
0: 네, 유리거푸. 아, 맞네요. 네,
1: 유리거푸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쥐는 멋있게 술잔이 이제 쪽지 있고 동그란 네. 게 있어 옛날에 있던 거.
0: 아 손잡이가 있어요?
1: 손잡이 넣고 내 네. 나는 혼자 살잖아 쓰지도 않고
0: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연락번호 남겨주세요. 의향 있으신 네, 분들 638. 연락하실 겁니다. 138
1: 4336
0: 네
1: 2475
0: 네 지역은 어디죠?
1: 공원
0: 아 연결시 공원에 위치해 있습니까?
1: 네, 공원입니다. 신신장에 있습니다. 집이.
0: 아 알겠습니다. 공원 맞은편 건물요.
1: 네. 옳습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잘 알겠고요.
1: 광고를 네. 하는 것도 말하기 어떠야 할 수 있다. 그지 지금 몇 달
0: 아
1: 나와서.
0: 괜찮습니다.
1: 저거 처리해야 되지. 저거.
0: 네. 저렴하게 처리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실 거고요. 네. 네. 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네.

제5회 가장 연변 아름다운 곳 발견 인터넷 인기 탐방지 선정 명단에 50개 단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활동이 가동된 이래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과 호응 속에 약 500개의 추천을 접수했습니다. 초심을 통과한 123개의 후보 단위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에는 마른 기침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이를 알레르기 비염이나 감기 때문으로 생각하지만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봄철에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기침이 흔해 위산 역류성 기침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질환 모두 기침을 유발하지만 기침이 생기는 원인과 위치, 동반 증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산 역류성 기침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생기는 만성 기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 목, 후두 쪽으로 올라오면서 인후두나 호흡기를 자극하여 만성 기침, 천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감기나 천식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위산 역류성 기침은 8주 이상 오래가는 마른 기침이 대표 증상입니다. 위산의 역류로 인해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쉰 목소리,

목에 무언가 걸린 이물감 등의 만성 후두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누울 때나 새벽에 기침이 심해지고 신물 올라옴과 가슴 쓰림도 나타나지만 속쓰림 없이 기침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1, 2주 지나면 기침이 점차 허전되거나 콧물과 재채기, 코막힘, 목 따가움 등이 동반된다면 감기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맑은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나 눈 가려움이 나타나고 속쓰림과 쉰 목소리는 없을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후비루의 가능성이 큽니다. 위산 역류성 기침은 위산이 식도와 목을 자극해 생기므로 식후 과식이나 야식 후 술이나 커피, 기름진 음식의 섭취 후 누웠을 때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 감기 후유증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숨참, 쌕쌕거림, 피섞인 가래, 체중 감소, 흉통 등이 있다면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식후 2, 3시간 내 눕지 않기, 야식과 과식, 기름진 음식과 커피, 술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비만을 개선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달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에 달걀 한 알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최대 27% 낮은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섭취 빈도가 낮더라도 달걀을 먹는 로이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감소와 연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 달에 1회 내지 3회 섭취하면 위험이 17%, 주 2회 내지 4회 섭취하면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달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이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포스파티딜 콜린 생성에도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형성과 시냅스 신호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포스파티딜 콜린은 세포막 안정성과 신경 전달 수용체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다만 달걀만 먹는다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구진은 달걀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해야 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건강한 식습관 전체가 중요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이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이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일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방은 5일째 좌우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을 5월 10일까지 진행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 자체는 본 제품을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지 원액은 60각에 70각을 주면서 그게 안부 치료기까지 따라가니까 딱 현금으로 말해도 뭐 한 각에 한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만한 우대 활동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또 우대 활동 이제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해도 그리고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눈병 치료에서는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에다가 본 제품을 12각을 주는데 12각을 무료로 준다는 게 큰 값입니다.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안부 치료기가 따라가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안부 치료기를 써보신 분들은 그

0: 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딱 안경처럼 눈에다 걸고 있게 되면 그게 해면 그 빵이 나오면 해면 그 막 방귀가 나오면서 안주의 침해를 안마해 주게 돼 있거든요. 눈을 지긋하게 감고 있으면 여러 가지 보조로서 세 가지 보조로 나눠서 안마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눈을 손으로 대구면 되기보다 이렇게 하는 안마는 감염도 막아주고 효과가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사지원에 거든, 예, 오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2: 아, 예,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예, 여러 면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거든.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물 겁니다. 예.
2: 예, 예, 이거 써보니까, 나, 예, 턱에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나고, 예,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더구나도 합니다. 맥이 탁 떨어지고, 이러는 게 다, 예. 이런 증서 완전 없어지고 지금 머리가 정신함에 기억력이 참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내 충족한 혈액 공급이 따라가는 것은 매개 기억세포마다 영양 공급을 한 개 기억세포마다 영양이 따라가니까 기억이 잘 되고 젊어지고 신심이 나죠. 예, 예.
2: 예, 그리고 이게 몸 가슴 날이 차오기도 기관질염을 해가지고 기침이 자수하고 뭐가에 칼에서 잘 많이 붓고 이래던 게, 예. 이 증서도 완전히 좋아지신다. 지금은 완전히 무슨 지침도 안 나고 칼에도 완전히 없어지고, 예. 그리고 하나 또 특기 좋은 게 위가, 예. 야, 미축성 위염을 내서 내었는데 한 10년 됩니다. 위염을 내서.
0: 예.
2: 예. 밥도 제대로 그냥 못 먹고, 예. 매운 거, 찬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당당한 거나 이런 거 기본 못 먹었습니다. 소화미냐, 이래서. 이런데 지금은 이거 쓴 다음에 내가 소화 참 잘 되고 뭐 지금은 닦아나간 거 먹어도 이렇고 뭐 내온 거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0: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428가지 영양 활성소에 여기에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18가지 아미노산이 엽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오장육부가 건강해진 이유가 여기에서 충분하게 생기게 되어 있죠.
2: 예, 그리고 이거 쓴 다음에 특히 이게 매뇌가 예,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감기나 뭐이나 이런 거 전혀 아예 합니다.
0: 아, 그럼요. 인삼 로경이 5~6배 효과라는 게 어디에서 이런 효과를 보겠습니까? 인삼 안 썼는데, 로경 안 썼는데, 인삼 쓰자 해도 뭐 그 반응이 무섭고, 로경 쓰자 해도 혈압이 무서워서 못 쓰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그런 효과가 충분하게 체현될 겁니다. 잘 선택됐습니다.
2: 예, 선생님 보니까 이제 뭐 이 원 가격대로 이제 올라간다는데 이 원 가격대로 되기 전에 오늘 내일 60강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하시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게 되어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되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이, 저, 나는 위가 좋지 않습니까? 이거, 싸지 원했으니 내가 쓰고.
1: 네.
3: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0: 아, 예, 그래요?
3: 사람 지금, 저, 예, 내가 이거, 먼저 내가 쓰고 좋으니까 집에서 위에, 위축성 위험인데 위가 자, 전혀 음식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0: 예.
3: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맥이 똑 떨어지지. 근데, 이거 쓰고서, 벌써 두 달 쓰니까네 위가 이게 음식이 안 맛이 오면서 배가죽이 저 배가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나
0: 아 그렇죠 얼리밀지 않고 예. 내리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3: 예, 예. 그래 그 얼리밀 때는 입에서 냄새 나고 그 딱 그래 죽이 냄새 쐬지 그러면 그 배 안에서 그 뱅뱅 돈다면 내려간다만
0: 어 그래 그렇죠 얼리밀 예, 때는 비위가 허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예. 비위를 가강시켜주는 차원이니까 내리밀어 주죠.
3: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저, 문제는, 뭐, 어디는, 저, 너도 딸 썼는데, 오전에 완전히, 이, 저기,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만족 못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장기를 돌려서 장기를 쓰는데, 그러면, 이 명서방은 눈 뒤에 둘 다, 이 뱀에다에 나이가 있으니까, 다 뱀에다가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이 약이, 어쨌든, 다른 약을 효과를 못 봤는데, 여기서 지금 효과가 담아서 얻었다고 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둘서 이거 쓰는 게 영 효과 상당히 좋아서 언제나 약을 계속 이때까지 이렇게 늦게 쓰다 나니까 어쨌든지 오르기 전에 그 이런 약이 많이 수여된다면 우리는
0: 그러면.
3: 그러니까 이,

0: 예, 이번에 또 이런 활동이 좋을 때 계속 잠깐 남아옵니다.
1: 그렇죠.
0: 예, 선생님, 예, 고맙다고 인사 올립니다.
1: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주원에고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이 중풍이 다섯 번 나왔다가.
1: 아유, 중시하셔야겠네.
3: 예, 그런 남이 허리를 받다가 몇 달을 허리를 받다가 아, 허리를 못 받고서 예, 그래다가 처음 계지지 흘리고 손이 떨며 밥도 바로 먹고 머리가 더번하고 예, 건강하지 못하고 감기랑 감기는 때 몸을 놓고 그냥 그저 실수할 때도 만든다고 사진 내고 예, 그러든지 이 사주원하고 다른 약도 아닙니다. 무슨 약을 써도 알지 이 사주원하고 써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머리가 흐리 더번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 잘 됐고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입이 쓰겁고 손이 마대고 손발이 마대던 게 그게 감각이 오고 얼마 좋습니까? 활동 못하던 게 활동 나가고 걸음도 걸고 할까나 정이용 좋습니다. 그리고 민수방 눈이 아예 눈물이 계속 나서 그저 꼼짝 못하던 게 이랬었고 저랬었고 해서 그랬던 게 뒤들의 염치 심하고 그저 사색이 눈알이 깔깔하고 머리가 터지는 거 하던 게 민수방 써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그 사주원액은 이제 며칠 후이면 또 올라간다는데 60가 배달 받았거든요.
1: 예, 이제 5월 11일부터 원값 124원으로 된다는데 지금 99원이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거 뇌경색 후부터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해. 그리고 이제 가슴에 답답하면 시원땀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예. 예, 귀에서도 또 소리 자꾸 나지 이래 들어 약 뭐 많이 얻는데 자주 반복이 오다 내가 사지원에 지금 먹기 시작해서부터 어느 반에 먹으니까 좀 혈압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일정사에 많이 났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 식은땀 나면 좀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그게 콤파치 원기 부족으로서 인시 지루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던 게 이 제품이 인삼독행이 다수의 스프레이 효과니까 식은땀 안 나고 잠이 잘 오고 그럴 수밖에요. 예.
4: 예, 그래 이 약에 원액이 되는데 먹기 좋고 또 특히 흡수 빠르고 나는 이거 아 정말 오전에 먹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뭐라 합시다. 우리 동생 좀 이거 자주 이거 땡하는 일을 하는데 아, 눈이 깔깔하고 자주 피지고 자주 저 혼나 바르면 눈물 영 자주 나옵니다.
1: 그렇죠.
4: 이래 놓으니까 약들 마시는데 효과가 개별 뭐 자주 반복이 와서 내가 그래 이거 냉세바이 주고 효과 좋은데 이거 써보라고 선생님과 물어봐달라고 그랬습니다.
1: 예, 그 땡한 하는 사람들이 눈에는 큰 자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한해야 되지 용접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게 되면 눈이 어느 정도에 가서는 큰일 납니다. 눈이 희뚝 번져지거나 모든 눈 안구구 18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데 그래서 대한하는 사람들은 제가 인정하는데는 거의 조건 부호가 없을 정도로서 명사방을 쓰는 게
3: 약이 정말 확실히 좋습니다.
1: 예.
3: 예전 선생님이 한 가지 좀 자문하기
1: 예.
3: 나 지금 저기 피부병 약을 먹는데 아침과 저녁에 이 사지원에 먹는데 하루에 세 번 먹어서는 안 됩니다.
1: 됩니다. 얼마나 더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루에 세 번 드시면 이거 먼저 드시고 피부병 약은 병약이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3: 오기고 이 점심에도 먹어도 됩니까?
1: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예.
3: 예. 예. 난 지금 두 번 그냥 먹는데 약은 정말 남을 데 없습니다.
1: 남을 데 없습니다.
3: 한, 예. 예. 반의 하나도 없지.
1: 장수 제품.
3: 그러니까 머리, 예, 머리 정신 하는 것 같이. 야, 정말 약이 좋습니다.
1: 예.
3: 나는, 그래도 당연히도 왜 그 정신 만기로 병원이나 막 쉽게 갔댔는데, 올해는 이 약을 먹으니까 아침에 그렇게 해놓으면 정신 상태가 기분이 좋습니다.
1: 어, 실려간 적이 없죠, 병원에. 금년에는.
3: 예, 올해는 하나도 그런
1: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이제 1년 견지하는 예. 사이에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 예.
3: 예, 약이 좀.
1: 그렇죠. 예, 예. 열심히 쓰세요.
3: 어떻게 먹을?
1: 예, 10전에 그저 한 대씩 빨아들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전에 빨아들이세요. 예.

0: 그래, 그 양치질 하세요.
1: 네, 선생님께 그거 어이씨 가루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먹습니까?
0: 아, 어이씨 가루는 그 중간이 아침과 점심 네. 그 중간이 그 양을 따라 한 술씩 따서 물에다 풀어서 이렇게 드세요. 예, 여기 셀레늄이 네.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미량원소 셀레늄이라는 게 우리 모든 대사 평형을 유지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예. 점심 네. 아침과 자.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이 어간에 한 번씩 풀어드세요.
1: 예. 하루에 한 번입니다. 예.
0: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됩니다. 두 번 드셔도 됩니다. 예. 예, 예.
1: 야, 약이 있어서 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1: 나무 길을 때 없습니다.
0: 아,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예 그런 428가지 아, 영양 활성소 예, 예. 그렇게 하세요.
1: 예, 선생님 말씀하는 것과 정말 똑같습니다.
0: 아, 그럼요.
1: 좋습니다.
0: 예.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은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가시나무에서 자란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는데 이것도 역시 모래밭에서 자랐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그 나무 자체가 모세근이 너무 많아서 수토리오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봐서는 인삼이 모세근이 많은 것처럼 이것도 모세근이 많게 되어 있으니까 땅 속에 좋은 영양을 충분하게 흡수해서 자신의 이 나무 자체의 DNA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열매는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쭉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이번에 특히 우대 활동이 하나는 이번에 사지 원액은 60가게 70가게 그리고 원값 99원으로 5월 10일까지 그리고 안부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은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공장 측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 드시기 쉽고 명세반 눈빛 치료는 식후에 드시고 식전에 사지 원액을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눈에 정신이 나고 그리고 삼고가 해결받고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부드러운 바람에 섞인 꽃내음이 창가를 기웃거리는 참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길을 걷다 발걸음을 멈추고 아주 사소한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나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이름 모를 들꽃이나 해질녘 노을이 베란다 깊숙이 그려놓은 긴 그림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그 장면들이 유독 선명하게 다가오는 날이 있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쉼표를 선물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줄 음악과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족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김춘식의 수필, 헌책방 거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책을 좋아해서인지 나에겐 헌책을 찾아 시장 골목을 누비며 거니는 습관이 있다. 예전에는 일요일마다 시장거리를 골목골목 누비며 헌책방이나 헌책을 파는 로천 매대를 찾아다녔다. 퇴직 즈음에 내가 살고 있던 상지 시내에는 일요일마다 장터가 섰는데 이 골목 저 골목에 방수포를 깐 바닥에 헌책들을 늘여놓고 파는 헌책 보따리 장수와 헌책들을 한 트럭씩 날라와 로천 매대에서 파는 로좀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곳의 책은 값이 퍼구나 싼 데다가 이미 절판돼 구하기 힘든 오래된 책들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보물고와 같았다. 원가가 20원, 30원씩 하는 책들을 이런 곳에서는 5원에 한 권, 15원에 세 권을 살 수 있었다. 내가 자주 다니는 헌책방은 2016년만 해도 손때 묻은 책이 가득했다. 책의 종류도 많거니와 일반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책들이 가득해 헌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다. 돋보기를 끼고 책장 가득 빼곡한 책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백발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만화책을 고르고 또 젊은 애 엄마들도 있고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삼아 이 거리를 찾아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근 직장인들도 있었다.

손님들은 이 책방 저 책방에서 책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고 그 중엔 독서 삼매경에 빠진 이들도 보였다. 여기에서는 책 고르는 재미와 기쁨을 보너스로 얻을 수 있다. 이 책 저 책을 매만지며 고르고 고르던 끝에 원하던 책을 싼 가격에 구입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이 헌책방 거리에서는 수시로 볼 수 있었다. 여기에는 눈에 띄게 색바랜 고서도 많았는데 100여 년 전 출간된 시집 등 진귀한 고서들과 출판사가 문을 닫아 절판된 책도 대량 확보해두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희귀본이나 값진 고서가 때때로 흘러나와 책 수집가들도 많이 모여든다고 한다. 아무튼 헌책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책을 찾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한 번 다녀간 헌책방이 생각나는 날이 가끔 있다. 큰 건물 지하에 있는 기업형 중고서점 말고 길 걷다 만나는 허름한 헌책방.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고 책 먼지가 폴폴 날리는 그런 헌책방 말이다. 대형 서점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서점들이 책 유통을 독점하고 있지만 헌책방만이 뿜어낼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가치가 내 발길을 잡아 끌고는 한다. 지난주 토요일 아내와 함께

실제로 그 헌책방을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말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6년 만에 다시 찾은 그날따라 포근했던 바람이 갑작스레 매서워졌다.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에도 그 헌책방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서점 안쪽엔 빽빽이 책들이 꽂혀있고 미처 자리잡지 못한 책들은 바닥에 쌓여있었다. 매장 안은 두 사람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기에도 좁아 보였다. 그래도 어느 헌책방이나 어김없이 두 사람은 봄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책더미를 살펴보는 사람들. 원하는 책을 바로 찾기는 힘들지만 차분히 책장을 훑다 보면 반드시 보고 싶은 책이 발견되곤 한다. 나는 그날도 마음에 드는 책 두 권을 사들고 기분 좋게 자리를 떴다.

내가 자주 다니는 또 다른 헌책방은 규모도 크고 인터넷 중고서점에서 구하지 못하는 책도 간혹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몇 해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는 오래되고 낡은 책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씩 깨끗하고 좋은 책이 눈에 띄기도 해서 자주 이용하는 책방이다. 가격도 착해서 나는 그날 책 10권을 골라서 샀다. 대형 서점의 가격에 비하면 책을 공짜로 얻은 셈이라 여간 기쁘지 않았다. 내가 두 번

네, 계속해서 김춘식의 수필, 헌책방 거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보내드립니다. 내가 즐겨 찾는 헌책방은 또 한 곳이 있다. 지난해 6월 말의 어느 토요일, 그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 책방에서 헌책 축제를 한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말이 축제이지 생각밖에도 내가 처음 접한 이미지는 기대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썰렁함이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웬만한 그 책방은 헌책방 골목으로 대변될 만큼 유명했다. 한때는 40여 곳의 책방들이 이 일대 거리를 꽉 채우기도 했다지만 지금은 달랑 대여섯 곳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축제 날이라 그런지 몇 안 되는 책방에 그래도 고객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다. 서점 입구 주위엔 손때 묻은 헌책들이 여기저기 쌓여있고 서점 안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대형 서점만큼은 아니지만 분야별로 헌책들을 분류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헌책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작은 공간에 오밀조밀 놓인 빛 바랜 책들이 주는 느낌이 따뜻했고 여기저기 남다른 헌책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손님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이 빽빽하게 채워진 좁은 통로에 서서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보물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한 책들, 나무 사다리, 그리고 세월 묻은 옛날 책 냄새 한가득한 책방들.

헌책방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 썼던 책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이다. 헌책방에서는 오래된 책이 주는 편안함과 세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이 책방, 저 책방에 마음에 드는 책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도 나는 욕심을 다잡고 책을 세 권만 샀다. 나는 헌책방에 갈 때 특정된 책을 마음에 두기보다 그저 오늘은 무슨 책이 있을까 하는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갈 때가 많다. 그런데 책장을 훑어보다 어떤 책이 문득 나를 끌어당기면 그 책을 산다. 가끔은 특정된 책을 목표로 삼아 헌책방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그것은 내가 찾는 책이 서점에서는 팔지 않는 절판된 책이기 때문이다. 나는 헌책방 동네 책방에 가는 걸 좋아한다. 구매할 책이 없더라도 심심하면 책방에 들러 눈에 띄는 책을 펼쳐보다 괜찮은 게 눈에 띄면 사고 그러지 않으면 별 수확 없이 책방을 나온다. 목적 없이 찾은 책방인데도 책을 구매하지 않으면 마음에 걸린다. 책방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게 된다. 뭘 찾는지 모르면서도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스스로도 이상하다. 어지럽게 쌓인 책더미 속에서 골동품 같은 책을 싸게 만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헌책방이 주는 선물이다.

네, 김춘식의 수필 헌책방 거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이 글은 디지털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는 아날로그 행복에 대한 따뜻한 기록이자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감성에 대한 섬세한 공감을 그린 수필입니다. 휴대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접하는 시대, 종이책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건 그만큼 독서가 우리의 삶에 사고하는 시간과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수필을 읽고 나니 저도 모르게 가까운 헌책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네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0: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몸의 변화도 더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네,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10곽 사시면 9곽을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는 8곽 사시면 7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오이시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내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투골테 제품 자체는 5월 10일까지 진행하는 특수 우대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이 특수 우대활동을 잘 활용하시겠다며 병치료에 있어서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제품 자체는 이왕에 비해서 특수한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로 놓고 말하겠다면

0: 적게 쏴도 퍼센트를 더 많이 주거나 이전에는 우리 백자방 구박액을 20각을 쏴면 20각을 줬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의 득점은 20각을 쏴면 25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각에 398을 하는 거 먼저번에 우대활동에 비해서 5각이나 더 주게 돼 있으니까 2000원에치 무료로 더 차려지는 셈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먼저번에 우대활동은 15각에 15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5각에 20각을 드립니다. 그러게 되면 한 각에 490원에 해당하는 걸 5각을 더 드리게 돼 있으니까 5각을 더 드리게 되면 역시 뭐 2,500원에치 더 무료로 차려지는 셈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지나간다면 확실하게 이용할 만한 이런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55번을 이용하시게 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두 가지 백입니다. 하나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쭉 내려오면서 알려진 좋은 우수한 처방에 속하면서 두 번째는 100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제하수어, 인양화, 황진,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황정이라 성분 자체, 황진이라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우수한 백초의 왕으로 불리는 바이초츠성으로 불리는 우수한 성분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투골테스는 한 잔다.
0: 아, 그래요?
2: 예,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신심이 없어가지고 얼마 아이스 앞에다 말입니다. 자관 쏘고.
0: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2: 예. 근데 써봤는데 진짜 이게 무릎 피고 허리군에 한 20년 전에 이 교통사고 당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 한 100날을 이러도 못 났댔습니다.
0: 그래요. 중에는 낫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신심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진짜 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 약 많이 썼는데 효과 크게 못 봤는데 이 약을 지금 많이 효과 보고 있다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 활동도 좋지 해가지고 좀 더 배달 받자고 10일까지 활동합니까?
0: 10일까지 우대 활동입니다.
2: 10일이란 게 걔가 내일이 머리 긁힌 거예요.
0: 예, 며칠 없죠. 2, 3일, 한 3일 있죠.
2: 예, 예. 그래서 저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501-7755번이
0: 그럼요. 맞습니다.
2: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예, 전화
0: 연결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그 저희 조카가 예, 그 저기 뭔가 한국에 가서 일하다가 손이 떨리고 발이 다리 떨리고 예, 머리도 제 머리를 떨고 해서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박혔는데 이라더랍니다. 예.
0: 아, 예, 예.
3: 일하다가 못하고 저 집으로 왔는데 오늘 가보니까 예,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수절지를 발을 못해가지고 손 이불로 가기 바쁘더라만다.
0: 그렇죠. 그 흔들다 나니까.
3: 예. 예, 예. 그리고 예, 걸른 게 앞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저리 애기구름 하고 예, 그 다음에 뒷구름질만 하면 물 안고 예, 이렇게 고생하더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서 가보니까 또, 영 괜찮아 좋습니다. 자기 절로 식사도 하고, 이렇게 걸른 것도 좀 나사지고, 허리도 좀 펴지고 예. 예. 그래서 무엇을 썼는가 하니까 백사방 예?
0: 백사방 구박액 썼다는 겁니다. 예, 예. 나이 얼마나 됐습니까? 나이 어느 수입니까?
3: 60대입니다.
0: 60대면 예, 이 제품이 예. 너무 잘 어울리 효과를 빨리 보게 돼 있을 겁니다. 예.
3: 예, 그러면서 지금 활동한다더라 말입니다. 예.
0: 예,
3: 예 그렇죠. 자기 배달 받아왔다고 말하더라 말인데 예. 근데 제가 지금 예, 그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0: 예.
3: 그 허리에 골절증색도 있고 여자만 토수도 있고 예. 그것도 있는데 요즘에 들어가서 이 무릎 하기를 용하이 아프단 말입니다.
0: 예.
3: 예, 많이 무리했었는지 그래가지고 이래 붓기고 예, 뻣뻣하고 기리지 못합니다. 발을 걸지 못하고 행동용 불편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지금 내 이 약, 여기서 지금 무슨 약이 좋은 게 있으면 좀 추천받아서 쓸까 하네, 이랍니다. 이번에 활동.

0: 나올 때.
1: 예. 잘 모르셨는데요. 제가 준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데서는 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아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전문 관절 전문 치료 제품 투골테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0: 네, 예, 투골테.
1: 투골테를 쓰게 되면 이거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흑개미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조합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게 효과성은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물론 흑개미가 관절 치료에서는 특수한 이런 성분에 속하는 그것도 있지만 해도 이번에 또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는 구복과 외용약이 결합된 이 두골테란 제품이 나갑니다.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쓰시고 너무 좋은 효과를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는 거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쏙 전에 젊었을 때 뭐 차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백날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게 이 제품을 드시고 후에 다시 재활해서 바깥 출입이 힘들어지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지금 바깥 출입도 하게 되어 있고 아주 정상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회복되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란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쓰면 침투된다는 골격이란 골, 테란 건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이런 브랜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혹시 돈 낭비를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의심할 바가 없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여러 가지 관절 치료 제품을 이전에 접촉해 본 적이 있었지만 해도 이처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0: 예, 그러면 그 배달 전화번호를 알려주겠습니까?
1: 예, 적으세요.
2: 예. 501-7755번입니다.
0: 501-7755번이.
1: 그럼요, 맞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난 두고 대로 쓰는 환자인데 이하고 쓰니 석 달에서 한 개로 썼는데 약이 용 좋습니다. 그 바른 약도 어째 그 좋습니까, 선생님?
1: 그렇죠.
3: 예, 예, 바른 약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이 약이란 게 바른 바삭고라 붙이고 무슨 바로가 뭐 냄새나고.
1: 바삭고 바, 냄새나고 바삭고 반응이 생기고 피부가 불어나고 예, 가렵고, 예, 그래지죠.
3: 근데 이번 옷은 예, 속다를 거에서 옷은 너무 바르는데 예, 피부가 손상받고 예, 자꾸 소염된다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3: 피부가 돼서 불어난 그런 게 발목이, 발목이 여기다 불어, 손가락도 이렇게.
1: 붓이 생겼죠.
3: 예. 예, 그런 데 발라도 거기에 좀 나르네 나면서, 예. 약은 어쨌든 냄새도 없고, 발음용도 없고, 또 먹고 바르고 할까요? 거기에 가는 마사지 한 1, 2분씩이나 계속 문댄다 말입니다. 손가락.
1: 그래라 했습니다. 예, 예.
3: 예, 그래가나 용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뭔가 나의 흐린 나름의 배는 손가락이 무겁고 무거운 감이나 부지상감이나 저녁에 그래도 약간 한 번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바르면 거기다 손가락이 또 나르네 나고 피기 폐딱구지 땅이 용 좋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그래도 꽉꽉한 게 그래도 해결성이 무거운 짐은 자꾸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잖아 야 어찌 그래도 그때 애한테 자꾸 마사진다만 이게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그게 관절마디가 쉽게 폐딱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관절 치료에서는 큰 효과입니다. 보통 예. 관절이 아프게 되면 경락이 수통되지만 뻣뻣하게 부어난 것도 문제지만 부어나지 않아도 폈다 가닿다가 힘들어지는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바르고 하기다 그런 문제는 어느 때 그랬는가 쉽게 해결될 겁니다.
3: 예, 그리고 또 이 위를 작아요. 왜 또 도구났다 국가 그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래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예, 이때가 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은 내 들어온
1: 처음 접촉입니다. 예.
3: 예, 들어온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처음이니. 예.
1: 그렇죠.
3: 그런데 그거 이렇게, 예, 그거 강의하시면 그 소리 듣고서 내 쓰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게 좀 관절이 이게 정말 최고야 같습니다. 내 써보니까나.
1: 그렇습니다.
3: 반복이, 반복이하고 이 뭡니까. 이게 바깥에 배기 조금 불어나 컸다만 굉장히 예. 다 줄어들었습니다.
1: 그렇죠. 그게 부주의 생각이
3: 그런데 아프지는 그게 아는데 부지사지면 그럴 거예요.
1: 그렇죠.
3: 불어나. 예. 예. 근데 그 부지산 게 없어질까요? 가벼워졌습니다.
1: 아, 반복이. 맞습니다.
3: 예, 예. 거기에 크게 그렇게 그저 무슨 아프지 않으니까 그저 그대미라 그저 그래 나왔더만 그래도 그게 부지사가 바른 게 곧 큰데 애들 곧 때까지 이뤘습니다. 한 서너 번 바르니까.
1: 그렇죠.
3: 예. 예, 예. 그래 이번 우리 학동에 며칠 전에 이 두골테 싸서 그랬다.
1: 이 두골테는 일단 예. 사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0: 관절이 편리해야 운동하기 편리하고 그렇죠. 운동해야만이 장수를 보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그렇죠. 예.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열심히 예. 그 전화번호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0: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백가방 900은 한 넉 달 넘게 썼습니다.
0: 아, 좋은 제품이죠.
3: 예. 예, 지금 이 런언에 와가지고 예, 이러한 약들을 나도 뭐 몇 번 써봤는데 예, 이처럼 효과를 잘 못 봤습니다. 이번에 이거 갖다 쓰기 얼마나 지금 효과 빠르고 효과 좋은지 항상 예, 귀에서 전기소리 자꾸만 나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예, 머리가 어지러워 무겁고 하는 게 이 정서에 벌써 한 반 달 먹을 가능성이 잘 없을 거예요.
0: 아, 그렇죠.
3: 예, 예, 효과,
0: 예.
3: 효과 받을 때다 했어요.
0: 예. 예.
3: 그리고 뭘 좀 도와주는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내 전력선 비달해서요, 어제는, 야, 이것도 한 10년 넘어 됩니다, 내 이게.
0: 예.
3: 밤에 미네 못 합니다. 이게 밤에 섬에 6번, 7번씩 보다는 한번 다시, 제대로 다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어제는 완전 섬에는 밤에 한번 왔다고 봅니다, 저는.
0: 예, 그게 큰 문제가 해결받은 겁니다. 보통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잇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심장 공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접 불편한 거는 콩팥질 문제가 있으니까 콩팥질 관리하는 골격이라든지 그리고 소변이라든지 귀 여러 가지 영향받을 수 있는데 황차 이 제품 자체가 전면적으로서 콩팥질 관리하고 간을 관리하고 이러니까 전면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예.
3: 예, 확실히 이 약속을 하는데 옛날에 한 거 뭐입니까? 이 전도선 비틀라에서 저기 전략하이고 뭐 이런 거 달고 있었어요.
0: 그랬겠죠.
3: 예. 그런데 아무, 그 당시도 이제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냥.
0: 전국적으로는 해결 못 받는 거죠. 임시 달래는 방법이죠. 예.
3: 예. 지금 이거 쓴다면은 소변도 시원히 잘 나가고, 예. 그리고 완전히 소변 냄새 안 나는 것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3: 예. 그리고 하나냐 특히 이게 좋아진 거는 이 머리가 예. 아예 빠지고 항진했는데 지금 머리가 빠지지 않고 예, 흰 머리가 많은데 지금 흰, 검은 머리가 지금 밑으로부터 지금 많이 나옵니다.
0: 아 그렇죠. 여기에 제하소란 성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심 있게 여기에 공능 주체의 그런 점이 제기된 겁니다.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이 나가 예 조금만 걸음 숨이 차고 이 다리가 맥이 똑 떨리고 하는 게 지금 예, 이게 지금 나가서 한 8시간씩 걸어다녀도 다리 메고 문제를 모르고 이 다리가부터 힘이 많이 옵니다. 이게.
0: 아, 그럼요. 예.
3: 예. 그런데 이번에 야, 이 양 써보고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좀 꾸준히 오래 쓰려고 해. 이번에 또 활동이라는 게 영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 20가게, 25가게 들이죠. 예?
0: 아, 그렇죠. 이전에는 20가게, 20가게 주면 많이 줬는데 이번에 25가구 더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간만 해도 얼마입니까? 4,5인씩 2,000원이지 더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3: 예, 그래 선생님 오늘 저게 배달대 받겠습니다 선생님.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백가방 구복해서 썼는데, 아, 이 약이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백근에서의, 그래서 다리에서 한 근을 거래 빼낸 약이 돼 그러는지.
0: 농축에서 만들었으니까.
4: 예, 먹기와 용, 그래서 저녁에, 그래서 살림시에 한번 먹으면, 온 한날에 약을 두세 번 먹는 것보다 효과 더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4: 먹기 편리하고.
0: 맞습니다. 말씀한 예. 게 딱 맞습니다.
4: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이게 나는 자꾸 맥였고, 오고 가는 감기도 아예 빼놓고, 뭐가 자꾸 말라서 예, 아, 그래도 예, 머리맡에 떠놓고, 수건을 제쳐놓고, 이래도 효과 없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목이 마르는 것도 이렇고, 화폐미 좀 날까 하는 것도, 그것도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또 혈압조절도 잘 될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예, 골이 무겁던 게, 골이 힘하던 게 정신이 난다.
0: 그렇죠.
4: 그리고 이게 예, 또 그런, 콩팥도 잘 도와준다.
0: 콩팥과 간을 도와주는 데는 기본입니다. 비장 비위를 예. 도와주고 허우깨똥을 도와주고 전면적으로서 노년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 제품에서 기본 해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섭외 잤던 것도 어전에 딱 그저 한날 밤에 한 번밖에 안 해볼까.

0: 딱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깨고 잠이 잘 오고, 예. 맥이 나고, 이게, 아, 그 전에 하루팀 올라가자면 용맥이 없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루팀, 이거 짓고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서 올라와도, 걘 제 구조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기를 돋아준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밥도 맛있고, 예. 맥이 나고. 아, 여러 방면으로서, 예, 한 가지 약을 썼는데, 우리 늙음하게 거서 여러 가지 질병 고루고루 따라다니며 치료해줘서 정말 좋습니다. 걔 이분이 우리 할도영 돌 때, 네, 그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겐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번 이 백자방구방에 그 많은 분들이 일단 견제에서 봉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이번에 그 닷새 동안 휴식하는 동안에도 매일 얼마나 개별적인 전화를 많이 받는 이 휴식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약 힘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세요.
0: 예, 배달 받으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3: 저는, 예, 어제는 6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머리가 흩어분하고, 이발 쓰겄고, 맥었고, 맨하네, 예. 어제, 나무도 크게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맥었고, 그것도 소화가 아이 되고, 예, 혈압 조절이 바로 아이 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약은 약 개를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예, 백자방 썼는데, 아이, 먹기도 편리하고, 한번 먹으면, 예, 그저 반 시간 두고, 그래, 먹으면, 어느 간에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소변도 그렇게 잤던 게, 소변도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던 게, 얼마 전도 정신 나고, 맹이 나고, 밥을 잘 먹고,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예, 힘이 나고.
1: 그래요.
3: 거기다가, 예, 네, 투골팩까지 한 대 썼습니다.
1: 예.
3: 전후에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1: 아.
3: 그 사자기
1: 그렇죠.
3: 경추, 발목까지 다 아파서 발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러던 차에 정말 붙이는 고약, 첨약의 친구는 얼마 했겠어. 그런,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백, 그런 저 투골팩은 그래서 처음에는 얘 믿고서 한 다섯 각 싸서 그저 발라보느라고, 그래, 달라봤는데, 예, 아, 처음에 바르고 먹고 한 게, 오, 인사, 감각이 알던 사람 같이 한다.
1: 그렇죠. 특수합니다.
3: 예,
1: 이 제품이.
3: 나고,
1: 제가 접수해봐도 특수 제품입니다. 예.
3: 그랬거나, 얼마 좋겠습니까? 걷지도 못하던 게 걷고, 그리고 마사지를 할까나, 시원하고, 몸이 헷갈지고 합디다.
1: 그렇죠.
3: 그래, 이래 좋아질 적에 활동이도 이런 활동이 드물쟁까. 약이
1: 그렇죠.
3: 약을 더 주는 게 없쟁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래, 이 활동에 참석하려고 그런다.
1: 예, 이번 이 활동에 참석해서 5월 10일까지 하니까 절대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3: 필요지.
1: 겁니다.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복방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흑개미를 위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줘야만이 관절통이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거기다 붙이고 고약을 붙이고 임시 지통약을 드시고 하는 것은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막힌 걸 풀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임시 지통의 역할을 하는데 불과한 제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임시 아프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진행하지만 해도 이 완전히 흑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이 성분 조합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경락을 수통시켜줘서 부중을 빼주고 풍한습을 몰아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혈압을 온정시키는 차원에서 모든 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근본에서 치료해주는 관절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대. 이 제품의 특점 자체는 그 특수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속으로부터 겉으로 구멍약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래서 병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통통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풍한습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경락이 잘 수통되어야 됐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부중이 생겨서 손가락 마디를 이렇게 손을 꼭 주먹을 쥐기 힘들어지고 다리를 굽히기 힘들어지고 발목을 움직이자 하면 돌리자 하게 되면 돌려지지 않고 뻣뻣해나고 모두 내가 알게 모르게 관절 마디마다 부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은 곧 부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락이 잘 수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한 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어디 탁 맞추게 되면 벌겋게 입은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하지 않고 거기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절통의 기본 문제 가운데서는 경락이 잘 수통되지 않아서 관절통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심지어 발뒤축 골가시 산후풍 그리고 어려운 통풍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도 모두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장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꿈과 용기, 끈기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손 씻기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하은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별이 반짝이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비단 짜는 누나들을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꿈을 향해서 날아가는 작은 병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장에 작은 병아리 토리가 살았어요. 토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높이 날아보고 싶다고 꿈꿨죠.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병아리는 날 수 없어 라며 토리의 꿈을 비웃었어요. 그래도 토리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날개짓을 연습했어요. 넘어지고 힘들어도 나는 꼭 할 수 있어 라고 다짐하며 계속해서 연습했죠. 어느 날 바람이 불 때 토리는 힘껏 날개짓을 했고 조금씩 떠오르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높이는 날지 못했지만 직접 날개짓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뻤죠. 그렇게 토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꿈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네, 정말 용기 넘치는 이야기죠. 누구나 소중한 꿈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그 꿈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꿈 많은 시절을 들려드립니다.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손 씻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친구들, 우리 손은 모르는 사이에 세균이 가득 붙어 있는데요. 장난감을 만지고 계단 손잡이를 잡고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모든 순간 세균이 붙게 된답니다. 첫째, 올바르게 손을 씻으면 감기, 배앓이, 피부병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온 뒤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둘째, 손 씻기는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꼼꼼히 해야 효과가 있는데요. 손가락 사이, 손톱 및 손목까지 빠짐없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손을 깨끗이 씻으면 혼자서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병을 옮기지 않게 해주는 배려랍니다. 친구들,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꼭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키워야 한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식사 전에 꼭 해야 하고 또 세균을 없애주는 이 습관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세수하고 목욕하고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식사 전에 꼭 해야 하고 세균을 없애주는 습관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하준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하준이에요. 숙제를 자주 깜빡 잊어버려서 선생님께 혼나서 속상해요. 기억력이 나빠서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잘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하준 친구. 작은 일들을 깜빡하고 걱정하는 마음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정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별이 언니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숙제를 적는 작은 수첩을 만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바로 적어두면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숙제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완성한 숙제는 수첩에서 하나씩 지워가며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혼자서 잘 안 된다면 엄마, 아빠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습관을 만들면 점차 잊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준 친구,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별이 언니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동요 하늘나라 밤공부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데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예요. 친구들, 밤하늘의 별은 왜서 반짝거릴까요? 사실 별 자체는 계속 빛을 내고 있을 뿐

스스로 깜빡이지 않습니다. 별빛이 지구에 오는 동안 공기층을 지나게 되는데 공기는 따뜻하고 차가운 것이 섞여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구부러지고 흔들려 보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또한 별은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데요.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것이랍니다. 만약 달처럼 가까이 있다면 훨씬 크고 밝게 보일 거예요. 꼬마 탐정 친구들, 맑은 밤에 하늘을 보면서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아기 별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0: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갱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균경은 공정하게 마작패를 뽑아 방을 정하기로 제안했다. 그는 홍중 투장과 백판 투장을 준비하고 뽑은 패는 절대 후회할 수 없다고 규칙을 정했다. 강청재가 먼저 패를 뽑아 홍중을 내놓고 왕아씨는 조마조마하여 패를 뽑아 백판을 내놓았다. 매서는 긴장하며 패를 뽑고 손으로 꼼꼼히 문지른 뒤 천천히 뒤집는데 그 패 역시 백판이었다. 결국 매서와 왕아씨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처음 기대했던 긴장감은 모두 사라지고 게임판은 조용해졌다. 네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아씨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내일 아침 일찍 상해로 돌아가자고 결정했다.

각자 정해진 방으로 돌아갔다. 이웃방에 놓인 오래되고 낡은 큰 침대 옆에서는 왕아씨와 매서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왕아씨는 이번 시골 여행에 아버가 함께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아버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다. 아버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언제나 배려 깊다는 것이다. 매서는 끝까지 말없이 듣고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자기 생각으로는 강 총재가 훨씬 더 품격 있고 멋져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매서의 말에 놀란 듯 그를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매서는 조심스럽게 강 총재와 아내 사이가 괜찮은 사이인지 물어봤다. 왕아 씨는 강 총재 아내가 정말 미인이고 성격도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정말 잘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매서의 의견을 물어봤다. 매서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정말 마음이 깊고 세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사업할 때도 자신이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잡아주고 일어나려고 하면 외투를 입혀주는 등 정말

배려가 가득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매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런 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친절일 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보도 그냥 평범한 상인이고 평범한 상의 남자라면서 비교하면 강청재가 훨씬 더 진심으로 친절하고 쉬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중 창문 틈과 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온다. 둘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속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밤을 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틀 후에 네 사람은 다시 상해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짧았던 시골 여행은 아쉽게도 끝나게 되었다. 이야기는 할머니와 배채로 넘어간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빗으로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배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배채가 다시 물어보자 할머니는 외할머니 꿈을 꾸었다고 털어놓았다.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갑자기 급해지고 가래가 목에 막혀 뱉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지금 당장 돌아가 그의 외할머니의 무덤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배채는 할머니의 슬픈 기분을 달래고 주위를 돌리기 위해 피난 왔을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채는 령기하게도 할머니가 좋아하던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거절했다. 배채는 억지로 누워있으려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 손에 명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그 카드를 뽑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외치며 베개 밑에 숨겨버렸다. 그때 아버는 형에게서 향강 풍경엽서 한 더미를 받는다. 형은 편지에서 이 명함을 명절 카드로 친구들에게 보내면 좋겠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몇 장 골라보라고 하고 허생은 두 장을 요청했다. 허생은 고른 두 장의 명함 중 한 장은 이웃 주화 자매에게 보내고 다른 한 장은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림이 그려진 엽서를 소모에게 보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는 글을 남겼다. 아버는 할아버지에게 한 장, 성 선생님에게 한 장, 그리고 수간 자매에게도 한 장의 엽서를 써서 보냈다. 배채가 엽서를 수간에게 전달해주고 돌아올 때 영화 설명서 몇 장을 가지고 왔다. 그 시절에는 모든 영화에 설명서가 무료로 배포되었고 이는 오늘날 연극이나 공연에서 받는 프로그램과 같았다. 배채의 부모님은 10여 년 동안 영화 설명서를 모아왔는데 아버가 본 바로는 큰 상자 여러 개에 가득 차 있을 정도로 량이 매우 많았다. 배채는 부모님이 대광명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중학교 동창이며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연애를 했다고 덧붙였다. 배치는 아버지가 옆에 앉은 어머니의 영화 설명서를 빌리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영화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러 온 것처럼 눈빛을 주고받았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때 상해의 젊은이들은 영화 속 인물을 따라 하는 것이 큰 유행이었다. 남자들은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버, 프랑스 배우 장 라필립, 미국 배우 그레고리 페크를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등불 소매가 달린 흰 셔츠를 입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여자들은 오드리 헵번 스타일로 머리를 펌하고 눈썹을 다듬고 밝은색의 7부 바지나 9부 바지에 신발을 신는 것이 유행했다. 수간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은 수간의 집에 모여 레코드를 듣고 춤을 추고 자주 국회 극장에 가서 왕자 복수기, 백만 파운드, 로마의 휴일 등의 유명 영화들을 관람했다. 밤 공연이 끝난 십자로는 마치 하나의 무대처럼 변했고 젊은이들은 3355 모여 영화표를 사고 팔며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즐겼다. 수가는 영화 속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영화가 가진 마법 같은 매력에 대해 아버에게 털어놓았다. 아버는 수간이 그렇게 자주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수간은 그저 웃기만 했다. 당시 시중에는 빨간 신발, 백지, 흰 밤, 자전거 훔치는 사람 등의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빨강과 검정 영화표를 구하려면 밤새도록 줄을 서야 했다. 영화표는 한 사람당 두 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고 줄은 아주 길게 이어졌다. 아버와 배체의 아버지도 줄을 섰고 아버의 사촌 형제와 수간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와서 기다렸다. 사촌형은 당시 아주 희귀했던 미니 반도체 라디오를 들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명로 화원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이어진 록색 잎사귀 담벼락은 1959년에 개봉한 상해 코미디 영화 오늘은 휴일의 마지막 장면 촬영지다. 이 영화는 착한 경찰이 연인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놓치지만 결국 훌륭한 인품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 행복하게 이어지는 이야기다. 아버는 그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리며 잠시 옛 추억에 잠기게 되었다.

아래층에서 고문역 소리가 들려오자 아보는 추억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아보의 어머니는 거실 큰 소파에 앉아 양말을 짜고 있고 옆에는 청춘의 노래라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밖에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우산을 수리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래층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아보의 어머니는 책을 읽다가 사랑의 고민이라는 문장을 보고 아보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보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고요한 집안에는 양말을 짜는 바늘끼리 부딪히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아버는 책의 내용을 방언으로 읽는 소리가 점점 싫어져서

결국 책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상의 사람들은 사랑해요 라는 말을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해서 보통 좋아해 라는 간단한 말로 대체했다. 아버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어머니의 여동생을 만났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며 손에는 꾸러미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제 리발소 이야기로 넘어간다. 우편 배달부가 호생이 보낸 엽서를 배달해 오고 리발소 이사장은 향앙 사진이 찍힌 엽서를 거울 앞에 꽂아놓고 마치 향앙과 직접 연락이 있는 것처럼 자랑했다. 손님들은 향앙 풍경 사진을 보면서 감탄했다. 시간이 지나 이 엽서는 결국 소모에게 전달되었다. 소모는 말없이 우체국에 가서 2푼짜리 엽서를 산다. 그리고 허생이 남긴 아파트 주소에 따라 감사 인사와 시간이 있으면 꼭 찾아와 달라는 내용의 짧은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소모가 일생에서 쓴 유일한 편지가 되었다. 그날 소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3층 다락방 문 밖에서 저녁 음식을 만들고 석탄로 불을 닫고 있었다. 석탄로를 닫는다는 것은 불을 약하게 만들고 연통을 막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저녁 음식은 샐러리 볶음 두부와 간장 절임 무 두 가지로 매우 간단했다. 그 시절에는 밤에 시장에 돌을 놓아 자리를 표시해두고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서 채소를 파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소모가 학교를 피하고 도망쳐온 것을 알고 꾸짖었다. 소모는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형님 누나들은 성적이 모두 좋은데 왜 소모만 그렇게 못하느냐고 나무람했다. 어머니는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기술자가 되거나 공장장이 되어 사무실에서 편하게 차를 마시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모를 다독였다. 밖에는 따스한 햇빛이 검은 기와 지붕 전체에 내리쬐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주변에는 면직공장, 담배공장, 약품공장, 칫솔공장, 기계공장, 철강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이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우리는 가끔 몸에 흉터를 내기도 하는데요. 흉터를 볼 때면 그 속에 담긴 추억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네, 먼저 송향욱의 아름다운 흉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흉터 송량옥. 사람마다 크거나 작거나 흉터 하나씩은 지니고 산다. 흉터는 내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내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리움의 표징이기도 하다. 내 몸에도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긴 흉터가 있다. 그 흉터에는 내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출산의 고통을 동반했던 그날의 일이 무성 영화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결혼을 하자 천성적으로 섬약한 체질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유산과 조산의 아픔을 겪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자식과의 인연이 닿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엄마가 될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인지 아이는 나한테 오지 않았다.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임산부들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했다. 유산의 아픔을 자꾸 겪다 보니 나는 심신이 무척 지쳐 있었고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으며 더욱이 남편 보기 너무 미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남편은 힘든 내 마음을 보듬어줬고 살뜰히 위로해줬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내 마음에 한 줄기 햇살이 되어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우리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또 한 차례 류산의 아픔을 겪은 나는 몸이 회복되기 바쁘게 여기저기 수소문에 용한 의사 선생님을 찾았다. 수소문 끝에 엄마가 되려는 간절한 염원을 안고 잔뜩 희망에 부풀어 남편과 함께 부인과에 무척이나 용하다는 의사를 찾았다. 나를 자세히 진찰해보던 의사는 수란관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서 배침을 맞는 동시에 뜸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거라고 덧붙였다. 겁이 더럭 났다. 어릴 적부터 약이라면 죽으라고 먹기 싫어했고 담이 작아서 근육조사나 점적조사를 맞는다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나였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는 결심을 내리고 치료에 나섰다. 솥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튿날부터 나는 치료에 달라붙었다. 헌데 치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위 부위로부터 시작해서 배꼽 아래까지 한 뽐이나 되는 긴 침을 수십 대 맞아야 했다. 침이 살을 들어가면 마치 내 오장을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다. 극심한 통증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런데 침을 꽂을 때의 아픔도 컸지만 침을 꽂은 대로 한 시간이나 버텨야 하는 그 고통도 여간 말이 아니었다. 침자리도 아프고 뒷잔등이 쑤셔났으며 진땀까지 빠질빠질 났다.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고 옆에 환자분과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애꿎은 시계만 눈이 빠지게 쳐다봤다. 침을 빼고 나면 온몸은 땀벌창이 되었고 힘이 다 빠진 내 몸은 녹초가 돼 있었다. 거의 한 달이란 긴 침구료법이 끝나기 바쁘게 이어 뜸료법이 시작됐다. 약속을 침혈이 위치한 살 위에 넣고 불을

붙이면 숭만의 특유한 향기가 진찰실에 진동한다. 허나 그것도 잠시 이어 살이 따가워오면서 이름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온다. 그 아픔은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다. 약속이 타들어갈 때마다 나는 너무 아파서 몸부림쳤다. 백가죽이 타는 것 같았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체면이 아니면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뜸 일곱 장을 다 뜨고 나면 배꼽 주위는 벌겋게 됐고 여기저기 물집까지 생겼다. 물집을 터치워야 이튿날에 덜 뜨겁다기에 집에 돌아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바늘을 불에 소독해 하나하나 터치웠다. 물집을 다 터치우고 나면 상처 부위는 너무 아리고 아팠다. 뜸치료법은 침구료법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강렬한 욕망은 모든 고통을 인내하게 했다. 이래서 아마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미래에 태어날 예쁜 아기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나는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용케도 이겨냈다. 침구요법과 지옥같은 뜸요법이 끝난 후 나는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준 쓰고온 첨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임신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공든탑이 무너지라고 드디어 나는 임신을 했다. 전신만고 끝에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뻐서 서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에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과 무한한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냈다. 어느덧 열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새 생명과 만나는 날이 돌아왔다. 진통이 시작됐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은 순산하면 산후회복이 빠르고 아기 건강에도 더 좋지만 나의 체질 때문에 순산은 불가능하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식후여서 전신 마취를 못하고 국부 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긴장됐다. 너무 걱정하지 마오. 수술이 잘 될 거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요. 옆에 있던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그 손은 그렇듯 믿음직스러웠다. 수술대 위에 누웠다. 국부 마취여서인지 정신이 말쑥했다. 수술 의사들의 말소리도 들려오고 배를 가르는 스르륵 하는 칼소리도 들려오고 통증도 약간 몰려왔다. 의사 선생님의 손놀림에 배 안의 모든 내장을 다 훑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곧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입술을 꼭 깨물고 참고 또 참았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고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선물했다. 힘찬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난 복덩이는 다름 아닌 공주였다. 나는 사지를 바둥거리며 우는 아기를 보고 또 봤다.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로부터 나의 배에는 소중한 내 딸을 얻기 위한 아름다운 흉터가 생겼다. 배꼽 아래부터 지렁이처럼 길게 누워있는 흉터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지기 위해 모든 아픔, 고통과 싸워서 이긴 흔적이었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살아 숨쉬는 항만이었으며 떳떳하게 모든 곤란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삶의 기록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에도 20살의 예쁜 숙녀로 훌쩍 커버렸다. 그 흉터도 20년이란 긴 세월을 나와 아픔도 기쁨도 함께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줬으며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줬다. 20년 동안 딸의 뒷바라지를 훌륭하게 해왔으며 일편단심 변치 않고 남편의 애조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 내 배에 남겨진 흉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흉터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으리라.

어쩌면 흉측하게 보이는 그 흉터는 우리 가족을 이어준 행복의 끈이었고 나와 딸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끈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행복의 견증입니다. 이제 10년, 아니 20년 후면 내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것이고 얼굴은 쪼글쪼글 주름살 투성이 할머니로 되겠지만 오직 나만의 아름다운 흉터는 계속해 내 몸에 남아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내 흉터에 긍정과 찬사를 보내고 싶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아름다운 흉터야말로 진정한 삶의 찬가일이라.

그냥 보면은 흉측해 보이는 흉터지만은요,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끈이고 또 견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힘들지만은 아름다운 길을 걸어온 증명이고 위대한 어머니라는 훈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식과 색상은 어떠한지, 창문의 크기와 전체 벽면적의 비례는 맞는지 등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가옥

실내 구조 또는 생활동선까지 짐작할 수가 있다. 창문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다. 지난 60년대 내가 어릴 적 살아온 집은 국가 방산이 관할하는 주택이어서 정기적으로 창틀에 빙기칠을 해주고 추운 겨울에 대비해 창문 사이에 톱밥을 두툼히 넣어주었다. 하늘 땅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철 성화 현상이 심해 유리창에는 새하얀 성의 꽃들이 피어났는데 때로는 폭수를 뒤집어쓴 소나무 같고 때로는 물고기 비를 비슷했다. 그러다 아침 햇살이 펼쳐질 무렵에 갖가지 도안들이 하나둘씩 아쉽게 사라져버렸다. 그럴 때면 나는 즉각 그 빈자리에 버스랑 기차랑 그려놓으며 창문에 낀 서리와 뜬김이 되도록 오래 머물기를 바랐다. 보통 학교 창문은 살림집보다 훨씬 컸다. 햇살이 요리차를 두른 은구슬 마냥 쫘르르 쏟아져 들어올 쯤이면 교실 안의 분위기도 유난히 밝아진다. 넌없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사제 간의 질의문답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헌데 언제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간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면 벽 쪽에 기댄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서서 창문 쪽을 기웃거리는 바람에 드문드문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창문 요리 한 장 값이 엄청 비쌌다. 한 번은 곁에 앉은 친구가 새총을 갖고 장난을 하다 그만 창문 요리를 깨뜨려 선생님한테 혼쭐이 났다. 학교에 소문이 쫙 퍼져 배상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검토서까지 읽어야 했다. 그만큼 창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학교의 기쁨은 대단했다. 청소 당번들은 먼저 젖은 걸레로 창문을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냈으며 이어 종이를 똘똘 뭉쳐진 채 얼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성들여 닦는 것이 기본이었다. 한때는 창문에 종이를 붙이는 바람이 불기도 했었다. 종이를 가늘게 잘라서 가로세로 붙였기에 바깥의 풍경은 오리오리 찢어진 필름 조각처럼 보였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때 조귀먹쟁이 별명을 가진 갑부가 지금의 해방로 보행거리 가운데다 2층짜리 양옥을 지었는데 개딱지같이 낯다란 주변의 오막살이와 달리 오기가 번뜩거리는 커다란 창문을 보면서 행인들은 부러워할 대신에 이질감이 생겨 대부분 왼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런 이질감도 훗날 거리에 여기저기에 다층 주택이 육석 들어서면서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널찍한 베란다와 큼직한 창문의 유혹이 큰데나 전망이 좋아서 한간에서 창문에 대한 선망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아마 그때로부터 아파트 창문을 장식하는 바람이 분 것 같다. 층집에 입주할 때 창문 변두리 사각 프레임을 붙이고 울긋불긋한 화분통을 줄러오니 베레란 담 화려한 카텐을 쳐서 창문을 꾸미기도 했다. 요즘은 건축 자재가 다양한 데다 창문의 모양새도 옛날 월림 화랑의 품격을 본받아 더 다양해졌다. 어떤 집들에서는 멀쩡한 창틀 밑에 벽을 몽땅 치워버리고 쇼인도를 방불케 하는 확 트인 톱창문을 만든다. 신형 알루미늄 소재 창틀에 유리를 두세 겹 끼워넣어 보호효과를 향상시키는 기능성 창문이 이미 보편화되어야 한다. 게다가 길역 아파트 창가에는 야간 장식 조명을 설치하여 창문마다 일종 거리 풍경을 미화하는 예술품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열린 창문과 닫힌 창문의 색상은 다르다. 창문을 많이 그린 화가 앙리 마티스

지선이 선명을 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밝은 색상이 짙어 우아했다. 반면 만화가들이 그린 닫힌 창문은 엉뚱하게 빗돌지 않으면 지나치게 정교하고 화려했다. 사회현상의 배후에 숨겨진 굴절된 진실을 암시해주는 화법이다. 희망으로 열린 창문에 비해 닫힌 창문은 정막을 헤쳐나오려는 이성과 성숙된 사색이 잔물결마냥 찰랑거린다. 창문은 심령을 대변하는 문화이자 또한 인격이기도 하다. 창문에 비끼는 그림자에서 한 인간의 됨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창문에 관한 재미있는 소설도 많다. 내가 읽은 창문이라는 단편 소설에서는 전신마비 환자 둘이 같은 병실에 누워있었는데 그들 사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적고 있다. 벽 쪽에 누운 환자는 하도 갑갑하여 창가에 누운 환자에게 수시로 바깥의 풍경을 물었고 창가의 환자는 아까운 숲속에 갖가지 새들이 날아다니었고 지금은 연인들이 정답게 손잡고 길을 거닌다고 생동하게 말해주었다. 창가에 환자가 죽은 후 벽 쪽에 누운 환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서둘러 창가로 자리를 옮겼고 그제서야 밖은 꽉 막힌 높다란 담장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곁에 환자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려고 거짓을 꾸며낸 이야기는 마치 밤새 그 담쟁이 그림을 창문가에 축혀세워 한 생명을 구한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처럼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겼다. 몇 년 전 나는 장각의 천문동을 유람한 적이 있다. 그것은 조물주가 만들어낸 자연의 창문이었다. 높이가 130여 미터, 너비가 근 60미터인 신주를 놀려온 기적의 창턱에 다가서니 삼라만상이 프레임 속에 화폭처럼 뚜렷이 비껴왔다. 홀연 두보에 창문 너머 서쪽 산에 천년운이 쌓여있고 문 앞에는 먼 오나라 배가 정박해 있네라는 식구가 떠올랐다. 활짝 열린 공간을 타고 피어난 흰 안개가 혼돈 속의 기억을 더듬는 듯 가장자리를 맴돌며 떠날 줄을 몰랐다. 이보다 큰 창문이 또 어디 있으랴. 유람객들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나 왁작 떠들었지만 천문동은 묵묵부답이었다. 분명 뭔가 말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 통째로 굳어진 창문이 던진 의미는 너무 컸다. 대체 무슨 뜻일까? 한동안 해답이 궁해진 나한테 문득 이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더 큰 창문이 우리 몸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영감이 뇌리를 치었다. 아무렴 저녁 창가에 내려앉은 별무리는 마음이 토해낸 등잔뿐이요. 새벽 창문에 낀 찬 이슬은 마음속 응어리가 부서진 자곡일지도 모르니까. 자고로 마음 다스리기를 첫자리에 놓은 건 창문에 묻은 때는 지우기 쉬워도 마음에 투영된 흠집은 지우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증삼이 하루 세 번 성찰하는 고담은 마음의 탄계를 늦추지 않고 시시각각 경종을 울려 삶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평생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높은 차원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말이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신한 아침 공기를 피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마음의 창문을 깨끗이 닦는 명상이나 습관이 현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진정 마음속 창문이 투명해야 이 세상도 맑고 따뜻하게 비춰든다는 것을 알아서다. 창문은 단지 집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자 세상과 소통을 하는 숨결이다. 아무리 화려한 창문이라도 그 너머의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름다운 풍경도 메마르기 마련이다. 반대로 작고 낡은 창문일지라도 맑은 눈빛과 따뜻한 가슴으로 닦아낸다면 그 안에는 언제나 봄날의 햇살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만 있어도 창문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사계절이 주는 아름다움,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사람들, 벤치에서 수다 떠는 사람들, 이렇듯 창문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하는 숨결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창문이라도 밖을 볼 수 없다면 창문의 존재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창문도 깨끗하게 닦아내어 아름다운 햇살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다음으로 김경희의 도전의 매력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도전의 매력, 김경희. 난 꽤 오랫동안 안일한 삶에 안주하고 도전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그런데 나이 60이 돼서야 슬슬 이런 삶이 따분해지며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슬슬 갈마들었으며 도전과 함께 내 삶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만나고 멋있게 살아가려면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은 새로움을 선사해 준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무용교실과 노래교실에서 함께 송구영신 활동을 했을 때였다. 무용교실에 다닌 지 몇 달 안 되는 나는 아직 회원들과 서먹서먹했다. 그래서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사회활동이 별로 없는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에 떠밀려서 용기를 내서 참가했다. 다채로운 공연 뒤에 흥성흥성한 노래에 맞춰 춤판을 벌였는데 그것이 최고봉이었다. 그날 노래방 기계는 멈출 줄 모르고 흥에 젖은 우

우리들을 위해 복무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위기에 취해서 모임을 즐겼다.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다. 우리는 종모가 다 될 무렵에야 점심을 먹었는데 술상이 무르익으면서 가족 이야기도 슬슬 흘러나왔다.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는 송여사는 남편이 출근할 때에도 퇴근할 때에도 문가에 서서 깍듯이 인사를 한다고 얘기했고 60대 후반쯤 되는 김여사는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위암약을 먹는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너무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슬며시 느꼈다. 그번에 송구영신 활동에 참가하고 나서 나는 낯선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됐다. 도전은 신심을 선사해준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연변에 발을 붙이고 살아온 나는 한호 수준이 너무 낮았다. 이야기를 나누자면 쑥스럽고 말문이 꺽꺽 막혔다. 한호 때문에 난처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적당한 기회가 없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왔다. 그런데 한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무 삶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았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한어 회화책을 읽기도 했으며 한어 잡지나 산문집을 보기 시작했다. 생각처럼 되지 않아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만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한어 공부를 했다. 아랫집 여자와 함께 매일 오후 3시면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어로 된 읽기 쉬운 책을 골라서 읽기도 했다. 독서를 할 때면 한 손에 연필을 들고 읽었다. 읽으면서 모르는 글자는 표기해뒀다가 사전을 찾아서 병음을 달고 뜻을 알아봤다.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글자들을 필기장에 적고 기억했다. 뿐만 아니라 메모지에 한자를 수십 개씩 적어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기억한 후에 버렸다. 책을 읽는 속도가 아직 많이 늦지만 장악한 한자의 량이 많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신심을 갖고 매일 견지했다. 내 생에 처음 한어 책을 완독했을 때 그 뿌듯함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시작이 반이고 포기하니 성장시킨 성공자이다. 나는 이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딸에게 참 훌륭한 분이 곁에 있으니 많이 따라 배우라고 채찍질을 해줬다. 더불어 나도 도전 앞에서 뒷걸음하지 않고 젊은이들처럼 용기 내어서 뛰어들고 싶은 욕심이 샘솟듯 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학생이다. 학생은 겁 없이 도전하는 가운데서 많이 배운다. 많이 도전해야 자기 부족점을 찾고 그 부족점을 미봉할 수 있다. 그 부족점을 미봉하는 과정이 성장이고 성숙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맛있고 멋있게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정년 퇴직한 후에 느낀 제일 큰 후회가 수십 년 동안 도전이 별로 없이 안일한 생활에 안주하며 살아온 것이다. 내가 좀 더 일찍 도전을 즐기며 보다 새로운 교수 방법을 탐구하며 수업했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재미있는 수업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는다. 나는 수십 년을 너무 소심하게 살아왔다. 새로운 환경에 내 몸을 던지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거부했다. 그러니 삶의 격정과 열정이 없고 생기와 활기가 없었다. 작은 공간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세 시대의 여생을 도전이 없이 허송세월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도전이 없으면 잡생각이 부르기나 한 듯 밀려오고 그런 잡생각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도전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지켜준다.
여생은 내 상황에 맞게 도전을 하면서 도전 수

0: 속에서 삶의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싶다.
1: 네, 성별이나 나이 등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하는 사람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네, 무엇이 됐든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이렇게 도전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강현영.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5시차기 회의자 전민 의무식수 운동 전개 45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주는 습금경 생태 문명 사살 지침으로 녹수청산의 곳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실천하면서 봄철 녹화 열조를 일으켰습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 보호로부터 녹지 확장에 이르기까지 특색 묘목 육성 재식으로부터 생태 경관의 체계적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주 각 현시에서는 창문을 열면 녹색이 보이고 문을 나가면 공원이 보이며 사계절 모두 경치가 아름다운 생태 화폭을 펼쳐 녹색을 고품질 발전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녹화 건설에서 정밀 관리 보호가 관건입니다. 군춘시에서 원림 일꾼들이 마치 수노일을 하듯이 세심한 작업으로 도시 나무들을 전지합니다. 가지를 다듬은 나무는 미관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병충해 전파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풍과 빗조임 자체 영양 공급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군춘시 도시투자집단 원림회사 기술과

0: 과장 왕홍양입니다. 주로 너무 높게 자란 나무, 전선에 닿거나 전선을 가로지르는 나무, 그리고 마른 가지, 부러진 가지, 죽은 나무를 정리합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도시 녹화의 전체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작업을 합니다. 원리밀꾼들은 또 온실에서 꽃모도 육성을 하고 있는데 만수국, 금오초, 살비아 등 품종은 오벌총순쯤 시내로 옮겨 재식해 도시 원림 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훈촌시 도시투자집단 원림회사 당정판공실 과장 고기영입니다. 올해 꽃모 약 35만 포기를 길렀습니다. 5월 중순에 이 35만 포기 화폐를 각 주요 거리와 골목길 유원광장에 심을 예정입니다. 우럭화질 제거에서 규격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봄철 녹화 황금기를 다잡고자 일전 도나시에서는 봄철 녹화 건설 작업을 전면 가동을 했습니다. 올봄 도나시에서는 나무 1000그루를 심고 녹지 1헥타르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나시에서는 중심 도시 구역 공터를 활용한 녹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공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산하는 도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생태 기능, 문화 내포, 레저 가치를 겸비한 정품 녹화 공사를 추진해 녹색 공간을 도시의 모든 구석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안도현에서는 도시 주요 도로, 공원 광장, 길가 유원을 단장을 하면서 해당 나무 58그루를 보식해 도로 양옆에 봄에는 빨간 꽃이 나무를 뒤덮고 여름과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도현에서는 여러 도로 구간에 보드나무, 단풍 등 다양한 묘목 270여 그루를 더 심어 우럭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영종시에서는 주요 도로에서 거리 유원에 이르기까지 립제식 정도로 실시하여 녹색 공간을 일정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종시에서는 도시 원림 녹화 환경에 대한 전방위적 립체적 정밀화 종합 정도를 하고 공원과 거리 녹지의 전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도시 형상심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시 원림관리중심 부주임 정자용입니다. 도시구역 녹화 경관 효과를 향상시키고 녹지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서는 관리보호일꾼을 조직하여 관할 구역 내 녹화 지대에 대해서 집중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주로 마른 가지, 잡초, 비닐 쓰레기, 잔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색색을 정리하고 나무를 정돈하여 잘 자랄 수 있게 보장을 했죠. 이제 일상 관리 보호를 꾸준히 하고 녹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녹지 증가, 보호, 사용, 활성화, 체계적 사유를 견지하면서 도시 녹지 8.5헥타르를 새로 누릴 계획입니다. 오늘날 연민의 산림 피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 생태 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리마 경제와 관광산업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연결 녹화 미화 행동으로부터 국가 삼림 도시 건설, 도시 녹화에서 생태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에서는 매 한 그루의 묘목들을 생태 혜택의 씨앗으로 만들어 우거진 녹음이 고품질 발전의 품격을 일층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명절 소비 특점에 입각해 형식이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쳐 소비 시장 잠재력을 일층 방출시켰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우리조 중점 감측 27개 상업무역 유통기업에서는 명절 기간 판매에 9,143만 5천 원을 올려 동기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지원, 할인 행사, 문화관광 열기가 겹치면서 전주 소비시장은 연변 휴일 경제의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특산품 소매 핵심 시장이자 관광객 필수 방문지인 연길 서시장은 연일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층 농업무역구역 조선족 특색 상품 매대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매매가 활발한 풍경을 이뤘습니다. 뜨거운 소비 열기는 관련 봉사업종도 함께 활성화시켰습니다. 상인들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 택배 봉사를 제공했으며 택배 영업지점 일평균 발송 건수는 약 4,500건에 달했습니다. 연휴 5일

0: 2주간 서시장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관광객 왕순효입니다. 오늘 마신 막걸리가 맛있어서 좀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도 맛있어서 사서 먹고 친척, 친구들에게 나눠주려 합니다. 여기는 택배 봉사까지 제공해서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수상시장도 다녀왔는데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게업주 리오금입니다. 조선족 수제순대는 5.1절 연휴 기간에 정말 잘 팔렸습니다. 우리는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20여 년의 장사 경험이 있습니다. 정성껏 만들고 좋은 돼지 창자로 만들어 맛이 좋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조선족 순대를 많이 찾습니다. 힘들지만 돈을 벌어서 정말 기쁩니다. 연결 서시장 1층 농업무역관리소 보주임 부신광입니다. 1일부터 관광객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1일 관광객은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었고 성수기인 2일, 3일, 4일에는 매일 3만 명에서 4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길 백화상점은 백리성과 연동해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펼치고 정부 소비권 혜택까지 더해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연길 백화상점의 매출은 안정적으로 상승했고 의류와 슈퍼마켓 두 구역의 판매 실적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운영을 시작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메일롱 정품 슈퍼마켓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는 신흥 소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8천여 종 상품을 갖추고 수입 상품, 인기 식품, 신선 식품, 다국 전자상 거래를 아우르는 다원화 소비 행렬을 구축했으며 연길시 지역 공공 브랜드인 연연 우레 전용 구역도 조성했습니다. 연휴 기간 2026년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추천 소개 활동이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화관광 소비 촉진과 시장 회복 견인을 핵심으로 봄, 여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용정의 문화관광 상업 융합 특색을 드러냈습니다. 연휴 기간 홍춘시 시내에 위치한 해산물 거리 가게마다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식객들의 웃음소리로 차넘쳐 변경도시 연휴 미식체험의 교향곡을 울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춘의 문화관광 소비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며 미식은 전국 각지 관광객을 사로잡는 핵심 매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해산물의 신선한 맛과 고기 구이의 불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자아내며 훈춘의 연휴 소비 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봄여름 소비 시즌 전주 상무계통에서는 실물 소비, 봉사 소비, 융합 소비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연변 한장 통행권, 두 가지 제품 온라인 쇼핑절 등 특색 주제 판매 촉진 행사 50여 차 추진해 주급 통괄 배치, 현시 동시 추진, 전역 협력 판매 촉진의 연휴 소비 구도를 이뤘습니다. 각 상업무역 조체는 생방송 판매 등 몰입형, 체험형 소비 새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해 온 오프라인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휴 기간 연길 용정 왕청은 백화, 음식, 완제품 기름 등 중점 소비 분야에 정부 특별 소비권 도합 242만 원어치를 투입해 소비 1078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연휴 기간 전주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보상 판매로 제품 2,616개가 판매되며 매출액 921만 6천 원을 올렸습니다. 메이탄 수치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주 생활봉사 온라인 소비액은 전성 2위, 전국 9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음식업종 매출액은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중요 감측 대상인 한도액 이상 음식기업 119개의 매출액은 1,187만 여원으로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일부 민속특색 인기 음식점의 테이블 회전율이 모두 100%를 넘었습니다. 숙박 분야에서는 중점 감측 한도액 이상 호텔 50개에서 매출액 92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연휴 기간 전주 완제품 기름 및 관련 제품 판매액은 6,041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연휴 소비 수치는 연변 시장 활력의 생생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민생 온기가 높아지는 량완 추세를 보여줍니다.
1: 전주 첫 도시 구역 내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의 일자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교

0: 가게 메일롱 정품 슈퍼마켓에 있는 이 다국전자상거래 보세 전시체험 집산 중심에서는 영일 보세 장내 여러 기업 자본을 통합하고 뷰티, 스킨케어, 세안용품과 임산부 영유아용품, 건강식품, 가정용 전기제품 등 602여종 한국 다국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을 집결시켰습니다. 길림지통 다국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운영총감독 김명입니다. 전통적인 다국전자상거래의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와 달리 집산 중심에는요 다국 상품 전시 및 체험 구역이 마련이 돼 있어서 소비자가 현장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으며 다국통 선별 상점 미니 프로그램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은 영일 보세 창구에서 소비자가 지정한 주소로 직접 배송돼 전반 과정이 편리하고 빠르며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집산 중심 내 모든 다국 상품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 정품이 보장이 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현재 길림지통 다국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연길 GN지크 로스보도 유한회사, 길림세계 공급망 유한회사 등 기업이 집산 중심에 입주했습니다. 연길 주민 준회사입니다. 전부 다국 제품이고 마음에 듭니다. 안내원이 소개를 잘해서 체험감도 좋지요. 연결 도시구역에 위치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식 곽고수립 전역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길림성이 일대일로 시가제를 지원하는 두터운 우정을 끊임없이 심화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수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경춘광 감상 여러민족 청년왕대 교류 융합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성 한족, 장족, 만족, 회족, 누족 등 길림성 거주 시가제적 여러민족 청년 간부 125명을 연변에 초청해 연변 여러민족 청년과 함께 변경 풍광을 감상하고 민속 정취를 체험하며 민족 단결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만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화, 문화침연, 예술회화, 미식, 체육경기 등 5대 공동체 건설 내용을 주제로 3일간의 체험 로선을 기획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현장 방문, 문화체험, 축구경기, 상호교류 전 과정에 녹여냈습니다. 동심 충몽컵 축구 교류 경기 활동 현장에서 시가제적 청년 대표는 현장의 연변 선수와 지도 일꾼에게 하다를 선물해 서류 고원에서 온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양팀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고 협력 속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여러 민족 청년들의 단결 분발하고 앙양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청년 축구 선수 박청호입니다. 오늘 친선 경기를 통해 시가제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뛸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더 많은 시가제 친구들이 연변에 와서 우리 연변의 민족 풍정과 변경의 매력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가제적 청년 진매철원입니다. 교류를 통해 연변의 깊은 축구 전통과 독특한 인문 풍정을 직접 느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성교시처럼 똘똘 뭉친 깊은 정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연변 노동자문화공원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성에 거주 중인 시가제적 여러 민족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형 창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을 함께 관람하며 몰입식 문의 향연 속에서 연변의 인문 저력을 느끼고 민족 단결의 초심을 기리며 한마음으로 분발하는 힘을 응집했습니다. 오색 아리랑은 연변 문화 관광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대표적 정품 문예 공연으로서 연변의 수려한 자연 풍광, 짙은 민속 정취, 웅장한 변경 풍모와 두터운 홍색 역사 저력을 전경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시가제적 청년 간부이며 연길시 리먹국 사업률군인 둔주입니다. 오색 아리랑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모든 장이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변강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해온 간관 력정을 깨달았고 민족 단결의 힘도 느낄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가제시 길림 서장 지원 연락 봉사 중심 책임자 서호입니다. 연변주의 동지들도 서장과 시가제를 찾아 그곳의 풍경을

0: 영토 인정을 느끼고 소장의 미식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의 핵심 구리인 견학 활동에서 견학 대오는 도문시 두만강 광장을 찾아 경계강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웅장한 산천이 한눈에 들어오고 변경 도시와 농촌의 날로 새로워지는 건설 발전 성과가 직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도문 통상구에서 그들은 중조 량국을 잇는 통로를 걸으며 백년 통상구의 세월 속 저력과 시대적 활력을 느꼈습니다. 시가제적 청년 간부이며 연길시 림업국 사업률꾼인 잔도이입니다. 이번에 도문 통상구를 참관하며 백년 통상구의 역사적 분위기와 변경 풍모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문호에서 나붓기는 오성 붉은 길을 보고 수변 인원들이 변강에 뿌리 내려 묵묵히 소해온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안녕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수민족 청년으로서 가국 정예와 민족 자긍심이 더욱 높아졌고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현재의 아름다운 생활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 견학대우는 해소련의 안내를 받으며 중화문명, 동강서광, 민속문화 함께 빛나 등 전시청을 차례로 관람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문물과 오래된 사료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감상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대대로 함께 지키고 서로 도우며 살아온 세월을 요해했습니다. 견학대우는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조선족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민족 단결의 실천자, 두 지역의 우정의 계승자가 돼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연변 변경의 매력을 널리 알리며 또 연변과 시가제의 깊은 우정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선전교양처 처장 박려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융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에서 늘 활짝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15차 5개년 시기에 우리 길림성 및 우리조 인삼산업발전계획 그리고 인삼재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우리 조 드넓은 농촌에서는 봄철 농사가 한창입니다. 훈춘시 마천자향 마신촌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옥수수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파종기들이 종자 비료를 가득 싣고 밭을 오가며 한 번에 여러 줄을 심는 선진적인 기계화 작업으로 파종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네, 촌민들은 이달 초까지 파종을 마칠 예정이라 합니다. 영길훈촌 용정에서 경작지 130헥타르를 다루고 있는 규모 재배호 유영나 씨는 큰 파종기가 있어야 대면적 작업이 가능하다며 기계화 덕분에 파종 기간을 놓치지 않고 풍년의 첫걸음을 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안도현 만보진 홍기촌에서는 지난 4월 20일 벼 육모가 한창이었습니다. 촌민들은 전자동 육모판 내림기를 둘러싸고 분업으로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300여 모를 심는 양염화 씨는 내일까지 모든 육모 작업을 마칠 것이라며 풍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용정시 덕신향 남양 고추 재배 전문 합작사에서는 지난 3월 고추시 파종으로 시작해 4월 20일부터 비닐하우스 모종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5월 20일쯤 본격적으로 밭에 옮겨 심을 계획이며 올해 재배 면적은 총 20헥타르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활기찬 봄철 농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연변 농심 광천수 유한회사가 생산한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가 일전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3스타 메달을 수상한 동시에 세계식품품평회 몬테상에서 특급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부터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는 4년 연속 두 대회의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농심 백산수의 품질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음료수 분야에서 우리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 브랜드의 뛰어난 실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단행간 안도현은 천혜의 천연 광천수 자원에 힘입어 선후해 9개의 유명 기업을 유치하고 14개의 브랜드를 형성했습니다. 농심 백산수의 이번 수상은 안도장백산 천연 광천수가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게 했으며 안도의 량질의 수자원과 우수한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게 했습니다. 네, 최근 총 투자가 5,300여만 원에 달하는 도문시 G331 일생일세 월청만 대상이 공사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이 대상은 도문시가 연변 자연우세에 입탁해 문화관광융합발전에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중점 공사입니다. 이 대상은 청년군체의 소비 수요에 맞춰 G331 일생일세라는 낭만적 의미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현지 역사 문맥과 민속 정취를 깊이 있게 융합한 몰입식, 체험식, 고진 풍경구를 구축함으로써 미관성과 내포를 겸비한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대상은 주로 애정시어공방, 홀리공방, 애정기념품 교육소, 집산중심, 사랑박물관, 상업부대시설, 보조시설, 발해구이상가 등을 건설하는 동시에 실외지면을 포장하고 녹화를 실시하고 전기난방 및 태영에너지 가로등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중점적으로 고풍 웨딩 사진 촬영, 전원 풍경 관광, 국풍 장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해 도문시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일층 풍부히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운행에 투입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변의 료식, 숙박, 문화창예 등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현지 대중에게 보다 많은 취업 일터와 수입 증대 경로를 제공해 도자호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관광 산업이 발전으로 향촌지능을 조력하고 문화관광으로 에너지 부여, 향촌의 질 향상 하는 량성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네, 일전 우리 주 최초의 독립개통구성형 에너지저장발전소인 왕천현역자치전력망 시범공사 및 100메가와트급 에너지저장 대상이 정식으로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 주 독립개통구성형 에너지저장 분야의 공백을 메워 구역전력망 구조를 보완하고 에너지 친환경 전환을 추동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총 투자는 6억 원을 초과하고 계획 에너지 저장 용량은 100메가와트로부터 400메가와트시에 달합니다. 대상은 조류층, 협조통제층, 자원층 등을 아우른 다층협동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통구성통제, 안전조류통제, 정상상태, 최적화, 급 전통제 등 3대 핵심 통제 책략을 혁신적으로 융합해 구역전력망이 자체 평형, 자체 조절 및 자체 적응하는 자주 운행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구역 내 신형 전력 시스템의 공급과 수요 균형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대상 건설 계획에 의하면 4월에 조기 시공 준비와 통수, 통전, 통로 통신 및 부지 평탄화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료하고 올해 토목 건축 기반 시설을 끝내며 올해 전면적으로 건설을 완성하고 생산에 투입해 효과를 거두도록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대상이 사용되면 다양한 효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장 면에서 구역 전력망이 전력 공급 건전성과 운행 령활성을 대폭 제고하고 신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효익 면에서 용량 임대, 전력 시장 교육, 보좌 봉사 등 다원화 상급 모식을 통해 전반 생명 주기 내에 4.4억 원의 경영리온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산업 견인 면에서 현지 에너지 저장 장비 제조, 시공 건설, 운영 보수 봉사 등 상하류 산업 사슬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지방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해 전주의 에너지 산업이 승격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전통적인 특유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 산업으로 우리 소 향촌지능 핵심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근래에는 독특한 자연 자원 우세에 입각해 재배구조 산업기업 창업 승격을 통해 이 인삼 산업이 집약화, 첨단화, 브랜드화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 소 인삼 산업의 현황 및 15차 5개년식이 우리 길림성의 우리 성의 발전 기획과 함께 과학적인 인삼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대학 농학원 농학과의 리상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인삼을 우리 장백산 인삼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연 우세,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소 인삼 산업 현황 어떠합니까?
1: 최근 연간 연변수는 자원 상품에 입각하여 재배 규범화, 품질 표준화, 가공 정밀화, 산업 집약화의 발전 방향을 견지했으며
0: 네.
1: 전주 인삼 산업은 기시건설, 기술 난제 해결, 신제품 연구 개발, 시장 체계 건설 등 면에서 모두 장족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0: 네.
1: 주 시장 감독 관리국은 네. 인삼 산업 프로젝트 전문반이 선도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0: 네.
1: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인삼 산업이 육성 장대를 추진하고
0: 네.
1: 연변 특색을 띤 인삼 산업 발전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0: 네.
1: 현재 전주의 인삼 산업 총 생산액은 네. 이미 100억 위안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0: 네. 100억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15차 5개년식이 우리 성에서는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어떤 발전 목표 정하고 있는지요?
1: 인삼이 만초지왕으로서 지닌 의료 및 건강보건 효능을 더욱 부각하고
0: 네.
1: 인민군중이 날로 늘어나는 건강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키며
0: 네.
1: 건강길림건설 추진과 길림성 전면진흥의 튼튼한 지탱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0: 네.
1: 인삼 심층가공산업이 규모와 역량을 한층 높이고 심층가공산업 클러스터를 확장하며
0: 네.
1: 인삼을 원료로 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0: 네.
1: 의약품, 화장품 및 바이오 제품이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기술 성과 실용화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0: 네.
1: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0: 네.
1: 공급 사슬을 최적화하며
0: 네.
1: 가치 사슬을 상승시켜
0: 네.
1: 길림 장백산 인삼이 온갖 가정에 보급되도록 합니다.
0: 네.
1: 중의학 문화를 더욱 선양하고
0: 네.
1: 장백산 인삼 이야기를 전개하여
0: 네.
1: 잘 전달하며
0: 네.
1: 전 사회에 인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체 기능 쌍방향으로 조절되고
0: 네.
1: 면역력 증진되며
0: 네.
1: 피로 해소와 업무 및 생활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음을 알리는 데 진력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인삼 요소를 대건강산업, 음식문화, 문화관광, 상무무역, 전시회 등 각 분야에 융합하여
0: 네.
1: 문화적 특색으로 브랜드의 명예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0: 네.
1: 인삼 산업의 지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게 됩니다.
0: 네.
1: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보게 되면
0: 네.
1: 2027년까지
0: 네.
1: 길림성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이루고
0: 네.
1: 밭 인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현 규모를 유지합니다.
0: 네.
1: 재배 면적은 약 20만 무
0: 네.
1: 생삼 생산량은 약 3만 5천 톤으로 유지합니다.
0: 네.
1: 이마인삼 재배 면적은 150만 무를 초과하고
0: 네.
1: 생산량은 약 700톤을 유지하며
0: 네.
1: 1차 산업 질적 향상, 2차 산업 효율 증대,
0: 네.
1: 3차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0: 네.
1: 인삼 전 산업 사슬 생산액은 1,500억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0: 1,500억이죠. 억.
1: 네. 네. 1,500억.
0: 네.
1: 2030년까지
0: 네.
1: 길림성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이 전면적으로 도약하며
0: 네.
1: 인삼 표준화 재배, 심층 가공, 냉장 물류 저장 유통
0: 네.
1: 등 핵심 약점을 보완합니다.
0: 네.
1: 인삼 재배 표준화를 100%를 달성하고
0: 네.
1: 재배 조직화 수준, 심층 가공 역량
0: 네.
1: 및 시장 마케팅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며 네. 전 산업사슬 생산액 2천억 위안 돌파를 목표로 합니다.
0: 2천억 원의 돌파 목표를 지금 제정했다 그 말씀이죠. 네. 인삼산업에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길림성에서 15차 오개년식이 발전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발전 목표 어떤 배경에서 제출하게 됐을까요?
1: 네. 습군평 총서기 길림성 고찰 중요연설 네. 및 중요지시정신은 길림 장백산 인삼이 고품질 발전에 근본적인 중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0: 네.
1: 2020년 습군평 총서기께서 길림성을 시찰하실 때 인삼은 나라적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며
0: 네.
1: 여러분이 인삼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으니
0: 네.
1: 이 우세를 잘 활용하여 네. 농업 현대화를 잘 다져나가야 한다고 네. 지시하셨습니다.
0: 네.
1: 총서기 중요 지시는 길림성이 인삼 산업 발전을 더욱 중시하도록 고무했으며
0: 네.
1: 길림성 전체를 일원으로 통합하고 과학적으로 총체적으로 계획하며
0: 네.
1: 산업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0: 네.
1: 산업 고도화 전환을 추진하며
0: 네.
1: 국제 경쟁력과 지역 고유 특색을 갖춘 현대화 인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 장백산 인삼은 장백산 지역은 전국 인삼 주요 생산 및 판매 지역으로서
0: 네.
1: 전국 인삼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길림성에는 세계 인삼은 중국을 보고 중국 인삼은 길림을 본다는 네. 명성이 높습니다.
0: 네.
1: 장백산 독특한 지리 환경과
0: 네.
1: 기후 조건은 인삼 생육에 적합하며
0: 네.
1: 재배 인삼과 임화삼 생산량은 국내 선도 수준입니다.
0: 네.
1: 길림성 내 매년 생인삼 거래량은 전국 총량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0: 네.
1: 길림 장백산 인삼은 국내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0: 네.
1: 다수의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어
0: 네.
1: 우리나라 인삼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인삼이 식약동원물질 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0: 네.
1: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0: 그렇네.
1: 인삼은 질병 치료를 위한 약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 네.
1: 일상 건강관리 및 양생을 위한 식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0: 네.
1: 소비 적용 범위가 전례 없이 확장되었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인삼 관련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상화장용품 등 산업의 광활한 발전 기회가 생겼으며
0: 네.
1: 전 산업사슬 개발이 거대한 잠재력과 독특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인삼산업발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인삼산업에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이런 계획들이요. 인삼산업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수지는
0: 네.
1: 인민 대중이 신체 및 정신건강 발전에 봉사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0: 네.
1: 인삼은 심혈관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질환치료에 우수한 효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0: 네.
1: 면역력 증진 및 피로회복 효과가 뛰어납니다.
0: 네.

0: 심도 있게 진행됨에 따라 네. 인삼이 건강 분야 폭넓은 활용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1: 네.
0: 인삼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길림성 산업 발전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
1: 네.
0: 건강 중국 건설에 힘을 보탤 뿐만 아니라
1: 네.
0: 전 세계 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다음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추진은
1: 네.
0: 인류 건강 공동체 구축이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1: 네.
0: 길림 장백산 인삼은 중의약이 중요 대표 품목으로서
1: 네.
0: 그 산업 발전은 중의약 혁신 발전과 문화 계승에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1: 네.
0: 건강 중국 전략이 심도 있게 실행됨에 따라
1: 네.
0: 중의약은 양생 건강관리 및 병 예방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 네.
0: 중의약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전 세계의 중의약 문화에 대한 인정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와 동시에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추진은 길림성 경제발전 및 우리수 경제발전 가속화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1: 네.
0: 인삼산업은 길림성 고유 우세 산업으로서 고품질 발전을 통해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문화관광 등 관련 산업이 활발한 발전을 견인하며
1: 네.
0: 길림성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습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15차 5개년 시기 우리 주에서는 어떤 인삼산업,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지요?
0: 네. 15차 5개년 시기 우리 주 인삼산업에서는 초가공 제품,
1: 네.
0: 일반식품,
1: 네.
0: 약품 산업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초가공 제품에서는 생건삼,
1: 네.
0: 신선보관삼, 인삼절편 등 제품을 중심으로
1: 네.
0: 규모화, 표준화된 인삼 초가공 작업장,
1: 네.
0: 저장창고
1: 네.
0: 및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1: 네.
0: 양질의 인삼 초가공 생산 저장센터를 조성합니다.
1: 네.
0: 여건을 갖춘 농가와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가
1: 네.
0: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1: 네.
0: 제품 품질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반 식품에서는 인삼주,
1: 네.
0: 인삼가루,
1: 네.
0: 인삼꿀 절편,
1: 네.
0: 인삼음료,
1: 네.
0: 홍삼 등 인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1: 네.
0: 제품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1: 네.
0: 선도 기업을 육성하며 특색 브랜드를 만듭니다.
1: 네.
0: 품질이 안전하고 특징이 뚜렷하며
1: 네.
0: 품종이 다양한 인삼 식품을 목표별로 개발하여
1: 네.
0: 각 계층의 약식 동원 건강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1: 네.
0: 인삼 식품이 일상 소비를 촉진하여
1: 네.
0: 가성 보급을 이끌어냅니다.
1: 네.
0: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
1: 네.
0: 산업단지,
1: 네.
0: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
1: 네.
0: 우리 수를 보게 되면 연변 가희안 바이오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생산공장 확장 사업이 포함됩니다.
1: 네.
0: 수출농축작업장,
1: 네.
0: 포장작업장,
1: 네.
0: 인삼초가공작업장,
1: 네.
0: 직원식당 및 네. 기타 부대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1: 네.
0: 연간 인삼 가공 생산량은 2,000톤,
1: 네.
0: 홍삼 액기스 생산량은 500톤으로 예정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5억 5천만 위안입니다.
1: 네.
0: 완공 후 생산액 15억 원, 납세액 2억 3천만 원을 달성하고
1: 네.
0: 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1: 네.
0: 다음은 도나시 인삼 심층 가공 산업 클러스터 육성 플랫폼 사업입니다.
1: 네.
0: 여기에는 고수율 고품질 인삼 표준화 재배 시범원,
1: 네.
0: 장백산 인삼 유전자원 보존원,
1: 네.
0: 우량 품종 육성 단지를 신규 건립합니다.
1: 네.
0: 300톤 규모 홍삼 초가공 작업장,
1: 네.
0: 홍삼 액기스 추출 작업장,
1: 네.
0: 인삼 식품 작업장,
1: 네.
0: 인삼 건강기능식품 작업장
1: 네.
0: 및 저장센터를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6억 원입니다.
1: 네.
0: 다음 훈춘시 인삼 즉석 소비식품 생산 가공 사업인데
1: 네.
0: 현대식 인삼식품 가공 공장을 건립하며
1: 네.
0: 주요 생산 품목은 인삼 음료,
1: 네.
0: 인삼꿀

0: 절편, 인삼과일절임, 인삼주, 인삼차 등 계리를 지품이며 사업 투자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왕창현 인삼건강기능식품 가공사업은 인삼계열의약품 및 인삼건강기능식품 생산라인을 건립하며 투자 예산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연변특색 연변인삼 특색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삼 생산가공작업장, 조류창고, 일반창고, 전시센터, 기숙사, 식당 및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합니다. 총 투자금액은 2억 원이며 생산 정상가동 후 연간 생산액 2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혼순인삼 OEM 생산라인 사업은 회사에서는 이마삼을 원료로 한 중약재 세절제 가공 생산라인을 건립하며 총 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약품 항목에는 혼춘 수출입 중약재 심층 가공 사업, 연변 홍삼 가공 공장 확장 사업, 안도현 장백산 번초약재 심층 가공 및 중약재 거래센터 사업, 도문시 연간 200톤 인삼 사포닌 추출 및 유효 성분 분리 기술 사업이 포함됩니다. 혼춘 화루이 산업 바이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는 러시아 야생 중약재 자원 우위를 활용하여 중약재 생산 가공 및 종합 지원 공장을 건립하며 총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연변 홍삼 가공 공장 확장 사업을 하는 연변 당군약업 유한회사에서는 홍삼 생산라인 구축, 가공 설비 도입, 저장 창고 건축 등을 추진하며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안도현 장백산 번초약재 심층 가공 및 중약재 거래센터에서는 인삼 연구개발센터, 생산공장 등 기반 시설을 건립하며 총 투자 금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도문시에서는 연간 200톤 인삼 사포닌 추출 및 유효 성분 분리 기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추출 작업장, 폐수 처리장, 생산 공장 등을 건립합니다. 연간 인삼 사포닌 추출물 100톤, 서양삼 사포닌 추출물 100톤을 생산하며 총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주 각 현시에 다 인삼산업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가 동북아 인삼 주요 핵심 산지로 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연변은 장백산 핵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기후가 서늘하고 습도가 적합하며 부식토가 풍부해 인삼 사포닌 함량이 우수한 천연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연변은 조선족 백년 인삼 재배 및 홍삼 가공 전통을 이어온 고향으로 전국 인삼 보호구역 핵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연변 인삼 1차, 2차, 3차 산업 발전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0: 현재 연변 지역 토지 재배 인삼, 이마삼 재배 면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자체 육성한 연삼 1호, 연풍 1호 고품질 인삼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 생산 가치가 해마다 상승하며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융합 산업이 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차 재배 분야에서는 표준화 재배 기지와 사물 인터넷 관리, 전 과정 추적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차 가공 분야에서는 홍삼 절편, 인삼 액기스, 건강기능식품, 인삼식품 등 다채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선도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 융합으로는 전자상 거래 라이브 판매, 국경 간 무역, 인삼 문화 관광 산업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현재 인삼 산업 발전에서 존재하는 어려움과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소규모 농가 분산 재배로 네. 표준화 수준이 고르지 않고 네. 제품 품질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원래

0: 판매 이선도가 높고
1: 네.
0: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이 부족하며
1: 네.
0: 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산림보호와
1: 네.
0: 인삼재배 간의 균형 유지,
1: 네.
0: 산업 사이 연계성 강화
1: 네.
0: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에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인삼재배 방식 어떤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지요?
0: 네. 우리 수에는 크게 이마삼재배,
1: 네.
0: 비산림 농경지 인삼재배,
1: 네.
0: 산림 내 복합재배 모델,
1: 네.
0: 기질재배 신기술
1: 네.
0: 등 네 가지 주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1: 네.
0: 생태보호, 고수익, 토지 이용 효율
1: 네.
0: 등 각 방식이 특징이 다릅니다.
1: 그렇네요. 이마삼 재배의 생태 조건과 핵심 기술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정백산 화렵수림 내에서
1: 네.
0: 재배하며
1: 네.
0: 나무를 베지 않고
1: 네.
0: 인위적인 비료,
1: 네.
0: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1: 네.
0: 음지 쪽이 경사진 곳을 선택하며
1: 네.
0: 적합한 수목 피복률을 유지하고
1: 네.
0: 자연 환경에서 장기간 생육시켜
1: 네.
0: 고품질 인삼을 생산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인삼 재배 시에 토양 개량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경지 비산림 재배 시에요.
0: 네.
1: 네.
0: 우선 토양이 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유해 미생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며
1: 네.
0: 유기질 개량제 보충을 진행합니다.
1: 네.
0: 고랑을 만들어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1: 네.
0: 적합한 사광 조건을 만들어 연작 장애를 해결하며
1: 네.
0: 산림 이선도를 낮춥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아래는 인삼 재배할 때 그 육모 파종 이식 기술을 좀 자상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인삼 종자 발아 처리부터 실시하고
1: 네.
0: 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1: 네.
0: 이식을 진행하며
1: 네.
0: 합리적인 재식 밀도를 준수합니다.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생육관리 기준에 따라 온도, 수분, 사광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1: 네.
0: 인삼 종자는 수확 시 배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1: 네.
0: 인위적으로 배를 성숙시켜
1: 네.
0: 종피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 시기는 8월 상중순에 시작해야 하고
1: 네.
0: 8월 중순으로부터 11월 하순까지
1: 네.
0: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그렇네요.
0: 개갑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갑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1: 네.
0: 주의해야 하고
1: 네.
0: 개갑 처리 장소로는 개갑에 적당한 온도는 15에서 20 섭씨도이므로
1: 네.
0: 개갑 용기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놓으며
1: 네.
0: 물 주기가 편리한 곳을 택하고
1: 네.
0: 노시에 개갑장을 설치할 경우 용기를 1m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1: 네.
0: 용기 내의 온도 상승과 시야시 건조 또는 강우시 빗물 유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나
1: 네.
0: 고무통, 시멘트통
1: 네.
0: 등으로 준비하거나
1: 네.
0: 시야시 양을 고려하여 시야시 양이 8에서 10배 정도의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였다면
1: 네.
0: 플라스틱 용기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1: 네.
0: 용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씨뿌림 관리는
1: 네.
0: 씨앗이 처리,
1: 네.
0: 씨뿌림 시기,
1: 네.
0: 씨뿌림 양,
1: 네.
0: 씨뿌림 방법,
1: 네.
0: 씨뿌림 소요 면적, 씨뿌림 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씨앗이 처리는 씨 뿌리기 2, 3일 전에 씨눈 틔운 용기에서 씨앗을 꺼내요.
1: 네.
0: 씨앗과 모래를 채로 분리시키고
1: 네.
0: 씨앗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1: 네.
0: 보관한 씨앗을 병해 방지용 등록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순하여
1: 네.
0: 소독한 후 뿌리도록 합니다.
1: 네.
0: 씨 뿌림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가을 뿌림을 권장하고
1: 네.
0: 씨뿌림 양은 길이 90cm, 넓이 180cm 기준으로
1: 네.
0: 1740알을 뿌리도록 권장합니다.
1: 네.
0: 모종삼 옮겨 심기는 두둑 고르기 옮겨 심는 시기
1: 네.
0: 소독 재식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0: 두둑 고르기는 옮겨 심기 전에 흙덩이는 잘게 부서셔
1: 네.
0: 규격에 따라 두둑을 고릅니다.
1: 네.
0: 작판 정지기를 이용하면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1: 네.
0: 및 양 측면 고르기 등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두둑 향성기를 활용하면
1: 네.
0: 두둑 향성부터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및 양측면 고르기 등을 동시에 실시

0: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엄계 심는 시기는 봄에는 4월 중하순, 네. 가을에는 10월 중하순에 합니다.
1: 네.
0: 모종삼 소독은 모종삼 채굴 직후 엄계 심을 때는 소독을 생략하고
1: 네.
0: 채굴 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모종삼은 병해 충 방제 기준에 의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1: 네.
0: 모종삼을 옮겨 심을 때 전 후행이 모종삼은 두더기 양 측면에서 안쪽으로 6cm 부위에 놓이도록 심어야 합니다.
1: 네.
0: 인삼 식재 후 관리 기술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출묘 전기 관리.
1: 네.
0: 두 번째로는 출묘 및 전엽기 관리.
1: 네.
0: 세 번째로는 개화기, 개화 결실기 관리.
1: 네.
0: 네 번째로는 뿌리 비대기 및 수확기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1: 네. 네, 오늘 인삼, 우리도 인삼 재배 현황, 인삼 산업의 발전 목표, 그리고 우리 재배 기술에 대해 자상한 소개를 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리상국 박사님을 모시고 인삼산업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인삼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농가들의 좋은 정보 됐으면 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오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 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0: 예,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반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두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 오늘 어쩌보면 예. 그냥 저까지 하면 3대 1 수업이에요. 네. 네. 3대 1 수업이에요. 좀 감기로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네.
1: 요즘 또 날씨 변화 때문에 네. 감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0: 네. 그럼요.
1: 주변 분들이 감기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그렇죠.
1: 아유, 참 그렇습니다. 판소리 진행모친이 나오는 대목을 좀 그 들어오면서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막 네. 너무 열심히 아하.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동.
0: 항상 열심히.
1: 예,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정말 항상 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밌는데 어렵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체크를 해가시면서 배워내시는데 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0: 아유, 예. 조금이 아니라 엄청 많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3: 선생님도 지내 열심히 배워주니까 나 한 달에도 조금 더 열심히 해봐서 나 네. 결심인데 그 생각대로 아이들
0: 그래서 시작 전에 이러구나 이거 아니면 그렇죠. 이러구나 이걸 예. 그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왜냐면 그 우리가 콕 찍어서 이렇게 찔러서 소리를 내라는 거랑 예. 들면서 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1: 그렇죠.
0: 예. 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손을 선신용으로 이렇게 드는 거 하고 찔러서 예. 응응 이렇게 하는 거랑 예. 다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이해를 하게.
1: 예, 너무 네.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전번에 저희 네. 방송 때 오미라 쌤께서 그걸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좀 그 영감을 얻었던 게 저는 동작으로 많이 좀 이렇게 레슨을 할 때도 하는 편이고 선생님은 그날 쿡쿡 찔러서라는 얘기가 굉장히 저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생방송 중에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
0: 아유, 그래서 박소연 선생님도 너무 겸손하십니다.
1: 아니 왜냐면 전공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네. 판소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전공 학생들은 아마 꾹 찔러라 하면 알아듣기 쉽죠.
1: 예예.
0: 근데 우리가 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 처음 또 판소리를 배우는 분들은 참 예전에 그 제일 처음에 그 어떤 어머님이 따님을 데리고 와서 판소리를 좀 배우고 싶다고 했었을 때 아이 그냥 저는 그 정말 교과서적으로 이건 예능인들만이 부르는 소리인 것 같다고 그때는 우리가
1: 그렇죠.
0: 무려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판소리를 누가 그렇게 막 불렀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우리 가락 노래 가락 프로그램을 처음 맡은 맡아서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너무 판소리가 듣기 좋다고 이거 어떻게 가르치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그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그렇죠. 배웁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해드린 적 있고 그래서 처음에 민요부터 시작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민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강신자 교수님 모셔서 판소리 좀 배워볼까 이래서 2007년에 또 8년부터 시작해서 가르쳐드렸잖아요. 정말로 좋아하시더라고요.
1: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0: 그러니까요. 네. 지금 판소리라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민족들도 흉산홍 그 노래에 대해 이건 판소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판소리인 줄 알고 그걸 보면서 판소리라는 이 우리 조선족의 판소리가 왜냐하면 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의 이 소리는 판소리구나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판소리에서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어떤 소리가 있는지는
1: 그렇습니다.
0: 이분들이 모르죠.
1: 네.
0: 우리도 지금 현장에서 참. 배워보면서 미녀에서 부르는 리로구나 이로구나 이 다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런 다른 것처럼
1: 다르죠.
0: 다민족은 이걸 알 수가 없죠.
1: 그렇죠.
0: 배워야 많이 알죠. 그래서 이걸 많이 좀 전파를 하고 예. 판소리 특징이 뭔지 예. 민요의 특징이 뭔지 이걸 소리를 불러보면서 예. 대조를 해보면서 아 이래서 판소리는 그렇죠. 이런 소리고

0: 그렇죠.
1: 예. 예. 미녀의 창법은 또 이런 묘한
0: 그렇죠.
1: 잔굴림이 있고 예. 들었다 놓는 부분도 있고
0: 그렇습니다. 예. 밀어내는 것도 있고
1: 네.
0: 감는 것도 있고
1: 네. 그렇죠? 묘하죠.
0: 그래서 아래로 또 이렇게 뚫어주는 소리도
1: 뚫어주면
0: 예. 또 저우로 이렇게 날려보내는 소리도 있고 흐르는 목도 있고 쪼는 목도 있고
1: 네.
0: 꺾는 목도 있고 정말
1: 딸꾹질 목도 있고
0: 딸꾹질 목까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읽어주세요. 아 진짜 네. 너무 제가 지금도 하면서
1: 네.
0: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셨을까.
1: 그러니까요.
0: 정말 정말 네. 소중한 소리고
1: 네. 네,
0: 이제 하면서도 저는 아, 아직 계속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 계속 들거든요. 연습하면서
1: 아유.
0: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소리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그 판소리 예. 전승인인데 그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잖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1: 네, 판소리를 보급도 많이 하시고
0: 예.
1: 이제는 또 방송을 통해서 또
0: 예.
1: 우리 지구촌 정말 인터넷만 접속하시면 여러분
0: 그렇죠.
1: 다 공감하고
0: 예.
1: 배워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0: 예.
1: 네. 네. 물론 현장에 오셔서 배우는 거랑 방송을 보시면서 배우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0: 그렇겠죠. 아무래도 또
1: 네,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이걸 네. 보시면서 함께 느끼고 분명히 네. 다를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네. 또 얼마나 좋은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1: 네.
0: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1: 네.
0: 저를 직접 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는
1: 네.
0: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그럼요.
0: 조금이나마 판소리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시거나 정말 이 소리가 정말 교묘하고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꼭 좀 잘
1: 네.
0: 예, 배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그럼요.
0: 예.
1: 그리고 그냥 방송 전파를 통해서 배우시다가 예. 현장에 오신 저 김 여사님, 김 학생은
0: 그렇죠.
1: 우리 김 학생은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배우는 거랑
2: 그러니까 나 집에서 배우는 거하고 여기 앞에 오는 게 차이점이라면은 집에서
0: 네.
2: 배울 때는 몰라도 물어볼 수 없지, 그러니까.
1: 아, 그럼요.
0: 맞습니다.
2: 근데 여기서는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0: 예.
2: 그건 하나의 우울한 섬인데.
0: 예.
2: 이제 전문 날에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니까 그게 이게 또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1: 예.
0: 그렇습니다.
2: 이런 건 어떤 때는 여기서 막 여러 번 하면 이게 다른 사람 다 이거 다 알아서 어찌겠니 좀 이런 근심이 있는데
0: 네.
2: 집에서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누구 또 모르지 않고
0: 예.
2: 이게 또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예, 정적으로는 이거 뭐 이렇게 온다 하면은 차비부터 아 이게 내게는 이게 우선 이나 먹고 이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한 나이에 이 많이 걸을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이런 정서에 앉아 있어서 그래도 잘 배우든 못 배우든 걔들이 열심히 한번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 그렇죠.
0: 네, 정말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1: 네, 대단한 열정 그리고 정말 잘 배워내고 계시거든요.
0: 네.
1: 저희 방송 애청자분의 그 정말로 대변인이에요.
0: 그러니까
1: 네.
0: 야,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1: 잘 네. 배워가시기 바랄게요.
0: 네. 네. 춘향무침이 나오는 대목이죠.
1: 네.
0: 안일이부터 제가 한번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1: 네.
0: 안일이가 말이긴 하지만 정말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제일 처음에 사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앞에서 잘 떼주셔야 뒤에 부분이 잘 흘러가거든요. 앞에서 안일이라고 해서 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키를 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말을 잡으시거나 키를 그러면 뒤에 소리도 또 높아지시고 낮게 잡으셔도 안 되고 해서 연습하실 적에 그 구간대로 계속 습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준양모치는 자 그때요 준양모치는 물색도 모르고
2: 아무 물색도 모르고
0: 그렇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2: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0: 좋습니다.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2: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그렇습니다. 건넌 하면서 윤 받침이 두 개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건넌 준양방에서
2: 건넌 준양방에서
0: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2: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그렇죠. 저것들도 사랑 싸움하나 보다.
2: 저것들도 사랑 싸움하나 보다.
0: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뭐 그렇게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특히 어르신들이 그걸 그대로 따서 하시면 됩니다. 저것들도 사랑 싸움하나 보다.

0: 저것들도 사람 싸움 하나 보다.
1: 잘 오셨네요.
0: 울음밑이 장착 이루지니 울음밑이 장착 이루지니 춘향 못치니 춘향 못치니 동정을 살피러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한번 나와 보는디 춘향 못치니 나온다 자 춘향 못치니 나온다
1: 저보세요 춘향 하고 밀어서 나가지 마시고 소리는 앞에 있지만 나는 내 몸은 뒤에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춘향 같이 가지 마시고 소리는 앞에 있고 내 몸은 뒤에. 그러면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0: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얼씨구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0: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강조를 안 했는데 지금 마무리도 너무 잘 되세요. 춘향 모친이 나온다. 다 이렇게 떨궈주시는 톡 떨궈주셔야 돼요.
2: 세세게 배웠습니다.
1: 아 그래서 그래서 전번에보다 훨씬 좋으셨네. 아까 들어올 때는 밀어내는 소리만 지금 제가 듣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톡 떨궈내는 것도 지금
3: 너무 잘하세요.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그렇죠.
3: 이렇게 파라고 했죠.
1: 그렇게 톡 떨궈주시면서 네. 위는 아니거든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0: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춘향 하면서 응 받침을 본인이 귀로 듣고 지나가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춘향 모친이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춘향 본인이 귀로 확인하시고 모친이 나온다. 자.
0: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춘향 이 받침은 이음정이에요 춘향 뚝 뚫고 주셔야 돼요 자
0: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무 잘 들리시거든요 여미란 선생님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리세요
0: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자
0: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하던 일
1: 쳐놓고 자 하나 둘

0: 어가 아니라 밀쳐놓고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그래서 위턱이랑 아래턱이 으라는 발음을 할 때는 빨리 마주치시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밀쳐하고 아래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하 던딜 밀쳐놓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1: 하 던딜 밀쳐놓고
0: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코코 하고 걷어주세요. 코코 그렇죠. 그렇죠.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습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오셨네. 여기까지 한번 이어서 그냥 쭉 가볼까요? 춘향무침부터 자.
1: 춘향무침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무침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너무 잘하시다가 이별 1호구나 해서 예, 하신 거예요.
1: 이별 1호구나. 이별 1호구나.
0: 그렇죠. 지금 손은 앞으로 지금 가시는데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세요.
1: 이별 2. 이별 2.
0: 그렇죠. 그를 흔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다고 생각하시면
1: 이별 1호구나.
0: 앞으로 밀어주세요.
1: 이별 1호구나.
0: 그렇죠. 1호 두 개 음.
1: 1호구나.
0: 그렇죠. 두 개 음이에요.
1: 리로구나 이로구나.
0: 그렇죠. 이가 아니라 리로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1: 이로.

0: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가마솥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별이로구나 직선으로 밀어주세요.
1: 이별이로구나
0: 디이로
1: 이로
0: 디이로
1: 이이로
0: 그렇죠. 그거예요.
1: 이별이로구나
0: 디이로구나 디이로구나
1: 이별
0: 띄어서 하시면 디이로 디이로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디이로 디이로 이러면 디이로 디이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붙여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쪼는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지금 굉장히 너무 좋으세요. 춘향방 영창 앞에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춘향방 영창 앞에 자 하나 둘
2: 춘향방 영창 앞에
0: 보세요. 춘향방 하고 입이 벌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춘향방 영창 앞에 잉받침을 듣고 가는 거죠. 하나 둘
2: 춘향방영창 앞에
0: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본인기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춘향방영창 앞에 자 하나 둘
2: 춘향방영창 앞에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자
2: 가만히

0: 정령한 정령한 정응을 올려주시고 정령한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1: 그렇죠 지금 나오셨습니다
0: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1: 그렇죠 오 되는데요 너무 잘 되는데요 네.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2: 그 부분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별이로구나
0: 정령한을 정령한 자 정령한
1: 하은 두 개 글자겠죠
0: 한 아니고 한 하은
1: 이렇게 가야 되겠죠
0: 정령한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
1: 그렇죠 그렇죠
0: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
1: 그렇죠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다 배워내셨는데요
3: 네
1: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3: 너무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네. 윤성박 쌤 어때요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 가만히 월 인연들이 잘
0: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가슴이 넓어지게 가만히가 아니라 가만히 올라서 자
4: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올라서
4: 올라서
1: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김혜수님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5: 다 그때요 순양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에이. 소주늑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순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저것들도 사랑싸모하나 보다
1: 울음 밑이
5: 장차 길어지니 순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싫어
5: 순양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하나 둘 셋
1: 잊을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별 뒤졌구나.
2: 오, 잘하셨어요.
0: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들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요.
2: 네. 네,
0: 잘하셨습니다.
2: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0: 그렇죠.
2: 아니 근데

0: 예. 다 암송을 하셨어요, 벌써.
1: 암송은 그치. 이거, 진짜 수십 번 하니까 나 암송 되는데, 네.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수술 되던데, 이게 앉아가나 좀, 선생님 두비스가나 좀 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 있으시죠?
0: 아니, 너무 대단하세요.
2: 근데 정말 잘하십니다.
0: 매번마다. 예. 가슴 다 외워서 오세요.
2: 다 외우시거든요. 예, 어떤 부분도 다 외워서 오세요.
0: 네. 예, 대단하십니다.
2: 너무 대단하십니다.
0: 아이, 박수.
2: 그렇죠. 예,
0: 대단하세요.
1: 우리 선생님 더 부르시겠다.
2: 응원해 왔습니다.
1: 네. 이브 옆에서 사는 거나 근데 여기 잘 살아가고. 이 못하면 못 가는 글자도 주머니고 퉁소 보는 부위 그래더라 말입니다. 네. 오나 미네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하니까 나 여기 따라가니까 나 대수 하나 한다 이래더라 말입니다.
0: 따라가지 말아야죠.
1: 나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나 따라가는 거.
0: 예. 그래도 열심히 연습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연습 안 하셨으면 따라도 못 가요. 그렇죠. 사실은.
2: 사실은 음정 자체가 어려운데 네네. 이렇게 이어서 쭉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0: 잘하셨어요.
2: 정말 한번 해볼까요? 예, 정말 학생님. 자,
3: 그때요 준양 모친은 몸을 쌔도 모르고 서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걷는 준양방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저것들도 사랑 싸움 허나 보다 울음밑이 장착 이뤄지니 준양 모친은 동정을 그때여 준양
2: 모친이
3: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준양 모친이 나온다
0: 이거

0: 온다. 하나, 둘, 셋. 중향방 형창 앞에
1: 다
0: 마이 올라서
1: 그렇지.
0: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별이로구나.
2: 오, 그래도 버시가 다르세요.
3: 잘하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3: 좋아요.
1: 그 허던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갈까요? 허던일 한 허던 하고 닌 받침을 들으면서 떨리 허던일 닐 받침 들어보고 자
0: 허던일
1: 허던일 그렇죠. 나와야죠.
0: 허던일 밀쳐
1: 아니죠? 미리 여기 아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허던일 밀쳐놓고 상처벌이 행주지 마
0: 허던일 밀쳐놓고
1: 일. 그렇죠. 혀가 혀끝이 올라가서 붙어서 내 귀로 듣고 지나가야 됩니다.
0: 밀쳐놓고
1: 호흡하지 말고
0: 밀쳐놓고 밀쳐놓고 상처머리 행주지 마 엽시 나온다.
1: 그렇죠.
2: 이걸 받침도 들으면서 가야죠. 기억할 게 너무 많죠.
1: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2: 네.
1: 그래서 거의 저도 레슨 때는 온 한 시간은 45분이지 네. 않습니까? 막 하고 나면 사실은 한 줄 그냥 내려간 거예요.
2: 근데 한 줄이라도 어렵잖아요.
1: 그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와. 그리고 받침을 들어야죠. 호흡은 호흡대로 따라가야죠.
2: 네. 장단 지켜야죠.
1: 그렇죠. 장단대로 가야죠. 장단이 또 어디 또 좀 쉽습니까? 쭉 그냥 가는 호흡이 아니라 또 계속 끊어지고 또 옷방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또 억양이며 그렇죠. 그리고 또 소리 또 가는 길, 성음이 가는 길, 이면도 그려내야 되고 정말 너무 어려워요.
2: 그러네요.
1: 그래서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겁니다.
2: 대단하네요.
1: 오미라 선생님도 한번 좀 해보실까요?
2: 두 분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는 함성도 못
1: 잘하실 거예요. 너무 잘하실
2: 거예요. 함성은 못했네요.
4: 좀 이래지 마셔.
1: 너무 잘하실 거예요.
4: 그러지 마셔. 어떻게 살리세요.
2: 부끄럽네요.
1: 네, 자 해보실까요?
2: 네.
1: 다.
2: 그때여 춘향 머치는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난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0: 저것들도 사랑 싸움 허나보다. 우름밑이 장착 이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어시오.
0: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어시오.

0: 이별 히로. 아, 맞아요. 정영한 이별 히로.
1: 어이구.
0: 아이고. 혹시 제가
2: 역시 아이 선생님처럼 제가 알면 무슨 가사를 암송하겠습니까? 나는 모를까나 자꾸 하다나까나 이거 암송을 하는 게 있어.
0: 아니요, 제가 아까 아~ 여기서 서던 일 할 때 한 박자 쉬고
1: 박이 다 맞으셨어요?
0: 맞았어요?
1: 박은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이 저도 가끔씩 박이 틀리거든요. 이거 하면서 네. 박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박이 너무 딱딱 지금 맞아 떨어지셨고 아니리가 굉장히 좋으셨고 정말 네. 너무 좋으셨어요 아니리가. 그리고 또 뒤에 그 아 이별지 이러고 나를 네. 아주 완벽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0: 아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정명한 그렇죠. 이별 이로
1: 그렇죠. 네.
0: 야, 역시 이로
1: 그렇습니다.
0: 저희 아니리는 네. 있잖아요. 예. 저는 여기다가 표기를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리도 표기를 해야 돼요.
1: 아이고 참
2: 표기를 네. 하긴 했습니다.
0: 선생님이 그렇죠. 얘기할 때는 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기법 있잖아요.
1: 그렇죠. 나만의 악보가 되는 거죠.
0: 뭐 건넌 춘향방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 뭐
1: 그렇죠.
0: 강조되는 네. 부분도 밑으로부터 점점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부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아, 예.
1: 그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하시는데 지금 자꾸 겸손하셔서 아니 오셨다는데 오늘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0: 아우 그래요.
1: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춘향 무진이 나온다 따 네. 네.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도 세 분 다 잘하세요. 그래서 방송하는 분들은 혹시 그게 안 되실까 봐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으냐면 춘향 무진이 나온다 춘향 무진이 나온다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희 억양이 안 맞으니까 춘향 무진이 나온다 나 까지가 저희 소리예요. 그리고 춘향 방금 음물도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안 떨어지시거든요. 이게 음정이 잘. 네. 춘향 이렇게 있는데 춘향 하고 툭 떨구시더라고요. 무진이 나온다 까지가 또 끝 마무리. 그리고 하던일을 하던일 아니라 하던일 하면서 바뀌시죠. 그렇죠. 네.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각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저희 입이랑 호흡이랑 모든 것이 각자.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해주셔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되시지 않을까 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네.
1: 아니리 부분은 지금 세 분 다 너무 좋으세요. 아니리 부분을 딱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면을 그려나가실 때 그렇게 그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건넌빵 그렇게 그때요 춘향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물색도 모르고 또 동선 있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하고 또 넣어주죠.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그려지죠? 또 그렇죠?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이렇게 외치셔도 됩니다. 혹은 금방 일어나셨기 때문에 네.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이 있게는 안 얘기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이러고 가실 수 있어요. 소리 네, 네. 할 때. 그리고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내려놓으시죠.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로 한번 나와 보는디

드시면 버는 뒤 또 걷어 드시고 그래야 춘향무진인다온다 춘향무진인다온다

0: 이별 뒤로구나.
1: 지고. 아이고.
0: 그래서 혹시 따라 부르실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따라 부르시라고 네. 한번 불러봤습니다.
1: 그럼요.
0: 괜찮으신가요? 좀 그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춘향무진이 나온다. 그리고 데뷔를 춘향무진이 나온다. 데뷔를 꼭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허 부르셨다가 돈 굵게 떨어지시고 닐 닐 받침을 듣고서 밀쳐놓고 밀쳐놓고 삼초머리 삼초머리 행주지마 마 기운이 올라갔다가 분야 한숨 쉬시면서 니 없이 나온다. 그렇죠? 또 걷어주셨죠? 네. 그렇게 그리고 하나 둘 춘향방영장 앞에 이응 받침을 듣고 가셔야 돼요. 춘향방 아니라 춘향방영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항성이죠? 가만히 올라서 그렇죠?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우실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네. 소리를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꼭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꼭 또 이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2: 집에 있으니요.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밥 먹도록 자꾸 한다. 길이 네. 의가서 부르는 건 또 그게 다 앞내 놔고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영민심에서 연습할 때는 고구마 어때는 한마디 맞고서 용 오래 고구마 자꾸 하면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민심에 하는 게 예. 여기 와 해보면 또 아이라 말이야. 예.
0: 그래도 한 시간 예. 하고서 그게 지금 충분히 잘하시네.
1: 그러니까요.
0: 10시간을 해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지금 잘 없는데 네. 이반하면 정말 1시간을 그럼요. 하고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1: 네.
2: 굉장한 아, 거의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1시간이라 하지만은 이거는 예, 노력이 달리지 그러니까 네. 계속 반복해 들으면 네, 그게 좋은 점이죠.
1: 그렇죠.
0: 네. 아유 근데 좋습니다.
1: 너무 네. 잘하셨어요.
0: 두입 부분을 살짝 맛보기로 네. 시작해 보실까요?
2: 예. 예.
0: 춘향방영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0: 진 기가 막혀. 어간 마음 쑥쑥 올라 두 손뼉 땅땅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이렇게 가야 됩니다.
1: 아유, 저 듣고 싶네요.
0: 저 부분은 이제 집에 가서 정도 네. 하셔야 되는데 그 아이 우리 집에 별일 났네 이제 그 내가 야유하듯이 그렇게 말처럼 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1: 뭐 또 땅땅 예.
0: 그렇죠. 두 손뼉 땅땅 내가 뭐랬나 예. 안 된다 했는데 잘 된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뒤에 막 주먹쥐어 딸겨두며 야유내놨어 죽어라 내가 일상말 후기를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울거든요. 네.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네. 소문은 다 났는데 둘이 사귀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막 주손병 이러면서 막 주먹쥐어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예.
1: 이 소리를 배우면 그래서. 정말 또 여태 못 배웠던 네. 소리인 그렇죠. 것 같아요.
0: 잘 네.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1: 자, 할 수 있다 이렇게
2: 그래.
1: 아, 예. 봐주시고요.
2: 뭐, 네. 어려워하면 되지.
1: 됐죠. 네. 네. 네. 맞습니다.

0: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 주문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생이신 연변대학 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친 나오는 대목 비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1: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잘하시네. 어디 그것뿐이랴? 이번에는 또 국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하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국자 노래를 들어라. 국자 노래를 들어라.

소고리 치마 속속 삼벗겨 병풍으로도 거덕뚱땅 법중요로다.

0: 제대로 꾸죽구나. 병풍이 우드랑 둥탕. 일한참 요란 흘제 발흐지 않더라도 알리로다.
1: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말로 섭을 지내요 언불 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육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나 앉고 누워 둥글면서 자연히 사랑가로 즐기는 언니.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갱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균경은 공정하게 마작패를 뽑아 방을 정하기로 제안했다. 그는 홍중투장과 백판투장을 준비하고 뽑은 패는 절대 후회할 수 없다고 규칙을 정했다.

백판이었다. 결국 매소와 왕아씨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처음 기대했던 긴장감은 모두 사라지고 게임판은 조용해졌다. 네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아씨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내일 아침 일찍 상해로 돌아가자고 결정했다.

각자 정해진 방으로 돌아갔다. 이웃방에 놓인 오래되고 낡은 큰 침대 옆에서는 왕아씨와 매서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왕아씨는 이번 시골 여행에 아버가 함께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아버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다. 아버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언제나 배려 깊다는 것이다. 매서는 끝까지 말없이 듣고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자기 생각으로는 강 총재가 훨씬 더 품격 있고 멋져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매서의 말에 놀란 듯 그를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매서는 조심스럽게 강 총재와 아내 사이가 괜찮은 사이인지 물어봤다. 왕아 씨는 강 총재 아내가 정말 미인이고 성격도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정말 잘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매서의 의견을 물어봤다. 매서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정말 마음이 깊고 세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사업할 때도 자신이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잡아주고 일어나려고 하면 외투를 입혀주는 등 정말 배려가 가득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매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런 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친절일 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도 그냥 평범한 상인이고 평범한 상의 남자라면서 비교하면 강 총재가 훨씬 더 진심으로 친절하고 쉬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중 창문 틈과 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온다. 둘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속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밤을 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틀 후에 네 사람은 다시 상해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짧았던 시골 여행은 아쉽게도 끝나게 되었다. 이야기는 할머니와 배채로 넘어간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빗으로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배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배채가 다시 물어보자 할머니는 외할머니 꿈을 꾸었다고 털어놓았다.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갑자기 급해지고 가래가 목에 막혀 뱉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지금 당장 돌아가 그의 외할머니의 무덤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배채는 할머니의 슬픈 기분을 달래고 주위를 돌리기 위해 피난 왔을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채는 령기하게도 할머니가 좋아하던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거절했다. 배채는 억지로 누워있으려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 손에 명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그 카드를 뽑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외치며 베개 밑에 숨겨버렸다. 그때 아버는 형에게서 향강 풍경엽서 한 더미를 받는다. 형은 편지에서 이 명함을 명절 카드로 친구들에게 보내면 좋겠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몇 장 골라보라고 하고 허생은 두 장을 요청했다. 허생은 고른 두 장의 명함 중 한 장은 이웃 주화 자매에게 보내고 다른 한 장은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림이 그려진 엽서를 소모에게 보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는 글을 남겼다. 아버는 할아버지에게 한 장, 성 선생님에게 한 장, 그리고 수간 자매에게도 한 장의 엽서를 써서 보냈다. 배채가 엽서를 수간에게 전달해주고 돌아올 때 영화 설명서 몇 장을 가지고 왔다. 그 시절에는 모든 영화에 설명서가 무료로 배포되었고 이는 오늘날 연극이나 공연에서 받는 프로그램과 같았다. 배채의 부모님은 10여 년 동안 영화 설명서를 모아왔는데 아버가 본 바로는 큰 상자 여러 개에 가득 차 있을 정도로 량이 매우 많았다. 배채는 부모님이 대광명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중학교 동창이며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연애를 했다고 덧붙였다. 배채는 아버지가 옆에 앉은 어머니의 영화 설명서를 빌리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영화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러 온 것처럼 눈빛을 주고받았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때 상해의 젊은이들은 영화 속 인물을 따라하는 것이 큰 유행이었다. 남자들은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버, 프랑스 배우 장 라필립, 미국 배우 그레고리 페크를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등불 소매가 달린 흰 셔츠를 입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여자들은 오드리 헵번 스타일로 머리를 펌하고 눈썹을 다듬고 밝은 색의 7부 바지나 9부 바지에 신발을 신는 것이 유행했다. 수간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은 수간의 집에 모여 레코드를 듣고 춤을 추고 자주 국회 극장에 가서 왕자 복수기, 백만 파운드, 로마의 휴일 등의 유명 영화들을 관람했다. 밤 공연이 끝난 십자로는 마치 하나의 무대처럼 변했고 젊은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영화표를 사고 팔며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즐겼다. 수가는 영화 속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영화가 가진 마법 같은 매력에 대해 아버에게 털어놓았다. 아버는 수간이 그렇게 자주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수간은 그저 웃기만 했다. 당시 시중에는 빨간 신발, 백치, 흰밤, 자전거 훔치는 사람 등의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빨강과 검정 영화표를 구하려면 밤새도록 줄을 서야 했다. 영화표는 한 사람당 두 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고 줄은 아주 길게 이어졌다. 아버와 배체의 아버지도 줄을 섰고 아버의 사촌 형제와 수간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와서 기다렸다. 서천형은 당시 아주 희귀했던 미니 반도체 라디오를 들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명로 화원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이어진 록색 잎사귀 담벼락은 1959년에 개봉한 상해 코미디 영화 오늘은 휴일의 마지막 장면 촬영지다. 이 영화는 착한 경찰이 연인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놓치지만 결국 훌륭한 인품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 행복하게 이어지는 이야기다. 아버는 그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리며 잠시 옛 추억에 잠기게 되었다.

아래층에서 공역 소리가 들려오자 아버는 추억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아버의 어머니는 거실 큰 소파에 앉아 양말을 짜고 있고 옆에는 청춘의 노래라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밖에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우산을 수리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래층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아버의 어머니는 책을 읽다가 사랑의 고민이라는 문장을 보고 아버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버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고요한 집안에는 양말을 짜는 바늘끼리 부딪히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아버는 책의 내용을 방언으로 읽는 소리가 점점 싫어져서 결국 책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상의 사람들은 사랑해요 라는 말을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해서 보통 좋아해 라는 간단한 말로 대체했다. 아버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어머니의 여동생을 만났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며 손에는 꾸러미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제 리발소 이야기로 넘어간다. 우편 배달부가 호생이 보낸 엽서를 배달해 오고 리발소 이사장은 향왕 사진이 찍힌 엽서를 거울 앞에 꽂아놓고 마치 향왕과 직접 연락이 있는 것처럼 자랑했다. 손님들은 향왕 풍경 사진을 보면서 감탄했다. 시간이 지나 이 엽서는 결국 소모에게 전달되었다. 소모는 말없이 우체국에 가서 2푼짜리 엽서를 산다. 그리고 호생이 남긴 아파트 주소에 따라 감사 인사와 시간이 있으면 꼭 찾아와 달라는 내용의 짧은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소모가 일생에서 쓴 유일한 편지가 되었다. 그날 소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3층 다락방 문 밖에서 저녁 음식을 만들고 석탄로 불을 닫고 있었다. 석탄로를 닫는다는 것은 불을 약하게 만들고 연통을 막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저녁 음식은 샐러리 볶음 두부와 간장조림 무 두 가지로 매우 간단했다. 그 시절에는 밤에 시장에 돌을 놓아 자리를 표시해두고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서 채소를 파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소모가 학교를 피하고 도망쳐 온 것을 알고 꾸짖었다. 소모는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형님 누나들은 성적이 모두 좋은데 왜 소모만 그렇게 못하느냐고 나무람했다. 어머니는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기술자가 되거나 공장장이 되어 사무실에서 편하게 차를 마시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모를 다독였다. 밖에는 따스한 햇빛이 검은 기와 지붕 전체에 내리쬐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주변에는 면직공장, 담배공장, 약품공장, 칫솔공장, 기계공장, 철강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이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0: 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올절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에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10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앞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우대 활동은 특별히 약에서 약도도 드리고 또 이 지금 세계적으로 형체를 보면은 자재가 비발에서부터 다 올라갑니다. 이래서 우리 이 오색 천연 용지는 재배가 아이되는 용지로서 점점 우리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런 그 추구가 높아지면서 아주 그 긴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약이 그 물량이가에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올절 우대 활동이가 좀 셉니다. 5곽에 4곽을 더 드리고 10곽에 12곽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문하시고 우대 활동 참가하시면 드리는 이 신노트라는 이런 첩이 있습니다. 반사고고약의 첩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압이 높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항상 답답하거나 특히 우리 관심병이 있으면서 뒷가슴이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어깨박죽하고 어깨박죽 그 중간으로 해서 자꾸 그 키우는 사람들 이게 딱 고가병뿐만 아닙니다. 관심병이 있는 사람들이 반사통이 뒷잔등이 키울 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위를 해서 그리고 앞에 와서는 우리 가슴뼈 그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단중시라고 있는데 이게 심포징이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아픈 곳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근육이 뭉치거나 이런 걸 다 풀어주고 경각을 열어주는 발석고고약이기 때문에 이 두통시 드리는 발석고고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증송하는 선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봐도 밖에 아닙니다.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부치문이 써보고 효과 좋으면 더 사셔도 되고 일단 이번 우대 활동에 약도 약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발석고고 약도 두통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게 돼 있습니다. 그 앓게 된 질병 중에서 우리 현대 의학으로서 현대 기계 의학 그 기계 검사로서는 잘 검사해 내지 못하는 이런 경각 막힘이라든가 신경성이라든가 이런 기혈 부족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현대 의학에서 우리 진단이 아예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자꾸 마르는 사람들, 잠이 아예 온다는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다는 사람들, 특히 심줄문란이 생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사람들. 이렇게 숨이 찬다 할 때는 우리가 검사해보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거반 70%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가 뭐 간열이 좀 센지 뭐 눈 위에 늘상 뿌옇게 보이고 깔깔하고 많이 건조하고 뭔가 건조하고 피 많이 됐습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 연기 강구하고 먹은 후부터는 좀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효과 빠르대다 이거 먹으니까 나.
1: 네.
2: 먹어서 한 20년째 먹으니까 벌써 얘 눈이 빤하게 보이고.
0: 네.
1: 네.
2: 그리고 피 섰던 것도.

0: 많이 깔아놨습니다.
1: 네.
0: 거기다 드문드문 소변이 또 자꾸 새고 급하고 산기형 견디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증상도 지금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변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는 항상 기운하고 어느 하루 남의 정신이 살짝 빼뺐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예. 예, 거기다 또 소화도 안 돼서 그냥 이 배가 이렇게 그런 그냥 부딪히고 그리고 얘 조금 먹어도 뱀비 자꾸 생겼댔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 너도 뱀비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래도 뭔가 뭐, 먹다 먹어보니까 계속 먹어보니까 정말 냄새 많은 이야기 좀 좋았습니다.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B25도 이야기지 뭔가 뭐, 뭔가 오래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부작용 없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1: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잘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약이기 때문에 쓰게 되면 이런 효과 잘 온 계속 쓰십시오.
0: 네. 계속 배다 오늘 배가 아파서 또 쓰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은 항상 그 병원에 가서 좀 진단하고 치료해보자 해도 진단이 아예 나오고 그런데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두근 닦거리고 눈이 이제 쫓겨온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게 제일 바쁩니다. 조금 뭐 일을 해보자면 숨이부터 차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그 이 연기 광고복약을 쓰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3: 이 광고복약을 저는 한 이제 1년 다 썼습니다. 저는 이 1년 동안 써보니까 해마다 그 봄이 눈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피곤하고 눈알이 깜빡대지, 그건 기술이 자꾸 내려온다 만다, 대낮에도 그래서 눈을 보고서 굳이 뭐, 잘때 자서 일어나겠는데, 일은 못 하겠습니다. 그 눈 떠야 일어나겠는데, 작년부터 먹으니까 나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어려우니까 딱 이렇습니다. 이 봄에 이야기했던 간행용 좋습니다. 맥도 나지, 피부도 좋아지지, 제일 감기에 안 옵니다. 이하고 뭐 감기에 걸리고 죽지고, 그 다음 혈압이 올라간다. 나 원래 혈압이 먹진 않고 이렇게 혈압약은 먹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민감함을 이렇게 신기해서 민감함이 마음이 좀 불참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혈압약 공제를 잘할까 약이 용도다 말입니다. 맥이나 밥 잘 먹지. 그래 네 이번에 우리 학생이 아주 영성한데 적게 써도 그 불었었다 지금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1: 맞습니다. 예,
3: 그래 그래, 네, 여러분, 우리 하여튼, 어쨌든, 나는 계속 이해하고 계속 먹길래 해서, 이번에 또 싸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시죠. 네,
3: 거기다 싸놔도 됩니까?
1: 싸놔도 됩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진단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고 또 치료해도 이 약 먹으면 뭐 혈압약도 싹 끊고 세상에서 제일 최고 약이고 이런 과대 선전이 들어간 약도 써봤는데 아예 혈압약을 뭐 끊는 것 같으라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전보다 혈압약을 더 가량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부름이 아예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전도 하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저도 영지기관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면역력이 낮아서 얼마 되면 그저 감기에 기침해서 그 병원에 가 댄디하여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감기 술이 걸리지 않습니까?
1: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4: 예. 이게 또 밤새에 또 닫았으면 하루 종일 대수도 반대 무슨 그래가 잠을 잘 수 있어야죠. 이거 먹은 다음에 많아야 한 번 어쨌든 보지 않고 이게 또 화도 또 잘 됐습니다. 화가 안 돼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또 화도 잘 되고요. 제가 파동이 또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런데 혈압이 온정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고 그리고 심하던 뱀비도 있어서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봤는데 지금 그저 딱 한 번씩 보니까 이것도 좋고 간이 또 좋습니다. 항상 간이 안 좋아, 항상 내게 고해. 그런데, 간 수지도 정상이 되고, 그리고 또 허리가 아파서, 뭐, 무슨 거.
2: 네.
4: 저런 거 때마다 어쨌든 아파서 허리 아파, 몸 움직이니까. 근데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1: 네.
4: 예, 어쨌든 이게 한 가지 약을 좀 여러 가지 병도 좋습니다. 이번에 활동하니까, 네. 이번에 열과 싸서 계속 실내 산.
1: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진단이 안 나오고 나는 하대로 계속 아프고 치료해도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러던 분들 우리 연기강구복액을 추천드립니다. 예. 항상 이 발뒤축이라면 아픈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이라도 발뒤축이 아프거나 누워서 할 때도 심지어 발뒤축이 아파서는 잠에서 깨나게 되고 장단지가 지올라고 다리가 뻣뻣하고 입은 마르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그 다음에 또 혈압은 혈압대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분들 보면 가슴은 답답하고 약을 쓰는데 효과 없다 이럴 때 우리 연기 깡구복액 선택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5: 제가 연기 깡구복액을 어려도 시간 묻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5: 이게 위가 나빠서 잘 안 되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맥이 없어서 생각해보게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지금 맥이 나고 소변이 자꾸 저리고 아파서 밤을 자지 못했습니다.
1: 네.
5: 그랬는데 지금 저기 살을 자꾸가 줄어들고 지금 통증이 많이 나서 지금 밤 잘 잘까 다 피해난다, 피해난다.
1: 네.
5: 그리고 혈압이 바람이 치네. 눈꽃에 많이 했습니다.
1: 네.
5: 그러다가 저 이 약을 먹은 게 지금 정상이 되니까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머리 흐리고 불통하던 것도 많이 났고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1: 네.
5: 그러니까 그만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5: 예. 그리고 간이 안 좋아 그런지 눈이 부연에 닳고 있지 않던 것도 지금 많이 맑아진 감이 나고 예. 머리 아파 걷기 바쁜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네.
5: 예,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싫어진 약이고 어지럼증이 들어가고 구복액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서 예. 지금 먹고 먹을 수 있어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5: 예. 그래,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또, 방송 들어보니까, 나 이 약값이 좀 오른답니다, 예.
1: 예. 5절까지만 이우대할게.
5: 예. 그래서, 저기, 약이 지금 조금 있는데, 이제 약값이 오른답니다. 안 맺기 위해서, 저기, 5절 우대할 때, 장난에서 약을 좀 배달 받다고 보다니.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5: 수고하세요.
2: 네.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을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박혔습니다. 심줄문란이 있고 이 신지라는 게 중에서 말하는 신지가 우리 서에서 말하면 심줄문란입니다. 심동과소 그다음에 그 쪼버 황찬 이런 많은 이런 심줄문란을 중에서는 신지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치도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거.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깔깔할 때 쓰라고 똑똑히 밝힌 약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6: 아, 죄송해요.
1: 높이 얘기를 하셔.
6: 네. 네.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2: 네. 라디오도 꺼주십시오. 네.
6: 기재입니까?
1: 얘기를 하셔.
6: 아, 그 뭐 깬지 잠이 들어갔는가 물어보는.
1: 아, 잠이 아이 들어갔고, 천년 다섯 가지 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외에도 경고람이라든가 구기자랑가 들어가고, 잠은 아이 들어갔습니다.
6: 아, 그렇습니까?
1: 예.
6: 네, 알았어.
1: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원래는 물어보는 보실 분들은 자기 증상부터 어떤 증상이 있다 하면 이야기하면 좋은데 너무 목소리가 낮아서 또 물어 알봤는데 일단 이 약은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신동과속 심줄문란 있는

0: 사람들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잠도 안 들어갔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주로 우리 몸이 마르는 사람들 입이 마른다, 기관지가 마른다, 코안이 마른다, 눈이 마른다, 피부 마른다 이런 분들 특별히 효과를 빨리 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합니다.
0: 네.
2: 네, 몇 가지 사문 하겠네. 심장 두 자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장기 심장 두 자라 연 사람이 먹을 수 있겠는가?
0: 심장 두 자라 한 사람들 특히 좋습니다.
2: 예, 아 이렇습니다.
0: 예, 그 두 자리 했다 할 때는 피가 혈기 높든 혈점도 높든 피가 걸어져서 그다음에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약은 혈액을 맑게 정혈, 보혈, 정혈하는 약이기 때문에 주자한 분들은 또 특히 그 안에다 주자를 여놨기 때문에 혈관에다 꼭 잡아야 됩니다.
2: 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에 있어서 혈탄이 높은 게 도움이 있습니까?
0: 혈탄이 약 잡으면 내려갑니다.
2: 아, 내려갈 것
0: 용기가 혈탄을 내려오는 작용합니다.
2: 그 다음에, 네. 근데 보시니까 신결석이 다수 생기는 체질이에요.
0: 예.
2: 신결석 빼도 또 생기, 또 생기, 이런 데 도움이 있겠습니까?
0: 아주 큰 치료 효과가 있죠. 그 주자를 엿단 거하고 신결석하고 환자번호는 비슷합니다. 피가 걸기 예. 때문에 그 결석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예, 진득진득하기 때문에. 이 약을 잡으면 그것도 많이 작아집니다.
2: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오.
0: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귀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리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택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수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 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나는 예순 백세환 쓰는 환자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고 그 간 수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내가 이전에 시경원에 입원해서 그것도 아내가 둘 다 올라와 내려 가지 않아서 내 돌을 풀어내서 그래서 병원약을 써서 쓸데 선생님 간을 듣고 이 약과 그 영지 그 약을 두 가지 같이 복용한 결과에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뇨도 재보니까 어떤 6이고 그것도 이제 된다 구성 언냈더니
0: 저는 아주 좋습니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4: 예,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야, 선생님 좋은 약을 아들에서 감사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이 약은
0: 예, 이 약은 빼놓지 말고 계속 쓰십시오. 예? 이 약에 간선을 같이 도와주고 간선이 문제를 치료하는 30종이나 되는 약이 들어가놔서 예? 이 노충룡이라든가 우리 백작 출이라든가 다 간세포를 재생하는 약이 돼서 이 약을 해서 원래 한 날에 두 번인데 한 번 더 가량해서 세 번 쓰셔. 그게 낫습니다.
4: 아, 알았습니다. 예.
0: 예. 예. 간이 나쁜 사람들 약은 많이 써도 안 됩니다. 예.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그래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순백세환입니다. 저희들
1: 네.
5: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세환에는 30종이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가 들어가서 30종의 약이

0: 만들어진 비위를 위주로 비위하고 콩팥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물론 30종이 들어가면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다 잡아주고 그 기초의 기초인 비위하고 콩팥이 치료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30종이나 들어가면서 비위나 콩팥이 문제점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 효과가 확실합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우리 비장하고 위를 다 말합니다. 비장하고 위하면은 소장, 대장, 취장 이게 다 포함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나도 예, 승계씨 안에 쓰고 있습니다. 난 어제 혈압도 들어가 사람들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맥박도 높았다, 나 빨리 뗐다고 뗐다며 그냥 골이 아프고 정신이 안 나쁜다고 무슨 세상인지 모르고 살았나 그랬고
0: 네.
2: 밤에 잠도 안 오지 꿈이 좀 안 해지지 꿈 깨지에 무슨 좋은 꿈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도 꿈 끼고 나면 그것도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 이런 꿈 그냥 깼다 다릅니다. 네. 그런 게 이렇게 무슨 백상을 쓰면서더니 이런 세상도 사라지고 예. 심장이 그렇게 심장이 붙이고 그랬던지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낮낮 손이 쫙 나오려고 이랬던지 그런 식의 소화가 되어서 나는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약 먹을 소화되는 게 좀 많이 나아서가지고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0: 네.
2: 밥을 잘 먹을 맥이 나지. 관절도 그저 나빠갖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계속 비어도 조금 많이 나아져서 지금 집안에 이렇게 해도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좀 사전 차수다가 그것도 사전은 자주 봤지. 그래서 사전 차수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를 지금 많이 봤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내 약도 계속 쓰려고 여자수가 좀 배달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순백세환 쓰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잘 본다. 그리고 약을 쓰고 모두 효과 없다 하는데 이 약을 쓰고 어디를 효과 봐도 효과 본다. 30종이나 되는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으니까 확실히 효과를 보는데 특별한 약이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0: 계속 씁시다.
2: 예, 쓰겠습니다. 그냥 15가지 배달 받으려고
0: 예. 건강하십시오.
1: 그래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비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이 끝도 밑도 없습니다.
1: 네?
0: 비위라는 거는 좀 우리 중에서 말하는 비위는 범위가 좀 광범합니다. 다 우리 서유에서 말하는 비장만 아닙니다. 비장이 부가 위입니다. 오장육부에서의 오장에서 우리 비장이 오장에 들고 위가 부에 뜹니다. 그리고 그 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이지장부터 소장, 대장에 그다음에 그 중에서 말하는 비위는 취장까지 들어갑니다. 이시연이
1: 네.
0: 이래서 이 비위를 좋게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비위가 좋아지면은 콩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이 좋아지는 약 같이 있고 그 외 30종이 약이 쭉 보면은 오장육부의 평형을 잡아주죠. 그러나 무슨 약이나 중점이 있습니다. 이 약은 딱 어느 병에 첫째로 좋다 이거죠. 예. 그걸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비위가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비위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 데는 소화만 아이 되면 이게 비위 문제인가 하지만 사실 우리 비장을 비롯해서 이 소화계통에는 많은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특히 장도에 제가 전번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적으로나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다 이럽니다.
1: 네.
0: 의학을 제일 먼저 창시한 분이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체의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장도가 건강해야 우리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위장도가 아이 건강합니다. 왜서 아이 건강한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갑니다. 우리 먹는 쌀, 고기, 이 쌀 보시오. 옛날에는 논밭을 바라다 보면은 저는 농사는 못 지어봤지만 지나가고 오고 보면 논밭에서 사람이 업돼서 김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돌피도 많이 자라 있고 풀도 있고 근데 지금은 논밭을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피라면 이런 거 볼 수도 없습니다. 돌피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 뜻인지 풀 없애는 농약, 비료 이런 쌀도 이런 거 먹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농약이 나오고 이러면서 과일이더니 채소도 다 이렇게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 쌀, 채소, 과일, 심지어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전엔 집집마다 한 마리씩 길러서 한 1년씩, 10달씩 돼야 이거 밭에서 이 우리 식용으로 가능했지 않습니까? 지금 넉 달을 초과해야 한답니다. 예. 그리고 벌써 몇 달이 되면은 거기에다 이런 주사처럼 왕봉장 같은 물약을 깨서 사료에다 먹인답니다. 뭔가 객소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빨리 자라는 객소.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도 보면 여기서 하들하들한 게 그 질기지 않습니다.
1: 네.
0: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객소가 들어간 거 우리 직접적으로 아예 먹어도 객소 들어갔냐가 아예 먹어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객소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 달기, 닭도 그렇답니다. 달걀이라는 게 이게 달걀 한 이틀을 알아놨고는 한 날 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닭들은 양계장에서 자라면 한 날에 두 번 났습니다. 그래서 객소를 먹인다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보면은 소학교 학생들이 9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생리가 옵니다.
1: 네.
0: 많습니다.
1: 그렇죠.
0: 왜 그런가? 이게 객소가 먹으면서 달걀을 낫게 하자면 여자 객소를 먹여야 된다 말입니다. 에스트로겐이.
1: 네.
0: 스지수를 먹인다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많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위가 상대적으로 나빠지죠. 이렇기 때문에 순백세화는 꼭 필요한 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1절 이후 가격이 인상됩니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세,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시죠.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고향. 아무리 화려한 보물도 내 고향의 정연산과 물에 비할 수 없습니다. 대옥 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바람 사랑사랑 불어오면 사랑도 함께 피어나고 모든 게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서영근 작사 장서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은 날 함께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산으로 떠나볼까요? 박장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산으로 가자, 양세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겨울은 길지만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낡은 것은 덧쳐내고 새로운 희망이 꽃망울 터지는 계절. 우리 모두 함께 웃어봅시다. 최관석 작사, 최동경 작곡의 새해만 꽃피는 봄을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반려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땀으로 갖고 온 사랑과 헌신을 담은 가요. 조례화 작사 강현종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은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 역사, 풍습, 음식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책이나 인터넷에서만 접하던 지식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자신의 편견을 깨고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며 이는 개인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행 가이드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관광 정보 시간입니다. 2026년 연변주 꽃 구경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 관광 홍보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 1일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은 이른 아침부터 꽃향기와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2026년 연변주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홍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날 현장은 연변의 봄을 만끽하려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변과 화룡시의 수려한 풍광을 담은 홍보 영상과 함께 색채의 사

단체 활용의 보험으로 출발이라는 주제의 꽃구경 공약법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서는 연변을 상징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캐릭터인 진달래 보배 마스코트가 처음으로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귀엽고 활기찬 모습의 마스코트들은 무대에서 주제곡을 합창하며 현지 브랜드의 진숙함을 더했습니다. 이 축제 열기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전 8시경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은 나들이 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화룡시 도서관이 마련한 개임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전통과 재미가 어우러진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꽃길을 따라 늘어선 부스에서는 쫄깃한 인절미와 고소한 양꼬치, 노릇하게 구워진 감자전이 봄바람을 타고 관광객들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에는 장구와 징소리가 어우러진 농나무 행렬이 말을 누비며 축제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고 씨름장과 윷놀이판에서는 응원과 단성이 네, 축제 열기는 진달래촌 소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 마련된 활용 정품 전시회 부스에서는 명태 장탁연과 무형문화유산 전시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의 깜짝 플래시몹 공연은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꾀한 점도 돋보였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달래촌 풍정원에서 열린 향토 음식 전시 및 공급 판매 상담회에는 33개 향진 합작사와 기업이 참여해 된장, 꿀, 유기농 쌀 등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화룡시 공급판매 합작사 련합사 리사회 예홍파 주임은 진달래라는 브랜드의 힘을 빌어 생산과 판매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의 창작 예순돌을 맞이해서 더욱 뜻깊게 기획된 이번 축제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했습니다. 화룡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관광객들의 단순한 꽃 구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상생 관광의 모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광 정보입니다. 무형문화유산 전통공연으로 관광산업의 활력을. 지난 1일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공연의 첫 무대를 장식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통소음악은 1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채 19세기 말 연변에 전해져서 명절과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정겨운 고향의 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화려한 민속의상을 갖춰 입은 50명의 연주자가 선사한 통소가락은 때로는 맑고 드높게 때로는 낮고 묵직하게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음악 특유의 운치를 유감없이 드러내며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뱃노래, 한강수 타령 등 정겨운 민속 가요가 잇따라 울려 퍼지며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가락 속에 삶의 애환과 고향의 정취를 담아냈습니다.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조선족 안진북 연주에서는 55명의 출연자가 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오직 북소리만으로 마음을 전했으며 일제히 내리치는 북체의 강렬한 장단과 웅장한 울림은 조선족 민간예술 특유의 거침없고 호방한 기계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날의 대미를 장식한 무대는 조선족 농경사회의 기복의식에서 유래해 음악과 무용,

노래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빛나는 중국 조선족 농악무였는데 민속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경쾌한 가락에 맞춰 펼치는 화려한 상모 돌리기와 력동적인 몸짓은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연결시 문화관 김춘영 부관장은 이번 공연은 연결의 깊은 문화 저력과 더불어 낙천적이고 예술을 사랑하는 조선족의 민족적 풍모를 다각도에서 조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광정보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코너,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어보는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열선 전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이고 황해와 인접했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로 꼽힙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도시의 눈이라 불리는 대관람차가 유명한데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이고 황해와 인접했으며 우리나라 최대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로 꼽힙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도시의 눈이라 불리는 대관람차가 유명한데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학춤은 학 모양의 탈을 쓰고 날새의 움직임을 재치있게 무용화한 특이한 조선족 민속춤으로 학춤은 학의 특성과 동작에 맞추어 춤 동작을 실감나게 창작했고 자연과의 조합을 잘 나타내는데요. 이 조선족 학춤은 언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명부에 올랐을까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학춤은 학 모양의 탈을 쓰고 날새의 움직임을 재치있게 무용화한 특이한 조선족 민속춤으로 학춤은 학의 특성과 동작에 맞추어 춤 동작을 실감나게 창작했고 자연과의 조합을 잘 나타내는데요. 이 조선족 학춤은 언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명부에 올랐을까요? 선택사항 3개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자, 계속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이번은 훈촌시 경신진 방천촌, 세 번째는 화룡시 발가자진 남구촌. 아래 길림성 상황버섯의 고향으로 불리는 촌은 어느 촌일까요?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화룡시 경신진 방천촌, 화룡시 발가자진 남구촌. 네, 정답을 맞추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퀴즈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이고 황해와 인접했으며 우리나라 최대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로 꼽힙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도시의 눈이라 불리는 대관람차가 유명한데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이 언어리는 어제 열심히 들어서 1번은 모르겠고요.
0: 네.
1: 이 2번은 2008년.
0: 2008년, 네. 네.
1: 그리고 이 짜기 저기 3번은 제가 하령시 발가자진이 태생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거 열심히 들었는데 네. 발가자, 하령시 발가자진 남구촌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네.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자, 두 번째 퀴즈. 학춤은 학 모양의 탈을 쓰고 날새의 움직임을 채찍게 무용화한 특이한 조선족 민속춤으로 이 학춤은 학의 특성과 동작에 맞추어 춤 동작을 아주 실감나게 창작을 했고 자연과의 조합을 잘 나타내는데요. 이 조선족 학춤은 언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명부에 올랐을까요?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9년. 그리고 세 번째 퀴즈. 아, 길림성 상황버섯의 고향으로 불리는 촌은 어딜까요? 도무시 석현진 수남촌, 화룡시 경신진 방천촌, 화룡시 발가자진 남구촌. 네, 정답을 맞추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신문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올 주류는 잘 보냈습니까?
0: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까?
1: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문제는 대련합시다, 대련 씨.
0: 아, 대련? 오, 예. 네.
1: 예, 두 번째 문제는 학춘문 2008년 납시다.
0: 네, 그리고 상황버섯이 고향은?
1: 이거 왕청현은 없습니까? 그 선택 문제
0: 없습니다.
1: 없으면 그 활용 시도합시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자, 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고 황해와 인접해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도시 눈이라 불리는 대관람차가 유명한데요. 이 도시는 어딜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 조선족 학춤은 언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명부에 올랐을까요? 2007년, 2008년, 2009년 그리고 길림성 상황버섯의 고향으로 불리는 촌은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훈준시 경신진 방천촌, 화룡시 발가자진 남구촌

0: 네, 계속해서 여행 퀴즈에 도전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저희 전화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첫 번째는 예, 저기, 결혼이라 하고,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저기, 양성동 팔면이라 하고,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예, 화룡시, 예, 남구천, 예. 생각합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답 되시기 바랍니다. 3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또 만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퀴즈 해봅시다.
0: 네.
2: 예, 1번은 대련 신라입니다.
0: 1번은 대련, 네.
2: 예, 2번은 2008년.
0: 2008년.
2: 예. 3번은 이 달가다진 남부천을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2: 네, 수고하세요.
0: 네.

많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정답을 공개. 아, 지금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정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0: 네, 한 키즈 맞추겠습니다.
1: 네, 그래요.
0: 네, 제 전화가.
1: 네, 맞습니다. 얘기하세요.
0: 네, 선생님, 저 연어를 잘 보냈습니다.
1: 네, 잘 보냈습니다.
0: 이, 네, 라디오 라이 주겠습니다.
1: 아,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0: 1번은, 대련 하겠습니다.
1: 아, 1번은 대련.
0: 그 다음에 네. 2번은 2008년으로 하고,
1: 네.
0: 3번은 화령지 남구촌입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들 1번은 다 대련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과연 대련시일까요? 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고 황해와 인접했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도시의 눈이라 불리는 대관람차가 유명한데요. 이 도시는 바로 대련이 아니고 천진입니다. 네, 천진은 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황해와 인접해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또한 천진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청조부터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곳으로 서양과의 접점이 많았던 덕분에 다양한 건축 양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천진은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대체로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가을과 봄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천진의 공원이 화산꽃들로 가득 차고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한적한 도심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여름철에는 강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유람선을 타고 도심 경관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였죠. 학춤은 학 모양의 달을 쓰고 날새의 움직임을 재치있게 무용화한 특이한 조선족 민속춤으로 학춤은 학의 특성과 동작에 맞추어 춤 동작을 실감나게 창작했고 자연과의 조합을 잘 나타냈습니다. 이 조선족 학춤은 언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명부에 올랐을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2008년입니다. 이 조선족 학춤은 2008년 6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비준한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명부에 오른 종목입니다. 주요 류전 지역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길림시 등 기타 일부 조선족 집거구입니다. 중점 전승 지역은 안도현이며 주요 보전 단위는 안도현 문화관입니다.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는 제2대 전승자인 강덕수 전승인이며 오래전부터 제1대 전승자인 김재선 전승인에게서 학춤을 전수받아 보급했습니다. 학춤은 기원이 오랜 학 모양의 탈을 쓰고 날새의 움직임을 재치있게 무용화한 특이한 조선족 민속춤입니다. 학은 전반 과정에서 련꽃을 터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학은 조선족이 예로부터 선호해온 길성물로서 십장생이 한 가지이며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데 이런 길성물을 춤에 도입해서 만든 학춤은 학의 특성과 동작에 맞추어 춤 동작을 실감나게 창작했고 자연과의 조합을 잘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퀴즈 정답입니다. 길림성 상황버섯의 고향으로 불리는 촌은 어느 촌일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화룡시 밝아자진 남구촌입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화룡시 밝아자진 남구촌의 산비탈에서는 실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자진 상황버섯 양식 기지에는 260동의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하우스 안에 정렬된 균 배지에서 손바닥만한 상황버섯이 황금빛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길림성 상황버섯의 고향, 국가급 농업산업강진, 길림성 상황버섯산업단지, 이런 묵직한 금빛 간판들은 장백산 기슭에 위치한 밝아자진이 전국 상황버섯 생산지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설명합니다. 전에 이름도 없던 이 변경의 작은 지는 10년의 시간을 들여 연간 생산액이 1억 원이 넘는 특색 산업을 육성해낼 수 있었던 건 바통을 이어받는 전략적 의력과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실정의 온도에 있었습니다. 산업의 착지는 만리 상승의 첫걸음에 불과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부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길림 상황생물과학기술집단위원회사 책임자는 지난 10여 년간 균종 육성에서 시험 양식에 이르고 또 전문 자금 투입에서 산업연맹을 설립하기까지 단계마다 정부에서 여건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구축해주고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훌륭한 경영 환경에 자행하에 길황 1호 토종 균종이 성공적으로 육성되어 상황버섯 산업이 특유의 신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상황버섯 냉동 건조 분말은 시장에서 인기 제품으로 부상하고 황지황, 림진원 등 두 개의 브랜드는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국제 전자상 거래를 통해 시장을 동남아까지 확장됐습니다.

여행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혼자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는 것,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 혼자 이동하는 것 등의 경험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키우고 좀 더 용감하고 유연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여행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투자이지만 그로부터 얻는 스트레스 해소, 시각 확장, 자기 발견이라는 순기능은 어떤 물건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여행을 통해 마음을 충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희, 편집의 류현우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지나온 세월의 향기입니다. 함께 걸어온 시간을 담은 황혼 인생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한충군 작사, 허순자 작곡으로 된 황혼 인생으로 오늘 프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래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흥겨운 멜로디입니다. 최군 작사 리태호 작곡의 장수 타령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의 여운이 느껴지는 노래, 시간 타령과 함께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황운선 작사, 리태호 작곡의 시간 타령을 리철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밝고 아름다운 멜로디, 지금 바로 임향숙 가수가 부른 꽃길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은화 작사, 류영근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춰본 적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넘어질 일도, 상처받을 일도, 부끄러운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뒤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성공할 가능성이라는 그 찬란한 기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너무 현명해져 버립니다.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손해볼 일은 애초에 하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삶이란 정해진 답안지가 없는 오지탐험과도 같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할수록 우리는 아주 작은 희망 하나라도 붙잡고 기어코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반짝이는 등대 하나를 발견한 항해사처럼 그 희망은 비록 신랄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지도이니까요. 도전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 클럽이고 저는 신금술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분명 사랑해서 선택한 길이고 누구보다 행복해지고 싶어 시작한 여정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혹시 나 때문에 혹은 나의 서툰 배려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특히 내가 낳은 아이와 가슴으로 품은 아이 그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면은 그 고민의 무게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오히려 과도한 눈치가 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혹시나 아이에게는 부담스러운 강요가 될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조심스러운 진심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아끼기에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느덧 창밖의 가로수들이 연두빛 옷을 갈아입는 완연한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른 중반의 평범한 워킹맘이자 이제 막 돌을 지난 아들과 어느덧 아홉 살이 된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또 조금은 묵직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대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한 차례 이별의 아픔을 겪은 재혼남이었으니까요. 저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금지옥엽 키운 딸이 굳이

아이까지 있는 남자를 선택하나며 통곡했습니다. 당시 7살이던 남편의 딸아이는 부모님 눈에 우리 딸 앞길을 막는 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부모님 기준에서 0점, 아니 마이너스 100점짜리 사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 자신의 모든 과오와 형편, 그리고 5살 딸아이의 존재를 숨김없이 털어놓던 남편의 정직한 눈망울을 말입니다. 망설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남편의 진심은 제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했고, 신기하게도 그가 사랑하는 아이까지 기꺼이 품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서운할 정도로 저보다 제 부모님께 더 지극정성으로 대했고, 그 진심 어린 노래 끝에 저희는 마침내 가족이란 울타리를 세울 수 있었죠. 결혼 후 셋이 된 일상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이에게 나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평생 아줌마라고 불러도 괜찮으니까요.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다려줍시다.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새겨진 친엄마의 자리를 억지로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줌마와 딸이라는 묘한 경계 위에서 조금씩 서로의 온기에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놀이공원을 가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 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는 시간들이 쌓이며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정상가족의 형태를 닮아갔습니다. 적어도 작년 가을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9살이 된 딸아이는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압니다. 아빠가 재혼해서 얻은 새엄마, 그리고 그 새엄마가 낳은 진짜 동생. 이 복잡한 가계도가 아이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합니다. 요즘 딸아이는 부쩍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아기를 예뻐하긴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거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 문득 느껴지는 아이의 시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색함과 소외감이 서려있습니다. 저는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절대 차별하지 말자. 이럴 때일수록 첫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자. 그래서 아들이 울어도 딸아이의 질문에 먼저 답하려 노력하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기분을 살핍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과도한 예민함이 오히려 아이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오후 아들을 겨우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딸아이가 제가 아끼던 유리컵을 깨뜨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제 물음에 아이는 울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줌마가 힘들까봐 혼자 물잔을 내리려다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아줌마라는 호칭이 그날따라 유독 시리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제가 동생을 돌보느라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실수조차 짐이 될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이 날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까봐 무서워하는 아이의 그 절박한 배려,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쓴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한 엄마가 되려 애쓰는 제 처연한 모습 말입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괴롭히는 건 아이의 작은 사회입니다. 이제 고학년이 될 아이는 친구에게 저를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할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단 1%의 망설임도 없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너네 엄마랑 너랑 안 닮았어 라고 말하는 짓궂은 친구들의 목소리에 밤잠을 설치진 않을까요?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이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나 열등감이 될까봐 저는 매일 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내가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의 지분은 온통 너란다. 하지만 이 진심을 전하기 위해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혹시나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제 입술은 다시 굳게 닫힙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쉽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의 도화지에는 여전히 서로 섞이지 못한 색깔들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쏟는 사랑이 딸에게는 박탈감으로 읽히지 않기를, 저의 과도한 예민함이 아이에게 부담감으로 전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형태가 조금 특별하다고 해서 사랑의 밀도가 낮은 것은 아닐 텐데 왜 저는

나라의 눈치를 보며 간식 뭐 먹을래? 라는 사소한 질문조차 조심스럽게 던지는 걸까요? 어쩜 우리는 서로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도 아이의 방 밑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고민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방법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깨뜨려야 하는 유리컵 같은 걸까요? 서른 중반 아이 엄마가 되어서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이토록 많습니다. 우리의 눈 아프게 쨍한 물감이 언제쯤이면 탁하지 않은 맑고 투명한 진심의 색으로 남을까요? 네, 오늘의 사연 듣고 왔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째 딸에게 쏟는 신경은 이 사랑의 증거이지만은 동시에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아이들은 이 부모의 불안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아, 차별하지 말아야지라고 되뇌며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그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서 아이에게 아,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 조심해야 할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아이는 나이 차이도 성별도 상황도 다릅니다. 똑같이 해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이 각자의 위치에 맞는 사랑을 주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동생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고 첫째는 엄마와 대화가 통하는 든든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첫째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딸아이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결정은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아들이 자라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딸아이의 마음은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때 너도 엄마라고 불러도 돼라고 말하는 대신 아, 호칭이 무엇이든 너는 내게 첫 번째 보물이야 라는 사실을 평소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호칭은 관계의 결과물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첫째가 느끼는 소외감은 이 재혼 가정이 아니더라도 모든 첫째가 겪는 통과 의례입니다. 하지만 이 재혼 가정에서는 그 이유를 아마 그 피가 섞이지 않아서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첫째와 단둘이 외출해 보길 바랍니다. 그때만큼은 아마 아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직 첫째의 관심사와 친구 관계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온전한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벽을 만듭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엄마를 어떻게 소개할지 걱정이 된다면은 무겁지 않게 슬쩍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동생 때문에 엄마가 예전만큼 너랑 못 놀아줘서 미안해

혹시 마음속에 속상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일 궁금하거든. 아, 이런 식의 대화는 아이에게 나의 부정적인 감정도 엄마에게는 수용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잠깐 만나 차 한 잔을 마시고 헤어져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눈빛만 보고 있어도 편안해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정한 사람, 나도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 전려화의 글입니다. 센시는 후배 동료. 주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사에 나갔다. 원래는 아침을 먹고 일찍 회사에 나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점심때가 다 되었다. 그냥 나갈까 잠깐 고민하다가 오후쯤 되면 출출할 것 같아서 아침에 먹었던 반찬에 밥을 찬물에 말아 대충 먹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가 앉았다. 아무리 주말이라지만 그래도 회사인데 화장기 없는 얼굴로 회사에 나갈 용기가 없었다. 혹시 동료들을 만나도 그렇고 평소에도 나름 꾸미고 다니는데 주말에 꾀죄죄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나는 화장대 서랍에서 화장솜을 꺼내 스킨을 듬뿍 묻혀 얼굴을 닦아냈다. 그리고 평소에 바르던 화장품에 선인장 오일을 더해서 얼굴에 톡톡 발라주었다. 머리를 하나 묶으려니 어전 내내 집안일을 해서인지 정수리 머리가 두피에 찰싹 달라붙었다. 신경 쓰던 김에 완벽하게 가꾸어 보자고 머리를 다시 감고 드라이로 살짝 말렸다. 그리고 나서 다시 머리를 묶으니 한결 산뜻해 보였다. 그야말로 야단스러운 주말 나들이 준비였다. 다음 주에 장기 출장만 잡히지 않았어도 주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다가 이 또한 평소 다소 산만하게 시간을 때우는 나의 낮은 일 효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비식 웃었다. 다음 주까지 문서 파일을 작성해서 올려보내면 되니까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돼 크게 심리적 압박감을 못 느끼고 느긋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장기 출장이 잡힐 줄이야. 나는 출장 통지를 받은 금요일부터 숨도 쉬지 않고 써내려갔다. 시간이 다급해야 일의 속도가 붙는 나는 하루 사이에 거의 절반 정도를 완성했다. 오늘까지 바짝하면 정해진 시간까지 비슷할 것 같았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사이에 회사에 도착했다.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다른 층에 머물고 있는 후배 동료였다. 후배 동료는 나오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왔는데 선배를 만나니 너무 반갑다면서 반색했다. 평소에 나와 업무적으로는 별로 왕래가 없는 후배지만 그 후배가 회사에 들어온 시간이 너무 짧지 않다 보니 서먹한 사이는 아니다. 지난번 회사에서 조직한 운동회 때는 같은 팀이 되어 운동회가 끝나 회식도 함께하면서 그 후배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아무튼 한마디로 괜찮은 인상을 받고 있었던 젊은 친구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사이 잠깐 도마디 얘기를 나누고 우리는 각자의 사무실로 향했다. 후배 동료가 먼저 내리고 내가 두 층 더 올라가서 내렸다. 나는 사무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컴퓨터를 켰다. 1분 1초라도 아껴야 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방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후배 동료였다. 사무실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커피 두 잔을 주문했다면서 커피가 들려는 포장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얼음이 너무 많으면 혹시 배탈이 날까봐 얼음을 조금 적게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 후배는 포장 가방에서 커피 하나를 꺼내 나한테 건네주었다. 아, 고마워. 잘 마실게. 이런 서프라이즈를. 후배 동료는 간단히 한두 마디 하고 일하라면서 커피 하나 들으려는 포장 가방을 들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초조한 내 기분을 달래줄 수 있는 참으로 시원한 커피였다. 후배 동료의 센스 넘치는 섬세한 마음이 고마웠다.

나는 후배 동료가 나가자마자 포장을 뜯어 빨대를 꽂고 휴휘쳤고는 한 모금 깊게 들이빨았다. 커피의 쓴맛이 입안을 맴돌다가 쓴맛 뒤에 소매는 은근히 올라오는 향내음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원래 나는 남의 것을 공짜로 받으면 불편해서 못 견디는 성격인데다가 후배 동료가 고맙고 그 마음이 엿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여 핸드폰을 들고 뒤적거리다가 평소에 가격이 조금 비싸서 사 먹어보지 않았던 디저트를 망설이지 않고 주문했다. 별것 아니더라도 디저트를 받고 기뻐할 후배 동료의 얼굴을 떠올리니 벌써부터 흐뭇해 나면서 설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 후배 동료가 그만 집에 가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다행히 디저트는 제 시간에 배달되었다. 나는 성큼성큼 후배 동료의 사무실로 향했다. 녹화한 후 사무실 문을 띄고 들어가니 그 후배 동료는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 큰 사람이 그냥 받아 먹을 수는 없지. 나는 짐짓 어른인 척 후배 동료에게 디저트를 건넸다. 어머나 고마워요. 저는 달랑 커피 한 잔 드렸는데 이렇게나 많이요? 먹으면서 이래. 자네가 사준 커피를 마셨더니 일효를이 끝내줘. 그 말에 후배 동료는 더 활짝 웃었다. 후배 동료의 사무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사람이 이쁨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후배 동료는 자기 앞에 차려진 일도 잘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잘해 회사에서 꽤나 인기가 있다. 후배 동료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잠깐 회사 생활에서 살아남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적당히 일을 잘하고 적당히 센스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배 동료처럼 말이다. 회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맡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첫째는 일머리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동료들과의 관계 처리를 잘해야 한다. 회사라는 곳은 절대 나 혼자만 잘한다고 일이 되지 않는다. 많은 일은 동료끼리 혹은 부서끼리 협력을 해야 이루어진다. 후배 동료와 함께 일해본 적은 없지만 함께 일한다면 어쩐지 마음 상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 그만큼 후배 동료는 센스가 넘치는 사람이다.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같은 말도 센스 있게 유머러스하게 하여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자칫 야근으로 지치고 건조해질 뻔한 마음에 후배 동료의 센스 있는 커피가 기름칠을 해줘를 찍고 사는 맛이 이런 거지라고 혼잣말을 읊조렸다. 솔직히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것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별것 아닌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행복을 선사할 수도 있구나를 후배 동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나도 센스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좋지만 그래도 센스 있는 사람 말이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누구의 가슴인들 김동진. 누구의 가슴인들 사랑과 자유를 갈구하는 말쑥한 실겨울이 흐르지 않으며 누구의 가슴인들 눈물과 웃음으로 반죽한 희로애락의 덩어리 하나쯤 없을까? 누구의 가슴인들 가슴에 묻어둔 고운 이름 앞에 들을 사랑의 노래 한 수쯤 없으며 누구의 가슴인들 인정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빚으로 남은 웅이 하나쯤 없을까? 누구의 가슴인들 흰 구름이 목화송이처럼 피어나는 청잣빛 하늘이 한 자락쯤 없으며 누구의 가슴인들 비바람이 꺾이지 않은 들풀처럼 올곧은 심지 한 우리쯤 없을까? 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가슴이고 보면 근위 가슴인들 저 하늘에 밝은 별 하나 우러러 사람답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뜨거운 피 한 사발쯤 없을까? 오늘 프로 이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급격히 발달하고 호르몬 수치가 격렬하게 변동하며 뇌의 발달은 매우 불균형한 상태를 보입니다. 감정, 충동, 직감을 담당하는 하층뇌는 빨리 성숙하지만 리성, 자기통제, 의사결정, 판단을 담당하는 상층뇌는 아직 발달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춘기 아이들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쉽게 빠지고 예민하고 짜증을 내며 열등감을 느끼고 행동이 충동적이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일부러 부모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반항적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신체와 심리의 이중 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감정 조달 능력을 상실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장의 필연적인 과정이지 인위적인 잘못이 아니랍니다. 신체와 뇌의 변화 외에도 사춘기 아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면 곤경은 격렬한 정체성 위기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자신이 이미 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독립, 존중, 평등을 갈망하고 자신만의 공간, 사상, 선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해 그들은 일부러 권위에 반항하고 독특함을 추구하며 친구들의 평가에 극도로 신경 쓰고 심지어 말다툼, 침묵, 가족과의 거리 두기 방식으로 부모와의 경계를 긋게 됩니다. 이러한 겉보기 반항적인 행동은 본질적으로 아이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탐구하는 것이며 성장 과정에서의 자아탐색일 뿐 부모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는 이 신호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통제, 감시, 훈계, 억압 방식으로 아이를 대해 결국 아이를 더욱 멀리 밀어내고 부모 자식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냉담하고 반항적이고 강한 척하는 겉모습 아래 사춘기 아이들은 깊은 안정감 결핍을 숨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처도 안 받고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은 부드럽고 취약하며 리해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이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강한 척하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의 반항은 언제나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는 위장이고 외부에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비난과 통제가 아니라 포용, 동반, 신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너무 많은 부모는 아이의 표면적인 반항만 보고 행동 뒤에 숨은 외침을 무시하며 아이의 성격과 행동만 신경 쓰고 그들의 감정과 요구를 무시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높은 벽이 쌓이게 되죠. 사춘기 해독은 전통적인 교육이 사춘기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사춘기는 부모 자식 관계의 단절기가 아니라 변화기, 회복기, 심화기라고 명확히 지적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부모가 사춘기 아이를 대할 때 가장 자주 저지르는 네 가지 오류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첫째, 사춘기를 적으로 여기고 아이의 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감시하고 친구 사귀기를 제한하며 생각을 부정하고 아이를 꽉 쥐려고 합니다. 둘째는 성적만 중시하는 것입니다. 점수만 신경 쓰고 아이의 감정 변화와 심리적 요구에 관심을 갖지 않아 아이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을 사랑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셋째는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를 까다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부정하고 꿈을 비웃고 대상을 억압해 아이가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잃게 합니다. 넷째는 대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반항에 대해 포기하고 아이가 혼란 속에서 혼자 헤매게 하여 인생의 길을 잘못 들기 쉽게 합니다.

이 네 가지 잘못된 대응 방식은 부모 자식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며 아이의 사춘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문제의 본질을 분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완전하고 실천 가능하며 따뜻한 교육 방안을 제공해 부모가 진정으로 사춘기를 해독하고 아이가 이 중요한 단계를 무사히 지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춘기 아이에게는 먼저 신뢰를 쌓고 그 뒤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육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친구로 여기고 의지할 때 부모의 지도가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높은 권위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끝없는 훈계와 비난을 버리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편견과 불안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그들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서둘러 반박하지 말고 먼저 그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아이가 침묵할 때 서둘러 캐묻지 말고 먼저 충분한 공간을 주며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서둘러 욕하지 말고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책임을 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는 놓아주지만 방임하지 않고 이끌지만 통제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는 독립을 갈망하므로 부모는 적당히 놓아주고 그들에게 시도하고 선택하고 잘못을 저지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실천 속에서 성장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아준다고 해서 방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명확한 인생의 선을 그어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기를 보호하며 도덕과 안전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역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적과 성공보다 아이의 자신감, 안정감, 가치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는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포용해 아이가 자신이 우수하든 아니든 성공하든 아니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집은 언제나 가장 따뜻한 피난처이고 부모는 언제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해야 합니다. 이 책은 또한 사춘기 교육의 핵심은 결코 성적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두 가지 인생 과제의 확립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아이에게 강력한 자기 가치감을 심어주고 그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게 하는 것, 아이에게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선을 세워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을 잡으면 아이는 비록 사춘기에 혼란스럽고 잘못을 저지르고 반항하더라도 인생의 정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좌절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강력한 내면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춘기 해독은 차가운 교육 실용서가 아니라 따뜻함과 힘이 넘쳐나는 부모자식 관계 회복서입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고 엄격한 요구도 없습니다. 오직 가장 진실하고 솔직하며 생활에 가까운 글로 모든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부모에게 말해줍니다. 사춘기의 반항은 죄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사춘기 아이는 문제가 아니라 리해받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반항은 리해를 외치는 것이고 모든 침묵은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며 모든 충동은 지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줄곧 부모의 사랑과 보응을 갈망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든든한 동반이 가장 필요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길에서 사춘기는 단 한 번뿐이고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춘기 해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교육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리해하는 것이고 성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함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불안, 통제, 편견을 내려놓고 사랑과 리해로 사춘기의 비밀을 해독할 때 모든 충돌과 소원을 해소하고 아이가 이 혼란스럽고 소중한 시간을 무사히 지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리해 속에서 따뜻해지고 아이가 사랑과 포용 속에서 독립적이며 자신감 있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임향숙 가수가 부른 민들레꽃 소녀로 시작해봅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처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애정생활을 묘사한 여성 표현 독창곡입니다.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추억의 향연이 묻어있는 곳 고향, 아름답고 그리운 고향입니다. 1990년대 창작된 석화 작사 김승철 작곡의 정다운 고향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에 창작된 김태희 작사 바고 작곡의 모아산 곡에 보내드립니다. 연변의 등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아산이죠.

이어서 강경화 작사, 방정철 작곡의 청계숲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선율이 맑고 아름답습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상을 그리는가요? 좋은 친구는 내 인생에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성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산간마을에 들리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그때 당시 많은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향으로 농촌으로 내려가 농업 생산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 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호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0일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늘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소중한 분이신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남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행복이 퐁퐁퐁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요? 매일마다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입을 옷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아플 때에는 밤새 곁에서 보살펴 주십니다. 또 학교에 갈 때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문 앞까지 바래다 주시고 집에 돌아올 때는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리처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고 피곤하실 때도 웃으며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인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조정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엄마는 햇님을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는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착실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머니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 전한다면 어머니께서는 꼭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림금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친구들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밝게 인사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푹 자면서 건강하게 자라주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고맙습니다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 오늘부터 천천히 전해보세요.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에 길태종이 문진보에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장촌의 명의로 불리고 있는 서장성 주임 미사를 특별히 예청해 옵니다.
0: 네.
1: 서장성 주임 미사를 놓고 본다할 때 중의사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해옵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진료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에 인환자병,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머리가 어지러운 현원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소갈의 일명 당뇨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흉비의 흉비, 심통증, 천식, 이런 마저 중이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 또 조회를 보이는데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하늘로 뻥로란데 북로에 이러한 부인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혈실상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병등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비 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방광결석, 소뇨관결석에 그리고 골관절 계통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입니다.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0: 퇴행성 관절염, 예. 그리고 또 모든 피부병 치료에서도 득기를 보입니다. 오랫동안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자주 재발하는 습지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초창이라 하는데 여드름이라든가 이러한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절에 관계되는 낭종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결절이라든가 폐뇌결절, 유선결절, 단소낭종이라든가 유선낭종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는데 항상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체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분을 놓고 본다 할 때 진맥을 잘해서 또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동시에 환자의 맥을 보는데 능히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성질된 질병이 왔는가를 말이죠. 제때 말이죠. 포착해 옵니다. 그리고 항상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면서 확진율을 높이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박수가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가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오늘하고 내일에 문진을 하는데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변에서 서이도 보였고 중이도 보였는데 효과가 그리 좋지 못하더라 하는 경우가 있다게 되면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찰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 분들 속에서 이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무슨 정황인가 하게 되면 우리 연변병원 같은 이런 종합병원에 가서 현대이기로 말이죠. 현대의학 적각도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사실 말이죠. 큰 모병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1: 진단이 없죠.
0: 그러니까 확진을 말이죠. 받던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도 아프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껍고 밥맛이 딱 떨어지고 삶액이 나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숨이 차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말이죠. 현대의학에서는 딱 진단을 붙이자면 영 바쁩니다. 양성 그런 반응이 없거든요. 화암해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심전도를 해도 그렇고 MRI 찍어도 그렇고 큰 모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중이내과에 저도 몇십 년 전에 중이내과를 장거를한 적이 있는데 이 허로증이라든가 현운증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병명이 있습니다. 조약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특히 중노년분들이 말이죠. 장부 기혈에 음양이 허해지면서 일으키는 이런 만성 말이죠. 허약 상태를 반영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정황을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게 되면 아건강 상태라고 말합니다. 조약에는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검사를 했는데 진단이 안 되고 말이죠.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환자는 증세가 말이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도 심하고 이런 상태를 갖다서 아건강 상태라는데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모든 질병이 발생할 말이죠. 고림계 상태를 말이죠.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현운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현운증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눈앞이 아찔해 난다. 지구가 팽팽 돌아간다. 그러면서 메스껍고 토한 분들이 있습니다. 중이 경전저작에 내경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소문 지정이어 대론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주풍 떼오쉔.

0: 재수의관.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내락이 십삭이 되면 이 머리가 어지러운 말이죠. 이런 증세가 간으로부터 일으킨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성질이 말이죠. 비교적 팩한 분들이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성질을 낼 때 말이죠. 간의 양기가 말이죠. 항진되는 상태를 말이죠. 반응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저는 전번에 있잖아요.
0: 예. 예.
2: 당량이 아파가지고서 있잖아요.
0: 예.
2: 예, 옆구리도 막 아프고 막 쑤신다.
0: 예.
2: 그리고 예,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입도 마르고 쓰고 그래가지고 해서 예. 전번에 예, 거기 태종이 박창호 쯤이 한테서 이제 그만 두 번 천약처럼 먹었습니다.
0: 예예. 예.
2: 예. 두 번 천약처럼 먹은 게 이제 뭐예? 옆구리도 쑤시고 또 마르고 쓰고 하고 예. 밤에도 못 잤습니다.
0: 예, 예.
2: 예. 그러던 게 두 번 저도 한 번인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예.
2: 예. 그래가지고 참 한 번 좀 예약도 하려고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예, 그, 저는 혈압이 이 노인들이 보통 혈압보다 많이 낮고 심혈이 또 예. 많이 늦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저는 골가비만 쓴다 그래가지고 예. 치료 많이 했는데 어째 치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장춘에 오신 주임님이 그렇게 진료 잘 저기 진행 잘 한다는데 한번 좀 보여보려고 합니다.
0: 그러면 오늘 오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간으로 인기돼서 현운증이 생기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당과 같은 말이죠. 증세가 나타납니다. 현운증은 현운증인데 어떤 분들 말이죠. 머리가 아파납니다. 특히 우리 임상을 해보게 되면 환자분들의 말씀이 머리가 말이죠. 터지기 아프다, 예, 빠개지기 아프다, 예.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예, 시큼시큼해 나거나 어떤 분들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말이죠. 모기가 앵앵 하는 말이죠. 이런 소리가 말이죠. 들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항상 잠들기 바쁘고, 예, 꿈이 많고, 예. 특히 정서상에서 말이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파도가 많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맨 전에 예, 내경을 와서 중풍을 맞고 이래 말도 하기 힘들고 이래 반신에 못 쓰고 이랬는데.
0: 예, 예.
4: 대충원에 담임이 치료했는데.
0: 예,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4: 예, 그, 1층에, 청년회장이라고.
0: 예, 예, 예.
4: 예, 지구를 받고 이랬는데, 말 혼은 됐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오늘 전화드렸는데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예.
0: 예. 예.
4: 아이, 예. 오늘도 그래 가려고 하는데요.
0: 예, 오늘은 그저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네.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잠원합시다.
0: 예.
5: 네, 한 번 뵈었습니다. 그 개중이 가서.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5: 그 박창호 주임이 뵈었습니다.
0: 예, 예, 예.
5: 예, 그래서 고리 얻어마다 계속 애하고 정신이 안 나고 어쨌든 종합증이 많이 왔습니다. 다 말하자면 끝이 없고 예, 그 효과를 좀 봤습니다.
0: 예.
5: 그래서 오늘 가서 좀 더 배우려고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5: 예.
0: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6: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네, 좋은 만나 하겠습니다.
0: 예.
6: 왜 우리 집사람이 약을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6: 아, 방초수 선생님 되었습니다.
0: 예.
6: 오늘도 연락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됐습니다.
6: 예.
1: 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0: 안녕하세요.
7: 예.
0: 예.
7: 예, 전 장춘이사 또 온다, 좀 올라고 하는데.
0: 한번 보였댔습니까?
7: 아, 두어 번 보였어요. 지금 많이 나사져서.
0: 예. 예. 그러면 오늘로 예약합시다. 예.
7: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7: 수고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원장을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어떤 동안입니까?
8: 예, 제가 몇 달 전에 이미가 혹시 아파서 예. 너무 아프니까 예. 연병동원에가 검사하자 했습니다.
0: 예.
8: 검사를 안 하고, 예, 길체 중에 그 수원장인데를 찾아갔습니다.
0: 예, 예.
8: 치료를 한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예.
8: 그런데 지금 많이 나서서,
0: 예.
8: 예. 그래서 이렇게 효과 있는데, 또 한 번 더 가려고, 예,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네, 연계 다 됐습니다.
8: 됐습니다.
0: 예, 예.
8: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예, 중리도 경전저작에 말이죠. 담계신법이라는 이런 저작이 있는데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우시부주어시에 예. 예, 몸에 어느 장기가 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현은증 현상이 없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중의학에서 선천지본이라는데 선장의 신장에 신장이 부족할 때이 되면 검사는 했지만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현은증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이죠 늘상 피로감이 나타나고 특히 이즈미 해프입니다.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예, 시큼시큼해 나고 맥이 딱 떨어지고 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양위라든가 요정이라든가 예,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오늘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기죠.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0: 아, 감기 걸린 게 목이 아프고 기침도 많고 가래도 막 올라오고 숨이 막 차서 있으니까 예. 다른 병원에서 댄디랑 맞았는데 효과 보지 못해서 고개로
0: 예.
10: 박창호 주임 한약을 한 첨약을 한 5일 정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나아지고
0: 예.
10: 해서 오늘에 가서 약을 좀 더 지울까 해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10: 예, 알겠습니다.
0: 예.
10: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0: 저는 오늘 박윤동 교수님과 예약하자고 그랬다.
1: 어떤 상황입니까?
0: 심장이 영 침침하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숨쉬기도 바쁘고 걸기도 영 바쁩니다.
1: 예.
0: 그래서 예, 그래서 먼저 번에 점약을 몇 번 먹었는데 많이 났습니다.
1: 예.
0: 심장도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가슴이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예, 네 우리 손님들과 말했습니다. 오야, 내 병원을 여러 곳도 댕기는데 다른 데가 병원 게 낫지 않디 선생님이 약 쓴 게 많이 낫다가 우리 손님들도 그래서니까 모두 이 병원 댕긴다고 다 그랬대다. 좋다 좋다미 예예 그랬대다.
1: 예
0: 다시 또 예약하자고 한다. 예예
1: 어디니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담폰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내입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내 하나도 물어보자 그랬는데.
1: 예, 예.
3: 나는 깨끗이 뭐 이 통풍을 내서 고사도 한 사람인데.
1: 예.
3: 예, 이제 치료하무도 낫고 또 대연하고 약에 이게 아래 엄지 바깥을 또 이거 툭 캐져 나오는 그 면에 양쪽에 나서서 고사 괜찮은데 하나 물어볼 거는 이게가 통풍이가 나는 곳이가 어떻게 딱 이런 앞발 쪽이 그 엄지발 쪽이 툭 켜져 나오는 그 못해밖에 나고 다른데는 나는 곳이 이게 내게 궁금해 물어봅니다.
1: 예, 그 의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 통풍이라는 이 그 부위는 있지 않습니까? 딱 그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손에도 발생할 수 있고, 예. 어떤 분들도, 예. 어떤 분들은 장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하늘로 펠링이라는데, 예. 예. 우리 내분비 계통에, 예. 이 대사물란으로, 예. 이 펠링가 말이죠, 예. 우리 내 자전 찾아보니까 불인이 나옵니다. 우리 조선말로 말하면, 예. 이 대사가 물란이 오게 되면, 예. 이거, 예. 통풍인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어느 부위에 고여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환자마다 그 부위가 틀려집니다. 물론 그 엄지발가락 거기에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타 부위에도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예.
3: 이건 나 모르는 게 그냥 그 손가락 뼈마디 거기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까?
1: 있지요. 예.
3: 그냥 이거 잘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
1: 예, 꼭, 예, 요거는 현대의학적으로, 예, 예, 요 통풍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예,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뭐, 경험 있는 중위 선생님들을 찾아서 처방을 내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3: 그 통풍을 검사를 한다는 어떻게 검사를 하죠?
1: 그러니까, 이렇게, 예, 내 지금 말씀 올리지만은, 일단은,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를 다닙니까?
3: 아니, 다녀 못 봤죠.
1: 예, 다녀 못 봤으면 이렇게 합시다. 거기에 수원장이 있어요.
3: 통풍 잘합니까?
1: 예, 원장, 예. 예, 원장 선생을 찾아서, 예, 그분이 보면 압니다. 화암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예?
3: 그것도 화암합니까?
1: 예, 그게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사문란으로 오는 병인데, 그 불인 대사가 어떤가에 따라서 예, 또 상황이 틀려집니다. 예.
3: 그렇구나.
1: 예,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그게 뭐 요사에 높은가 나를 것도 보겠지만.
1: 아니, 그거는 저 이사 선생님 본 다음에 그 화음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결정해 드립니다. 예.
3: 예.
1: 알만하지요. 예. 건강하세요. 예.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선천지번인 신장이 허약해서 현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말이죠. 구체적으로 임상에서 보게 되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선인부조랍니다. 예, 콩팥이 음이 허약해서 생기는 이 현운증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운증이 생기면서 예, 오신번열 현상이 있습니다. 우신반려라고 예. 어떤 분들은 또한 밤에 잠이 든 다음에 말이죠. 땀이 쭉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선장의 양기가 부족해서 오는 말저 현우증 현상도 있습니다.

0: 이런 분들은 보게 되면 현우증이 생기고 건망증이 있고 예. 특히 예, 환자 본인도 느껴지겠지만 우리 의사들이 진맥을 핫대게 되면 알깁니다. 사지가 항상 말이죠. 냉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허리에 말이죠.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모든 원인으로는 기혈이 부족하면서 현우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현우증이 생기는 것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 증상이가 아주 심해진단 말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의사분들이 관찰해보게 되면 얼굴색이 좋지 못합니다. 창백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외황서에 누르끄리한 또 얼굴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입술이라든가 우리 손톱, 발톱을 보게 되면 윤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잠들기 바쁘고 맥이 떨어지고 말씀하기 싫고 예?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아예 되는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아, 그리고 예? 예, 우탄 부조센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현우증이 생기는 것이 담하고 가래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음식만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또한 기타 만성질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예, 체내에 말이죠. 담탁이 생기는데 이것이 말이죠. 중초에 저해 되게 되면 또 현우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떤 현우증이 있는가 하게 되면 현우증이 생기는데 환자분들의 말씀을 빌어서 교대를 하게 되면 머리가 무겁고 항상 무엇으로 동여맨 것 같고 흐릿허분하고 가슴이 늘상 침침하고 어떤 분들은 미스겁고 토하고 이런 말이죠. 현상들이 생깁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검사는 했는데 서희분들이 말합니다. 큰 모병이 없어요. 이런 말이요. 말씀 들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아건강 상태라 한데 중요하게서는 허로라든가 현우증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문제를 제때 우리 풀어나가지 않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질병 상태에 능히 우리 검사를 하게 되면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특히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뇌혈관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할 때는 뇌출혈 현상 혹은 뇌경색 현상에 이런 말이죠. 뇌혈관 계통의 질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심혈관 계통에서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이런 병이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골관절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경추병에 그러니까 이 현우증으로 고생하고 늘상 맥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자세한 진찰을 받은 다음에 도대체 내 이 현우증이가 무슨 원인으로 오는가 꼭 밝혀낸 다음에 진료를 받아야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방송료의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5시차기 회의자 전민 의무식수운동 전개 45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주는 습금경 생태 문명사살 지침으로 녹수청산의 곳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실천하면서 봄철 녹화 열조를 일으켰습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 보호로부터 녹지 확장에 이르기까지 특색 묘목 육성 재식으로부터 생태 경관의 체계적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주 카키 현시에서는 창문을 열면 녹색이 보이고 문을 나가면 공원이 보이며 사계절 모두 경치가 아름다운 생태 화폭을 펼쳐 녹색을 고품질 발전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녹화 건설에서 정밀 관리 보호가 관건입니다. 군춘시에서 원림 일꾼들이 마치 수놀이를 하듯이 세심한 작업으로 도시 나무들을 전제합니다. 가지를 다듬은 나무는 미관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병충해 전파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풍과 빗조임 자체 영양 공급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군춘시 도시투자집단 원림회사 기술과 과장 왕홍영입니다. 주로 너무 높게 자란 나무, 전선에 닿거나 전선을 가로지르는 나무, 그리고 마른 가지, 부러진 가지, 죽은 나무를 정리합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도시 녹화의 전체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작업을 합니다. 원림일꾼들은 또 온실에서 꽃모도 육성을 하고 있는데 만수국, 금오초, 살비아 등 품종을 오벌중순쯤 시내로 옮겨 재식해 도시 원림 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훈촌시 도시투자집단 원림회사 당정판공실 과장 고기영입니다. 올해 꽃모 약 35만 포기를 길렀습니다. 5월 중순에 이 35만 포기 화폐를 각 주요 거리와 골목길 유원광장에 심을 예정입니다. 우럭화질 제거에서 규격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봄철 녹화 황금기를 다잡고자 일전 도나시에서는 봄철 녹화 건설 작업을 전면 가동을 했습니다. 올봄 도나시에서는 나무 천구루를 심고 녹지 1헥타르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나시에서는 중심 도시 구역 공터를 활용한 녹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공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산하는 도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생태 기능, 문화 내포, 레저 가치를 겸비한 정품 녹화 공사를 추진해 녹색 공간을 도시의 모든 구석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안도현에서는 도시 주요 도로, 공원 광장, 길가 유원을 단장을 하면서 해당 나무 58그루를 보식해 도로 양옆에 봄에는 빨간 꽃이 나무를 뒤덮고 여름과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도현에서는 여러 도로 구간에 보드나무, 단풍 등 다양한 묘목 270여그루를 더 심어 우럭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영종시에서는 주요 도로에서 거리 유원에 이르기까지 립제식 정도로 실시하여 녹색 공간을 일정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종시에서는 도시 원림 녹화 환경에 대한 전방위적 립체적 정밀화 종합 정도를 하고 공원과 거리 녹지의 전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도시 형상 심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시 원림관리중심 부주임 정자용입니다. 도시구역 녹화 경관 효과를 향상시키고 녹지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서는 관리 보호 일꾼을 조직하여 관할 구역 내 녹화 지대에 대해서 집중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주로 마른 가지, 잡초, 비닐 쓰레기, 잔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0: 색색을 정리하고 나무를 정돈하여 잘 자랄 수 있게 보장을 했죠. 이제 일상관리 보호를 꾸준히 하고 녹화 선거를 공고히 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녹지 증가, 보호, 사용, 활성화, 체계적 사유를 견지하면서 도시 녹지 8.5헥타르를 새로 누릴 계획입니다. 오늘날 연민의 삼림 피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 생태 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리마 경제와 관광산업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연결 녹화 미화 행동으로부터 국가 삼림 도시 건설, 도시 녹화에서 생태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에서는 매 한 그루의 묘목들을 생태 혜택의 씨앗으로 만들어 우거진 녹음이 고품질 발전의 품격을 일층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명절 소비 특점에 입각해 형식이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쳐 소비 시장 잠재력을 1층 방출시켰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우리 주 중점 감측 27개 상업무역 유통기업에서는 명절 기간 판매에 9,143만 5천 원을 올려 동기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지원, 할인 행사, 문화관광 열기가 겹치면서 전주 소비시장은 연변 휴일 경제의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특산품 소매 핵심 시장이자 관광객 필수 방문지인 연길 서시장은 연일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층 농업무역구역 조선족 특색 상품 매대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매매가 활발한 풍경을 이뤘습니다. 뜨거운 소비 열기는 관련 봉사업종도 함께 활성화시켰습니다. 상인들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 택배 봉사를 제공했으며 택배 영업지점 일평균 발송 건수는 약 4,500건에 달했습니다. 연휴 5일간 서시장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관광객 왕순효입니다. 오늘 마신 막걸리가 맛있어서 좀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도 맛있어서 사서 먹고 친척, 친구들에게 나눠주려 합니다. 여기는 택배 봉사까지 제공해서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수상시장도 다녀왔는데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게업주 리오금입니다. 조선족 수제 순대는 5.1절 연휴 기간에 정말 잘 팔렸습니다. 우리는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20여 년의 장사 경험이 있습니다. 정성껏 만들고 좋은 돼지 창자로 만들어 맛이 좋기 때문에 위지 관광객들이 조선족 순대를 많이 찾습니다. 힘들지만 돈을 벌어서 정말 기쁩니다. 연길 서시장 1층 농업무역관리소 보주임 부신광입니다. 1일부터 관광객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1일 관광객은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었고 성수기인 2일, 3일, 4일에는 매일 3만 명에서 4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길 백화상점은 백리성과 련동해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펼치고 정부 소비권 혜택까지 더해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연길 백화상점의 매출은 안정적으로 상승했고 의류와 슈퍼마켓 두 구역의 판매 실적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운영을 시작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메일롱 정품 슈퍼마켓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는 신흥 소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8천여 종 상품을 갖추고 수입 상품, 인기식품, 신선식품, 다국 전자상 거래를 아우르는 다원화 소비 행렬을 구축했으며 연길시 지역 공공 브랜드인 연연 우레 전용 구역도 조성했습니다. 연휴 기간 2026년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추천 소개 활동이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화관광 소비 촉진과 시장 회복 견인을 핵심으로 봄, 여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용정의 문화관광 상업 융합 특색을 드러냈습니다. 연휴 기간 홍춘시 시내에 위치한 해산물 거리 가게마다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식객들의 웃음소리로 차넘쳐 변경도시 연휴 미식체험의 교향곡을 울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춘의 문화관광 소비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며 미식은 전국 각지 관광객을 사로잡는 핵심 매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해산물의 신선한 맛과 고기 구이의 불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자아내며 훈춘의 연휴 소비 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봄여름 소비 시즌 전조 상모 계통에서는

0: 일물 소비, 봉사 소비, 융합 소비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연변 한장 통행권, 두 가지 제품 온라인 쇼핑절 등 특색 주제 판매 촉진 행사 50여 차 추진해 주급 통괄 배치, 현시 동시 추진, 전역 협력 판매 촉진해 연휴 소비 구도를 이뤘습니다. 각 상업무역 조체는 생방송 판매 등 몰입형, 체험형 소비 새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해 온 오프라인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휴 기간 연길 용정 왕청은 백화, 음식, 완제품 기름 등 중점 소비 분야에 정부 특별 소비권 도합 242만 원어치를 투입해 소비 1078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연휴 기간 전주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보상 판매로 제품 2616개가 판매되며 매출액 921만 6천 원을 올렸습니다. 메이탄 수치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주 생활봉사 온라인 소비액은 전성 2위, 전국 9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음식업종 매출액은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중요 감측 대상인 한도액 이상 음식기업 119개의 매출액은 1,187만여 원으로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일부 민속특색 인기 음식점의 테이블 회전율이 모두 100%를 넘었습니다. 숙박 분야에서는 중점 감측 한도액 이상 호텔 50개에서 매출액 92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연휴 기간 전주 완제품 기름 및 관련 제품 판매액은 6,041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연휴 소비 수치는 연변 시장 활력의 생생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민생 온기가 높아지는 량완 추세를 보여줍니다.
1: 전주 첫 도시 구역 내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의 일자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기업의 메일롱 정품 슈퍼마켓에 있는 이 다국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서는 연결 보세 장내 여러 기업 자본을 통합하고 뷰티, 스킨케어, 세안용품과 임산부 영유아 용품, 건강식품, 가정용 전기제품 등 600여 종 한국 다국전자상거래 수입 상품을 집결시켰습니다. 길림지통 다국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운영총감독 김명입니다. 전통적인 다국전자상거래의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와 달리 집산 중심에는요 다국 상품 전시 및 체험 구역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현장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으며 다국통 선별 상점 미니 프로그램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 보세 창구에서 소비자가 지정한 주소로 직접 배송돼 전반 과정이 편리하고 빠르며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집산 중심 내 모든 다국 상품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 정품이 보장이 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현재 길림지통 다국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연길 GN지크 로스보도 유한회사, 길림세계 공급망 유한회사 등 기업이 집산 중심에 입주했습니다. 연길 주민 준회사입니다. 전부 다국 제품이고 마음에 듭니다. 안내원이 소개를 잘해서 체험감도 좋지요. 연결 도시구역에 위치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시 곽고수립 전역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길림성이 일대일로 시가제를 지원하는 두터운 우정을 끊임없이 심화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수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경춘광 감상 여러민족 청년왕래 교류 융합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성 한족, 장족, 만족, 회족, 누족 등 길림성 거주 시가제적 여러민족 청년 간부 125명을 연변에 초청해 연변 여러민족 청년과 함께 변경 풍광을 감상하고 민속 정취를 체험하며 민족 단결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만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화, 문화치면, 예술회화, 미식, 체육경기 등 5대 공동체 건설 내용을 주제로 3일간의 체험 로선을 기획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현장 방문, 문화체험, 축구경기, 상호교류 전 과정에 녹여냈습니다. 동심 충몽컵 축구 교류 경기 활동 현장에서 시가제적 청년 대표는 현장의 연변 선수와 지도 일꾼에게 하다를 선물해 서류 고원에서 온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양팀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고 협력 속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여러 민족 청년들의 단결 분발하고 앙양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청년 축구 선수 박청호입니다. 오늘 친선 경기를 통해 시가지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뛸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더 많은 시가지 친구들이 연변에 와서 우리 연변의 민족 풍정과 변경의 매력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가지적 청년 진매철원입니다. 교류를 통해 연변의 깊은 축구 전통과 독특한 인문 풍정을 직접 느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성교시처럼 똘똘 뭉친 깊은 정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연변 노동자 문화공원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성의 거주 중인 시가제적 여러 민족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형 창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을 함께 관람하며 몰입식 문의 향연 속에서 연변의 인문 저력을 느끼고 민족 단결의 초심을 기리며 한마음으로 분발하는 힘을 응집했습니다. 오색 아리랑은 연변 문화 관광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대표적 정품 문예 공연으로서 연변의 수려한 자연 풍광, 짙은 민속 정취, 웅장한 변경 풍모와 두터운 홍색 역사 저력을 전경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시가제적 청년 간부이며 연길시 리목국 사업률군인 둔주입니다. 오색 아리랑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모든 장이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변강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해온 간관력정을 깨달았고 민족 단결의 힘도 느낄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가제시 길림 서장지원 연락봉사중심 책임자 서호입니다. 연변주의 동지들도 서장과 시가

0: 며 백년 통상구의 세월 속 저력과 시대적 활력을 느꼈습니다. 시가재적 청년 간부이며 연길시 림업국 사업률꾼인 잔도이입니다. 이번에 도문 통상구를 참관하며 백년 통상구의 역사적 분위기와 변경 풍모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문우의
1: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드시는 간식으로 귀하게 여겨진 영양의 보고 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위장 건강과 소화 촉진입니다. 밤에는 식이섬유와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설사나 장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로부터 밤은 비와 위를 튼튼히 한다고 하여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추천됐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보강과 피로 회복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밤이 신장을 보호하고 정력을 강화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9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허리가 자주 아프거나 다리가 나른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항산화 면역력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 이상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로하를 방지하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해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보호입니다. 밤에는 나트륨 함량이 낮고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해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밤은 생으로 먹거나 굽거나 삶아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할 때 효능이 배가 됩니다. 단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체중 관리 중이신 분은 하루에 5알 내지 6알 정도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 껍질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이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시몬드 버부아르는 우리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엄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엄마로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현시대 엄마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이 30년 전만 해도 엄마의 역할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1: 네.
0: 네, 현시대 엄마들이 감당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과거와 비교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1: 엄마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역할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이런 역할이었죠. 예.
0: 네.
1: 다만 지금은 이 역할의 범위와 깊이가 좀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죠.
0: 네.
1: 예를 든다면 아이의 정서적인 안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
0: 네.
1: 예. 그리고 아이 공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직접 찾아 비교하고 네. 선택하는 것.
0: 네.
1: 이거 다 엄마의 몫이 되겠죠. 예.
0: 네.
1: 또 학교와 가정 사이에서 소통을 이어주는 연결자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사실상 엄마는 관리자이자 코치 그리고 한 가정의 CEO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
1: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엄마 자신의 가치 실현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전에는 엄마가 한 가족 중심의 이 한 그 역할로서
0: 네.
1: 엄마의 역할을 진행했다면 요즘에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꿈과 일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0: 네.
1: 되었죠.
0: 예.
1: 이런 모습은 사실 아이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0: 네.
1: 엄마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0: 네.
1: 아이도 역시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0: 네.
1: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지금 시대의 엄마는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넘어서
0: 네.
1: 삶의 모델이 되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0: 그렇네요.
1: 네.
0: 네, 전통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져 역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어졌다. 그렇게 이야기 주셨죠.
1: 네.
0: 이 SNS나 미디어에서는 일도 잘하고 육아도 완벽하게 하고 자기관리도 철저한 슈퍼맘 이미지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1: 네.
0: 이런 이상적인 엄마상이 우리 현실의 엄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1: 이런 리상적인 엄마상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0: 네.
1: 한편으로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0: 네. 예.
1: 누군들 일도 잘하고 육아도 완벽하게 하고
0: 그렇죠.
1: 예. 자기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0: 네.
1: 예. 그렇지만 이런 철저한 슈퍼맘은 가끔 가다가 보면 그냥 리상적인 나의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예.
0: 네.
1: 예. 외부적인 모습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0: 네.
1: 스트레스가 쌓이고
0: 네.
1: 결국 엄마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게 되겠죠.
0: 네.
1: 예. 저도 물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0: 네.
1: 자신이 나 자신한테
0: 네.
1: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고
0: 네.
1: 또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면 때로는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0: 네. 네,
1: 그러면 에너지가 고갈되죠.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아이하고도 잘 연결이 되기 힘들겠죠.
0: 네.
1: 그러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데
0: 네.
1: 아이에게도 당연히 요구가 높아지고
0: 네. 네,
1: 나 자신한테 요구가 높아지니까
0: 네. 네,
1: 그리고 아이와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목표는 아주 훌륭하지만
0: 네.
1: 결국에는 지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0: 네. 네.
1: 목표는 만점을 맞는 것이지만 나를 잇는 순간 그 만점에는 영혼도 생명력도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0: 네. 네.
1: 따라서 이상적인 엄마상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목표 지향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0: 네.
1: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0: 그래요.
1: 결국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엄마상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 어떤 상태로 아이와 함께 하느냐 이것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어떤 상태로 아이와 함께 하느냐가
1: 네.
0: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죠. 네, 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은 일도 육아도 가사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1: 네.
0: 직장에서의 성과와 가정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직장에서의 성과와 가정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네. 갈등을 경험해보지 않은 엄마가 과연 있을까요?
0: 네. 네,
1: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겪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아이와 남편 그리고 가정을 우선할 것인가
0: 네.
1: 아니면 내 경력을 쌓고 네. 나의 꿈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0: 네.
1: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의 순간에 얼마나 네. 몰입하는가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직장 일을 하면서는 늘 가정을 근심하죠.
0: 네.
1: 아내의 직장 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한 것이 아닐까.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순간 몰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는 가정 일에 너무 치우치고 아이한테 너무 정성을 쏟다 보니 네. 내 경력이 너무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실적이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을 합니다.
0: 네.
1: 그렇다 보면 직장에서는 가정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는 직장 생각을 하게 되겠죠.
0: 네. 네.
1: 그래서 매 순간 온전히 몰입한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 앞에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결국엔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받고 갈등을 겪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이럴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네.
1: 직장 일에 집중해야 할 때는 아이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0: 네. 예,
1: 가정 이렇게 성원들한테 부탁을 하겠죠. 예.
0: 네.
1: 그래서 잠시 동안은 내가 아이나 가정보다 직장 일에 더 몰입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0: 네.
1: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가정에 선전포고와도 같죠. 예.
0: 네.
1: 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중요한데
0: 네.
1: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아이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 그리고 대신 시간을 정해두고 일을 마친 다음에는
0: 네.
1: 집에 돌아와서는 온전히
0: 네.
1: 집에 집중하고
0: 네.
1: 100%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한테 모든 정력을 쏟아서 함께 놀아주면 사실 두 역할이 꼭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저 역시 전에 직함과 관련해서 논문을 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때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다녔죠.
0: 네.
1: 그래 유치원 다녔는데 정말 논문을 써야 하니까 저녁에는 제가 학교에서 좀 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0: 그렇죠. 네,
1: 그럴 때 남편한테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부탁을 했죠.
0: 네.
1: 저 이 아이의 유치원 이렇게 갔다 와서 저녁 먹고 놀고 하는 이거 제가 쭉 1년에 해왔던 그 스케줄을
0: 네.
1: 이 가족 성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0: 네.
1: 부탁했더니 예, 동의했죠. 예.
0: 네.
1: 그리고 제일 관건은 아이입니다.
0: 네.
1: 아이한테 엄마가 이런 일 때문에 논문을 써야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가 몇 시까지 원래는 뭐 5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다면 8시 쯤에 집에 와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처음에는 서운해하더라고요.
0: 네.
1: 그렇지만 이 상황을 말해주었더니 8시에 딱 8시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0: 네.
1: 8시 좀 넘어서 집에 가서는 정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0: 네.
1: 아이와 함께 네. 실컷 놀아줍니다. 그랬더니
0: 네.
1: 아이가 욕구가 만족되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걸 지지해 주더라고요.
0: 네. 네.
1: 이렇게 하다 보면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애한테도 집중할 수 있고
0: 네.
1: 가정에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것을 잘 균형을 이루게 엄마들이 조절하면 사실 갈등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0: 그렇네요. 네. 누구나 갈등은 경험할 수 있지만 금방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네.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아이의 학업 성적, 특장, 학교 생활을 챙기는 일이 대부분 엄마의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1: 네.
0: 이런 교육 열기 속에서 엄마들은 사교육, 학습 계획 상담사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죠. 이런 현실이 엄마들에게 어떤 부담을 준다고 보시나요?
1: 예, 요즘 엄마들은 정말 엄마의 정보력이
0: 그렇죠.
1: 예, 아이 학습 성적과도 관계되고
0: 네.
1: 그리고 아이 또 정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0: 네.
1: 그리고 좀 부담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현실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많은데 요즘 엄마들은 정말 유능한 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0: 네.
1: 저도 많은 엄마들한테서 배웁니다.
0: 네.
1: 예, 그 열기 속에서
0: 네.
1: 처음에는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0: 네.
1: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0: 네.
1: 예, 저는 또 이렇게 그 선생님 역할을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야, 어떨 때는 제가 선생님인데 내 아이를 잘 교육하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0: 네.
1: 정말 선생님으로서 또 아이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0: 네.
1: 왜 나는 저런 다른 엄마들처럼 잘하지 못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0: 네.
1: 예,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0: 네.
1: 다른 엄마들 막 따라가다 보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0: 네.
1: 사실 또 돌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집 아이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네, 현 시대의 엄마는 가정의 관리자, 자녀 교육의 설계사,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인,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개인까지 여러 역할이 한 사람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0: 아이한테는 맞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맞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중요한 건 뭔가 내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과 네. 방식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정보와 아이 특성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교육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엄마들의 초조함이 많이 올라옵니다.
1: 네. 네.
0: 이 사실 아이 교육은 학교와 아이가 주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1: 네.
0: 엄마들이 좀 더 그 김에 많이 개입돼서 예, 엄마들의 정보력이나 뭐 엄마들의 여러 가지 그 서포트 해주는 예
1: 네.
0: 그것이 능력이 아이 성적과 많이 관계되다 보니까
1: 네.
0: 초조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교육 열기 속에서 이거 엄마와 아이 공동 프로젝트가 되는데
1: 네.
0: 이 과정에서 엄마가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면
1: 네.
0: 사실 그것이 또 큰 부담이 되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역할을 해내면서
1: 네.
0: 관건은 아이를 중심에 두고
1: 그렇네요.
0: 아이와 연결된 상태에서
1: 네.
0: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엄마의 노고를 알아주는 아이들이 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 네.
0: 예. 아이가 하나이다 보니까,
1: 네.
0: 온 가족이 아이를 에워싸고 돌다 보니까,
1: 그렇죠.
0: 예. 아이들은 조금 이것을 알아주는 능력이 예전 아이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도 교육 과정 속에서 여러 변화를 갖게 되는데,
1: 네.
0: 때로는 모순과 갈등을 마주하고,
1: 네.
0: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1: 네.
0: 웃고 울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엄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엄마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1: 그런 것 예. 같습니다.
0: 이런 과정들이 모두 엄마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예.
1: 네. 예. 네, 지금 적잖은 엄마들은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의 취미, 휴식,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또 엄마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리기적인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엄마의 자기 돌봄이 왜 중요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0: 네.
1: 네.
0: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여러 가지 부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1: 네.
0: 결국에는 가끔은 자기 자신을
1: 네.
0: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많이 포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엄마가 언제 나의 취미 생활이 있었고
1: 네.
0: 휴식은 가끔 하겠지만 특히 사회적 관계를 많이 나의 체력 상태, 뭐 건강 상태 이런 그때 체크하기 아주 바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 상태를 체크하면서 아이 상태도 그때 세심하게 살피고
1: 네.
0: 반응할 수 있다면 엄마가 지치고
1: 네.
0: 고갈된 상태를 금방 제때 이렇게 해소해야 되겠죠.
1: 네.
0: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엄마는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무엇인가,
1: 네.
0: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시간을 또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예, 이거 좀 케어를 해야겠죠. 예.
1: 네.
0: 자기 관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휴식이 필요할 때는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1: 네.
0: 예.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면서
1: 네.
0: 예.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1: 네.
0: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1: 네.
0: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조금이나마 하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자신만의 꿈이 있다면
1: 네.
0: 조금씩 이어나가면서
1: 네.
0: 경력을 쌓아가는 것도 좋겠죠.
1: 네.
0: 무엇보다도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엄마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1: 네.
0: 아이한테서도 당당하고 네 그리고 엄마의 그 에너지 충만한 그 상태를 아이한테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0: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치를 실현할 때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아이 성적을 통해서 나를 빛내는 것도 좋지만
1: 네.
0: 예, 그것보다도 엄마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고
1: 네.
0: 예,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 앞에서도 당당하게
1: 네.
0: 엄마의 성취를 자랑할 때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아이 성취는 어디까지나 아이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엄마에게도 엄마의 삶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엄마의 삶을 빛내는 일을 하면 좋겠죠.
1: 네.
0: 예, 또 자기 돌봄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1: 네.
0: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거나
1: 네.
0: 짧은 산책을 하거나
1: 네.
0: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가벼운 운동이거나 예, 독서를 하거나 이런 것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서 네. 엄마가 아, 이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하는 시간이다. 그렇군요. 이런 시간이 있으면 네. 자기 사랑을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위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아이를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1: 네.
0: 책임감 있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0: 그러한 모습이죠.
1: 네.
0: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자신과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아이와도 더 깊고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우선 자기 그 엄마의 상태가 좋아야 하니까요.
0: 네.
1: 자기를 위한 일도 하면서 에너지가 충만된 상황에서 애를 돌보는 것이
0: 그렇죠.
1: 더 좋다 그 말씀이죠.
0: 네.
1: 네,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육아와 가사는 엄마의 몫인 경우가
0: 그렇죠.
1: 많지 않습니까?
0: 네.
1: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갈등은 무엇이고 이 공동한 분담을 위해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0: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에서 또 어떤 집은 아빠가 주로 이렇게 육아를
1: 그렇죠.
0: 담당하는 분들도
1: 네네.
0: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갈등은 뭔가면 누가 더 많이 하느냐
1: 네.
0: 이것보다도 서로가 느끼는 부담의 무게를 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1: 네네.
0: 그 만약에 엄마가 주로 한다면 남편한테 네. 이렇게 엄마가 하소연합니다. 힘들다고
1: 네.
0: 그러면
1: 네.
0: 아빠들이 어찌입니까? 나도 하잖아.
1: 네.
0: 네.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죄송하고
1: 네.
0: 공부도 케어하고
1: 네.
0: 나도 하잖아.
1: 네.
0: 서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고
1: 네. 네,
0: 어필합니다.
1: 네.
0: 지금 사실은 누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각자가 느끼는 부담의 무게를 서로 제대로 알아봐주면 좋겠죠.
1: 네.
0: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집안일,
1: 네.
0: 육아 이런 것도 힘들지만 사실 엄마들이 많이 지는 부담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를 든다면 자잘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아이의 준비물을 막 준비하고
1: 네.
0: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가 케어 이렇게 건강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혹은 병 아프거나 하면 또 그 일정을 또 잡아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또 특히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학원 스케줄입니다.
1: 네.
0: 네, 학원 스케줄도 막 잡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간과하는 일 식단입니다.
1: 네.
0: 엄마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 해서
1: 그렇죠.
0: 도시락 반찬을 준비할까 아이한테 어떻게 먹이면 영양을 다 섭취하도록 할까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정서 상태를 체크하는 것
1: 네.
0: 그리고 매일매일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 네.
0: 예, 담임선생님과도 소통하고
1: 네.
0: 그러면서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사실 보이지 않은 관리입니다. 예.
1: 그렇죠.
0: 예, 이 대부분 엄마들이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죠. 예,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는 또 나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0: 엄마 입장에서는 왜 늘 내가 말해야만이 부탁해야만이 아빠는 해줄까
1: 네.
0: 또 이것이 내 꼭 말해야 했습니까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다투게 되죠.
1: 네.
0: 그리고 왜 전체적인 책임은 항상 내 몫입니까
1: 네. 네,
0: 이런 서운함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엄마가 부탁을 하면 네. 아빠는 지시받는다고 느끼고
1: 네.
0: 그 다음에 엄마는 또 자신이 결국 관리자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네,
0: 그것이 또 주요한 갈등이 되죠.
1: 네.
0: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는 먼저
1: 네.
0: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함께
1: 네.
0: 책임지는 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아빠가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1: 네.
0: 사실 아빠는 아빠로서의 자기 역할을 함께
1: 그렇죠.
0: 감당하는 것이죠.
1: 그런데
0: 가끔은 아빠들이 내가 너를 많이 도와주잖아 이렇게
1: 네.
0: 많이 말할 때도
1: 네.
0: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시간 날 때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1: 네.
0: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그랬는데 쭉 적고
1: 네.
0: 아빠가 할 수 있는 일, 엄마가
1: 네.
0: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나누면서
1: 네.
0: 예, 그리고 주말에는 또 같이 하는 일
1: 네.
0: 이렇게 리스트를 적고 쫙 분담하고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시키거나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맡아야 할 일을 자기 리스트대로 쭉 하면 좋죠. 예.
1: 네.
0: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1: 네.
0: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1: 네.
0: 이러면 온전히 맡아야 할 자기 분담을 이렇게 딱 맡으면 서로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1: 네. 예.
0: 또 부부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예,
0: 일주일마다 이렇게 자기가 분담한 일을 하면서 서로 그 어떤 일들은 내가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은 부부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1: 네.
0: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
1: 네.
0: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1: 네.
0: 그리고 이런 분담 방식이 괜찮은지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면 예, 서운함이 많이 줄어들죠.
1: 네.
0: 무엇보다도 이렇게 엄마도 아빠가 하는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도 지적하면 안 되죠. 예.
1: 네.
0: 칭찬이 그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1: 네.
0: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혹시 아빠 방식대로

0: 이렇게 엄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빠 방식대로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면서 네. 아빠가 아이와 연계를 맺는 방식을 존중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 엄마 마음대로 혹은 다 아빠 마음대로 네. 하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소통이 중요하죠.
1: 네.
0: 대화를 통해서 네. 공평하게 육아 분담을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누자 이것보다도 네. 우리 서로 아, 내 목도 있고 당신 목도 있지만 이 소통해가면서 서로 칭찬해주면서 그래서 서로의 상황 과 체력이나 이런 뭐 이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을 나누어 가면서 분담해 가면 사실 뭐 갈등이 있겠습니까?
1: 그렇죠. 네,
0: 서로 상대방한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다 보면 뭐 순이 생기고 갈등이
1: 네.
0: 생기죠.
1: 네.
0: 그렇지만 각자가 자기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자각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노고를 알아봐 주면 사실 갈등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1: 예. 네. 네, 적잖은 엄마들이 누구 엄마라는 호칭 아래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잃어간다고 느끼는데요.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의 꿈, 취미,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0: 네, 당연히 가능하죠.
1: 네.
0: 엄마 자신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1: 네. 네.
0: 사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죠.
1: 예. 네.
0: 내 이름과 꿈, 개성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엄마를 엄마 역할을 하다 보면 엄마가 된다면은 주로 누구의 엄마를 많이 하게 됩니다.
1: 네.
0: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들어보지 못한 경우도 있죠. 예, 누구 네. 엄마 이러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제일 가끔은 저 스스로가 저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1: 네. 네,
0: 곰미야 화이팅 이렇게.
1: 네.
0: 사실 우리가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시간이 더 많지만
1: 네.
0: 그 과정에서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가끔 자신을 잃어가면서 슬플 때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엄마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취미를 포기하거나 나 자신의 개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또 그것을 또 너무 거창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또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죠.
1: 네.
0: 앞에서 말했듯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1: 네.
0: 자기 좋아하는 취미를 조금씩 하면서
1: 네.
0: 그리고 아주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릴 때는 그것이 많이 놀아도 주지만 약간의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자기가 배우고 싶었던 것을 조금씩 배우는 시간을 가져도 아주 좋더라고요. 예.
1: 네.
0: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가꾸는 일 이러한 것을 하면서 나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작은 실천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저는 엄마가 자신의 꿈과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엄마가 늘 목이 늘어진 면티를 입거나
1: 네.
0: 자기 일이 없이 취미 생활도 없이 늘 아이의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거나 이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아이가 좀 크면서는 아이가 이렇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엄마는 뭘 좋아해?
1: 네.
0: 예, 엄마는 뭘 잘하는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이도 저희한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예쁘게 꾸미고
1: 네.
0: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1: 네.
0: 아이도 아 우리 엄마가 너무 멋있구나.
1: 네.
0: 예,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1: 네.
0: 예. 그래서 저도 아이 앞에서 이렇게 뭐 열심히 강의하는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고
1: 네.
0: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일 가끔 집에 와도 하는데 뭐 글을 쓰거나 비과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1: 네.
0: 우리 아이가 아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나
1: 네.
0: 우리 엄마가 너무 멋있구나
1: 네.
0: 이렇게 감탄할 때도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1: 네.
0: 엄마가 원래 하던 일
1: 네.
0: 그리고 엄마가 자기 개성을 이렇게 자기 특장이거나 자기 강점을 나타내는 일을 멈추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엄마라는 역할 안에서도 나 자신과의 연결을 놓지 않고
1: 네.
0: 예,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꿈을 가지고 나만의 취향과 개성을 가지면서 늘 나의 삶을 풍요롭게 살다 보면 사실은 그런 엄마가 가장 멋진 엄마가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네. 네, 일하러 나가면 아이에게 죄책감,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일에 대한 죄책감, 엄마들은 어떤 선택을 해도 죄책감에 시달리죠. 이 죄책감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0: 까요? 엄마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근원은 결국 전 엄마라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아이에게도 늘 충분해야 되고 일에서도 뒤처지면 안 되고
1: 네. 네,
0: 가정에서도 엄마의 거를 잘 챙겨야 되고
1: 네. 네,
0: 이렇기 때문에 가정도 챙기고 직장도 챙기고 아이도 챙기고 어떻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1: 네. 네,
0: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아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구나.
1: 네.
0: 이러면 죄책감이 올라오게 되죠.
1: 네.
0: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엄마에 대한 요구가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 예.
1: 네.
0: 일을 하면, 아이에게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을 받고,
1: 네.
0: 또 아이에게 집중하면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또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1: 네.
0: 또 결국 이런, 어떤 선택을 해도 평가받는 네. 느낌이 들기 때문에,
1: 네.
0: 엄마들은 또 쉽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1: 예. 네.
0: 하지만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도 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네.
0: 문제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1: 네.
0: 나를 계속 비난하고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이죠. 예.
1: 네.
0: 죄책감은 엄마를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신호가 될 수는 있지만 계속 나를 무너뜨리는 기준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1: 네.
0: 얻는 것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0: 어떻게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나? 라고 묻기보다도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균형은 무엇일까?
1: 네.
0: 이렇게 자신한테 질문하면 좋겠죠.
1: 네. 네.
0: 그래서 무엇보다 엄마가 죄책감을 조금 내려놓아야
1: 네.
0: 아이에게도 더 편안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엄마가 죄책감으로서 아이한테 잘해주고 죄책감으로서 일을 하고 이러면 그 에너지 상태가 벌써 안 좋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1: 네.
0: 일도 예, 아이도 제대로 잘 돌볼 수 없게 됩니다.
1: 네.
0: 네.
1: 네, 심리학자 도널드 워키 워니 갓은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의미이죠.
0: 네.
1: 현실의 엄마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0: 이 개념이 정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1: 네네.
0: 정말 먼저 나는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다라는
1: 네.
0: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가 아이한테 이 세상에 태어나주게 해주고 태어나게 해주고 생명을 주었다는 그 역할만이라도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1: 네. 네.
0: 또 우리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1: 네.
0: 실수할 수도 있고
1: 네.
0: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오히려 너무 빈틈없고 너무 완벽한 엄마는 아이에게도 부담되지 않을까요?
1: 네.
0: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엄마도 좀 실수하고 이러면 자기 실수도 아 이럴 수 있지 하겠지만
1: 네.
0: 엄마가 너무 완벽하면 아이가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1: 네.
0: 아이한테 필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엄마가 아니라
1: 네.
0: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1: 네. 네,
0: 실수하더라도 다시 극복하고
1: 네.
0: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1: 네.
0: 그런 엄마의 모습이 진짜 네, 든든한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네,
0: 엄마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배웁니다.
1: 네. 네,
0: 사람은 실수할 수 있구나.
1: 네.
0: 하지만 다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구나.
1: 네. 네,
0: 이렇게 아이에게 엄마가 자기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성장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죠.
1: 네.
0: 예. 충분히 좋은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엄마가 아닙니다.
1: 네.
0: 아이 곁에서 꾸준히 있어주고 아이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한계도 인정할 줄 아는 엄마입니다.
1: 네.
0: 저도 가끔 아이한테 내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엄마도 요즘 학교 일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아이한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는 아주 어렸을 적에도 저한테 영 간단하지만
1: 네.
0: 예, 좋은 방법을 제시할 때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저는 그 말을 아이 말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이 말대로 실천해 봅니다.
1: 네.
0: 그러고 나서 그 실천에서 얻은 효과를 아이한테 공유하죠.
1: 네.
0: 그러면 아이가 벌써 아 나도 엄마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러면 아이도 자기 가 힘들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1: 네.
0: 이러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예, 정말 완전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예.
1: 그렇죠.
0: 예.
1: 네. 엄마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마음가짐 좀 한마디로 개갈해 줄 수 있을까요?
0: 아, 엄마 스스로 행복해지는 마음가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엄마.

0: 아빠가 자기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로 아니라
1: 네.
0: 내 자신의 여성으로서
1: 네.
0: 즐겁게 네. 행복하게 네. 나의 꿈을 실현하면서
1: 네.
0: 네. 자기 자신과 늘 연결돼 있으면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 행복도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1: 네.
0: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으로서 이 세상에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꾸며 나가자. 이런 생각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현시대 엄마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 앞에 누군가의 엄마라는 수식어를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꿈, 시간이 때로는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네,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때로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 그 모습이 아이에게 인간다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엄마 이전에 당신 자신임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기 익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 기간을 며칠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연기 익간 구복액 한 곽에 498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며 5월 11일부터 정식 시행합니다. 네, 이번 치료 기회 꼭 잡으시고 할인가 한 곽에 428원과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